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라도 지척이요. 마음이 천리면 지척이라도 천리로다. 우리는 각제 천리오나 지척인가 하노라.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의 시조시였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마음이 지척이라면 실제 거리는 중요치 않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서정주 시인의 푸르른 날을 읽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심을 잃어가는 우리에게 이런 시 한 수는 우리 마음 한 켠을 움직이게 해서 이 가을의 마음을 좀 더 풍성하게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시 한 수 가져왔습니다.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건 그렇지 않은 마음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모든 것이 내 곁에 다 존재하고 있어서 그리워할 것도 아쉬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건조함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결핍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서정주 시인처럼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오늘 같은 휴일과도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10월 4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로도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감상 코너 전해드리는 순서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은 장인식가락 검은고 줄풍류 전곡감상 준비해 놓았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박희정이 연주하는 장인식가락 검고 줄풍류 한바탕을 듣는 순서로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검고 줄풍류는 검은고가 중심이 되는 영산회상을 말합니다. 오늘은 박희정의 검은고 연주로 이 전곡을 듣는 순서 준비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줄풍류 음악은 지난날 이왕직 아악부의 첫 검은고 주자로 활동하셨던 장인식이란 분이 연주했던 음악입니다. 이분은 송사 이수경의 제자인데요. 스승의 탄법을 제대로 계승한 분입니다. 장인식의 검은고가 오늘날 송사 탄법이라 부르는 특별한 탄법으로 연주하는데요. 요즘 연주하는 영산회상과 비교해 볼 때 특별한 탄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점과 자출성 특별히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대점을 연속적으로 구사하는 지점들이 나옵니다. 이 연속적인 대점은 곡의 긴장감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또 자출성도 연속적으로 내는 부분이 많아서 이 섬세하면서도 역동적인 음향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산회상이 오늘날에는 모두 통일된 가락을 연주하고 있지만 원래는 연주자마다 어느 정도 운신의 폭이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연주자마다 나는 소소한 차이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음악이었는데요. 오늘날에는 그런 유동성이 오히려 오류로 처리되는 분위기도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탄법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송사 이수경의 탄법을 간직한 장인식가락을 복원 연주한 음악을 전곡 감상 코너에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상령산부터 군악까지 전곡 듣겠는데요. 박희정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전체 연주 시간 1시간 1분 10초입니다.

장인식가락 검고줄풍류 한바탕 감상하셨는데요. 상령산부터 군악까지 1시간 1분 10초 동안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박희정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들으신 음원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6년 국악방송 새 음원 시리즈의 하나로 제작한 박희정 검은고 줄풍류입니다. 송사 이수경의 탄법을 이은 장인식의 가락을 복원해서 연주한 음악이었습니다. 박희정은 송사 이수경의 탄법을 전수받은 고 조희민에게 검은고를 배웠고요. 오늘 그 전수받은 가락을 연주했습니다. 박희정은 그간 옛 음반에 담긴 음악을 발굴하고 복원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콜롬비아 빅터 리갈 음반에 담긴 음악들을 체보하고 연주해서 지난날의 가락을 많이 살려내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순서에서 오늘 박희정이 연주하는 장인식 가락 검은고 줄풍류 한바탕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일요일과 잘 어울리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남창가곡 계면조 중거 청풍 북창하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청풍 북창하에 갈건을 기우쓰고 희황 베개 위에 일 없이 지었으니 석양의 단발 초동이 농적환을 하더라. 이 노래 속 주인공이 요즘과 같이 맑은 바람이 부는 날 북창 아래에서 편안한 옷을 입고 편히 쉬고 있습니다. 석양 무렵이 되니 나무하는 소년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요. 그 소년이 부는 피리 소리가 들을만 했던가 봅니다. 무척 한가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노래입니다. 노랫말 중에 희황 베개 위에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희황은 세상 일을 잊고 숨어 사는 사람을 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속세를 뒤로 하고 숨어서 한가하게 세상을 잊고 살아가는 은일자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곡 남창가곡 계면조 중거 청풍 북창하에 이동규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청풍 북창하에 갈건을 기우쓰고 희황 베개 위에 일없이 지었으니 석양의 단발 초동이 농적환을 하더라. 남창가고 계면조 중거 청풍 북창하에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예능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수제천 1장부터 4장까지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수제천은 백제 시대에 발생해서 오늘날까지 연주되고 있는 음악인데요. 백제 시대의 백제가요 정읍사가 그 뿌리입니다. 정읍사는 고려 시대의 궁중정제인 무고정제에 삽입이 됐고요. 조선 전기에도 무고와 처용무에 쓰였고요. 조선 후기가 되면 궁중정제 아방무와 처용무에서 기악으로만 연주되는 그런 전통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수제천은 독립된 기악곡으로 연주되고 있고요. 또 처용무 반주 음악으로도 여전히 쓰이고 있습니다. 전체가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 2, 3장은 6장단, 4장은 좀 짧죠. 2장단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4장을 모두 연주하면 20장단을 연주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장단이 18박인데요. 연주를 할 때 준박과 속박이 있어서 장단감을 잘 느끼기 어렵고요. 오히려 자유로운 장단의 음악처럼 들립니다. 그러니 굳이 박을 세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들리는 대로 편안한 감상을 하셔도 좋은 음악입니다. 수제천 1장부터 4장까지 듣겠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궁중음악의 백미,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의 하나, 유장한 멋의 음악, 백제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진 긴 역사의 음악, 이와 같은 찬사를 듣고 있는 곡이죠. 수대천 1장부터 4장까지 감상하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12가사의 하나 매화가 준비했습니다. 매화가는 전체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육박 도드리 장단으로 노래를 합니다. 여타 12가사에 비해서는 유절 형식의 틀이 잘 보이는 음악이라서 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건듯건듯 부르는 서정이 시원한 그런 음악입니다. 매화가에서 나오는 매화라든지 춘설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름이기도 하고 실제 꽃 혹은 춘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노랫말이 조선 후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역관들의 무역과 관련된 그런 노래이기도 한데요. 그 사이에 무역을 가는 동안 기녀와 이루어지는 역관과의 여러 스토리들이 엮여 있습니다. 매화와 춘설 이 두 기녀가 앞부분에 등장하는데요. 노랫말 감상하시면서 음악 들어보시죠. 12가사의 하나 매화가 듣겠습니다. 김경배의 노래입니다.

12가사의 하나 매화가 감상하셨는데요. 국가무역유산 가곡 보유자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10월이지만 음력으로는 아직 가을의 한가운데 중추입니다. 앞으로 한 달 이상 이 가을을 즐길 수 있는데요. 좋은 계절에는 좋은 일,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죠. 여러분에게 이 가을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이 좋은 계절에 꼭 마음에 드는 일 하나 이상은 해보면서 삶의 만족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음악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0: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내 집은 내 마음 상태를 대변한다는 것. 에너지 넘치고 행복할 때의 나는 아늑하고 따뜻한 집에 살았고, 힘없고 우울할 때의 나는 외롭고 쓸쓸한 집에 살았다. 어느 순간 집이 엉망이 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면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것. 박혜리 작가의 23, 지금부터 혼자 삽니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집은 그 사람의 마음이 가장 먼저 닿는 자리라서 집을 둘러보면 마음의 안부도 들여다보게 되죠. 나를 돌보는 첫걸음은 어쩌면 집안을 돌보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뜸했던 집안 좀 구석진 곳부터 찬찬히 살펴보고 먼지도 털어내야겠어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오수아의 대금 연주 오늘 하루도 힘내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4일 일요일 은영선에 함께 걷는 길입니다. 집안 구석구석 먼지 털어내고 나면 집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죠. 그렇게 또 마음이 가벼워지면 어디 또 가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특히 가을에는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은데 마음이 가벼울수록 새로운 풍경도 더 깊이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지역의 사람과 정보를 잇는 다리가 되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로컬 데이즈의 전소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귀 기울여 주세요. 문자 좀 볼까요? 9월 13일 일요일에 그 이주민과 난민들의 언어 장벽을 낮춰주는 호모 인테르의 박재윤 공동대표 모셨었는데 그분 얘기 듣고 뒷자리 9808 또사님 문자 주셨어요. 일에는 크게 두 종류의 보상이 따릅니다. 통장에 쌓이는 숫자, 또 하나는 마음에 쌓이는 충족. 호모 인테르의 박재윤 대표님, 마음이 흐뭇함으로 꽉 차 있을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뒷자리 4510 쓰시는 분,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제 꿈, 오늘 호모 인테르의 박재윤 대표님 일과 아주 비슷합니다. 하셨고요. 닉네임 긴호흡 돌고래님, 뜻깊은 일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한국인 사이에서도 말이 안 통해서 너무 답답함을 느끼면서 그럴 때도 통역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상상했었는데 하십니다. 진짜 그렇죠. 우리 사이에도 통역이 필요할 때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 전해주세요.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302 또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을 여기저기 좀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또 나누어 주실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밤 9시 재방송 있습니다. 이현의 농 바람이 분다 듣겠습니다.

0: 함께 걷는 사람들. 서울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마음은 다들 가져보셨을 거예요. 특히 청년들의 경우 지역에서 살아보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또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지역의 사람과 정보를 잇는 다리가 돼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로컬데이즈의 전소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안녕하세요. 로컬데이즈의 전소현입니다.
0: 어서 오세요. 우리 대표님은 소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로컬 생활자예요. 직접 인사하신다면 어떻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1: 네. 집이 없는 게 취미인 로컬 생활자 소피입니다.
0: 너무 이거 신선한데요. 집이 없는 게 취미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가서 살아보는.
1: 네, 맞아요.
0: 네, 우리가 오히려 집이 있어서 어디 못 떠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1: 맞죠.
0: 달팽이처럼 집을 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집이 없어서 그냥 어딜 가도 된다면 진짜 가보고 싶은 곳이 많은데 네. 소피님은 그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왜 소피인 거예요?
1: 아, 왜 소피냐면 네. 혹시 하울의 움직이는 성 영화 보셨어요?
0: 아, 알죠, 알죠.
1: 거기에 그 소피라는 이미지가 닮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의 모습으로 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다움을 잃지 않아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해서 소피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로컬데이즈가 어떤 곳인지 그거부터 좀 얘기를 해주세요.
1: 아, 로컬데이즈는 매일매일 언제라도 끝까지 로컬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처음에는 커뮤니티로 시작해서 지금은 콘텐츠를 창작하는 스튜디오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로컬을 지향하는 우리 대표님이 서울에서 나고 자라셨어요. 네, 그리고

0: 서울에서 나고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잘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그 어린 시절 전반 또는 학창 시절 전반을 이 서울에서 베이스 캠프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지역을 기반으로 생활을 또는 삶을 꾸려가실 수 있는 거지? 이게 좀 굉장히 궁금해요.
1: 네, 제가 서울물 먹은 20년 동안 먹은 서울 깍쟁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평불만이 혼자 제 주변에 민원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너무 편의점이 어디에 있나요? 식당 가까운 카페 체인점이 어디에 있나요?
0: 로컬에
1: 이런
0: 가서.
1: 네, 이상한 민원을 주변에 많이 넣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저도 스며들었습니다.
0: 네. 그리고 지금은 그게 더 좋다 하시는 거잖아요.
1: 그쵸. 정확하게 더 좋다.
0: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그러니까 로컬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까지 가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 제가 나고 자랐다고 해서 서울이라는 곳이 정답이 아니고 이게 제 세상, 제 우주의 기준이었다는 걸,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다는 거를 로컬에서 알게 됐어요. 그 오만이었다는 거를.
0: 그러니까요.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서울에서 나고 자란 분들도 그렇지만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마치 서울에 가야만 될것 같은 이런 마음 좀 있지 않아요?
1: 주변에는 제가 전주에서나 로컬에서 만난 친구들 대부분 많이 서울로 떠났어요.
0: 그쵸. 약간 안타깝잖아요. 충분히 좋은 삶을 혹은 더 좋은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데 마치 우리가 그런 착각이 있어요. 서울에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우리 대표님이 로컬을 지향하게 된 어떤 계기가 뭔가요?
1: 제가 2020년도에 라이프 테스트 베드 인 전주라고, 그러니까 삶을 실험해보는, 삶을 테스트해보는 6개월짜리 체류 프로그램을 참여했었어요.
0: 전주에서 뭐 이렇게 모집을 한 건가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몇 명의 청년을 모집해가지고 제가 6개월 동안 살았었는데 그 6개월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0: 아니, 근데 우리 대표님은 왜 거기 신청을 하셨어요?
1: 그때는 사실 전주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고 그냥 제 삶을 바꾸고 싶었어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뭐 해먹고 살지도 모르겠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삶을 실험할 기회를 줄게. 근데 무료고 숙소도 주고 여기 너랑 같이 할 동료들도 있어. 오케이, 가보자 했던 거죠.
0: 아, 그때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었나요?
1: 거의 아마 한 22에서 3이었을 거예요.
0: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신 거군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1: 네, 방황을 했었죠.
0: 그리고 뭔가 실험을 해보고 싶다. 왜냐면 요것까지 된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1: 맞아요. 뭔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뭐 어떤 걸로 먹고 살지, 또 나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전에 이것저것 맞고 틀린지 실험이라는 건, 실험은 틀려도 되는 거잖아요.
0: 괜찮죠.
1: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어떤 소속 집단에 들어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제가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물론 우리도 젊지만, 지금 더 젊은 분들이 이렇게 좀 실험을 하고, 실패할 기회를 얻고, 틀린 것에서 뭘 배우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재빨리 정답을 얻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 보시기에도 좀 그렇지 않으세요?
1: 근데 그거를 그 22살, 3살 무렵에 그걸 신청한 것도 어쩌면 빨리 정답을 마련하고 싶어서 아, 이 6개월 안에 약간 로또처럼 아, 내 인생이 변할지도 몰라 이러면서 갔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답을 찾지 못한 제가 그 6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아, 나뭐해 먹고 살지를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서울로 가기도 했었습니다.
0: 그래도 실험을 했다는 건 대단히 큰 수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1: 맞아요. 그 실험이라는 습관이 제 몸에 이제 제 피부에 남아서 아, 내가 그때 다시 아, 지금은 몰라도 몰라서 서울로 돌아가지만 아, 이렇게 해보면 되는구나. 아, 앞으로 이렇게 실험해볼 수 있구나가 습이 되어서 계속 실험이 쌓이니까 지금의 로컬 생활자 소피가 나온 거죠.
0: 왜냐하면 실험하고 아님

0: 알고여도 실험 속에서는 꼭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1: 맞아.
0: 네.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정답 아닌 길은 가기를 망설이고 두려워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체험을 얻나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이 이름은 그러면은 이제 언제 만드셨어요? 뭐 하울의 그 애니메이션 좀 예전에 보셨을 거 아니에요?
2: 아, 이제 2022년도에 네. 그때도 아, 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내 방식인가 보다. 그러니까 방황이 아니라 내 방식인가 보다. 그럼 이름을 지어 줘야겠다. 이 삶의 이름을 로컬 사행할자의 삶이라고 정하고 아 뭔가 닉네임이 필요해 캐릭터가 있었으면 좋겠어 했을 때 소피를 만난 거예요.
0: 아 그러셨군요. 이거 굉장히 좋네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을 딱 방식이다라고 규정하지 못하고 계속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러지? 그러면 방황이 되는 건데 이게 내 삶의 방식이야 라고 하면 즐길 수가 있게 되잖아요.
2: 맞아요. 그거예요.
0: 네. 오, 그리고 지역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지만 그래도 바로 정착을 하신 건 아니었어요. 아니, 정착이란 말이 우리 소피님께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2: 맞아요. 너무 네. 저를 잘 이해해 주시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처음부터 근데 사실 처음에 전주에 갈 때만 해도 빨리 내 직업 찾고 빨리 내 지역 찾아서 여기서 딱 뿌리 내려서 뭔가 하려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한번 다시 서울로 전주에서 서울로 돌아오고 나서 아 사람은 이렇게 계속 실험해 나가는 거구나 여기저기 살아보면서 나라는 사람은 계속 변화하고 그때에 맞게 순응해 나가면 되는 거지 뭐 또 직업 뭐 하나 나는 작가 나는 전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구나 해서 그렇죠. 계속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의 정답에 하나의 틀에 갇히지 않게 더 다양한 경험을 해야겠다. 그래서 부여군, 거긴 충남이거든요. 부여군, 또 거제는 경상도 이렇게 좀 다양한 지역을 가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0: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셨어요? 아니 사실은요. 대한민국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나라예요. 뭐 서울도 있고 어디도 있고 어디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나 태어난 곳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도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아직 대한민국에 못 가본 곳이 굉장히 많고 구석구석은 아니더라도 왜 큼직큼직한 곳엔 가볼 수도 있잖아요.
2: 맞아요.
0: 네. 근데 그러면서 또 많은 그 사람들이 또 외국에 가려고 아직 우리나라도 다 밟지 못한 다음에 또 막 외국에 가고 막 그러잖아요.
2: 맞아요.
0: 근데 어릴 때부터 굉장히 똑똑한 생각을 하셨네요.
2: 아 근데 또 저도 똑똑한 사람들을 보고 따라한 거예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저도 제주도랑 해외살이도 했었어요. 네네. 헝가리랑 체코에서도 살았었는데 네. 그때 디지털 노마드라는 개념을 알게 됐고 네? 다양한 지역에서 살아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나는 호주에 잠깐 있었다가 캐나다도 갔었는데 방금 일본에 갔다 왔고 이런 식으로 경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지금까지 서울에 20년 동안 박혀 있었지? 라는 생각에 머리가 띵 울리면서 그때 한번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22년도에 아,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했을 때 아, 이건 방황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여기저기서 살아봐도 문제없다.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0: 이런 거 있거든요. 서울에만 살면 서울이 전부 같아서 서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때 뭐 해야 되고 거기 가야 되고 이러면은 마치 그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눈을 넓히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고 기준이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2: 맞아요.
0: 네. 근데 이제 그걸 벗어날 수 없는 한 지역에 살다 보면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2: 맞아요. 그런 고정관념이 네.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네. 꼭 근데 저도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꼭 서울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어디든 한 곳에 오래 살면 그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한 곳에서 20년을 살았다 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나만의 고정관념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돼서 이걸 깨야겠다. 앞으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0: 하면서 살아가야겠다 하다 보니까 이 방식을 취하게 된것 같아요.
1: 아니 그래서 그 여러 지역을 다니고 막 경험도 굉장히 많아지셨는데 보니까 그냥 거기 가서 좀 지낸다가 아니라 뭐 어떤 지역의 운영자 뭐 이런 거막 찾아다니셨더라고요.
0: 맞아요. 제가 약간 뭐 이렇게 도굴하듯이 캐내고.

0: 자주 하면서 프로그램을 해보는 일인데요. 근데 그런 지역과 청년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면서 아, 이건 지역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청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과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이거를 좀 솔직하게 겉으로 드러난 후기들 말고
1: 네.
0: 진짜 내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진짜 막 블로그 뒤져가면서 댓글 달고 혹시 인터뷰 가능하냐
1: 네.
0: 뭐 인스타로도 DM 보내고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1: 아니, 누가 시킨 게
0: 네.
1: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발로 뛰셨더라고요.
0: 왜냐하면 저도 새로운 청년에 유입됐었던 청년이고 어떤 부푼 꿈을 갖고 지역에 와서 뭐라도 해봐야지 하고 왔다가 뭔가 낙하해보는 아 나는 이런 건할수 있지만 또 이런 건할수 없네 경험을 해보면서 아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 오려면 우리가 어떤 청년 마을을 준비해야 될까? 꼭 청년 마을이 아니어도 지역과 나 같은 청년을 연결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를 좀 알고 싶어서 내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1: 아니, 그럼 그때 뭔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그걸 하다 보니까 사업 계획이 생기셨어요?
0: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1: 네.
0: 항상 그냥 저도 이거 피부로 느껴온 건데, 모든 이야기는 쓸모가 있다.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사업이 되든 뭐가 되든, 이 씨앗은 지금밖에 캐낼 수가 없고, 지금 사람들이 경험한 직후, 지금이 골든 타임이고, 그리고 나는 지금 막 지역에 온 청년이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 그냥 그런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씨앗은 일단 얻어놔야 돼요. 근데 이 씨앗이 뭐가 될지는 사실 모르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심고 가꾸고 그러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 씨앗은 일단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감으로 아셨나요?
0: 맞아요. 저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을 때마다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의 고민과 시행착오를 남겨놓은 책, 인터뷰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이 배웠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걸 보고서 아, 내가 뭐라도 남길 수 있다면 이 레퍼런스들, 이 인터뷰를 꼭 남겨야겠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2024년에 이제 로컬데이즈라는 회사를 만드셨습니다. 저 회사를 시작한다는 게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로컬데이즈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냥 내가 로컬 방식으로 살아가겠다. 이거하고 또 다른 일이에요.
0: 네, 맞아요. 이게 생활을 하는 것과 수익을 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1: 운영을 또 해야
0: 맞아요.
1: 되잖아요. 예. 네. 어떻게 이걸 하겠다고 또 마음을 먹으셨어요?
0: 일단은 이게 그냥 말이 회사지 1인 기업이긴 하지만
1: 네네.
0: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있다기보단 그냥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항상 뭔가를 저는 결정할 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방법은 그 다음에 어떻게든 찾아보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1: 저는 아니 제가 한50 넘어서 깨달은 일을 어떻게 이렇게 일찍 깨달았나 계속 하고 싶은 말이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졌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음악을 한곡 듣고 제 그러한 급한 마음을 좀 가라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아라연의 우리들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0: 아라연의 우리들의 이야기 들으셨고요. 로컬데이즈의 전소연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이 하나 더 있으시더라고요. 로컬 아카이빙 미디어 로그인 로컬의 메인 에디터신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1: 아, 이제 정확히는 객원 에디터인데 이제 이거는 전주를 베이스로 콘텐츠를 발행하는 미디어이고요. 주로 인스타그램을 베이스로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최근에는 로컬 문화예술 잡지를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잡지도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Beyond L이라는 이름이고 볼륨 1의 이름은 분덕함머인데요. 이 잡지는 8가지 진이 들어가요. 그래서 8가지 지역의 8명의 작가가 만든 8가지 종류의 진이 하나의 패키징으로 담긴 잡지입니다.
0: 아, 그럼 이거 앞으로 계속 발행하시는 거예요?
1: 비정기 간행물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제 앞으로의 계획은 이번에 해보고 나서 느낀 건 이거는 계속 해야겠다. 그러니까 쓸모를 넘어서 이것을 지속해야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0: 네,
1: 계속하려고 합니다.
0: 손이 많이 가는 일 같은데.
1: 네,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에 더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0: 네. 그 복당 멘션 얘기 좀 더 해주세요.
1: 네. 복당 멘션은 네. 제가 이제 로컬 생활 에세이집인데요.
0: 네.
1: 또 이것도 14명의 작가를 모았고
0: 네.
1: 1년 동안 지역에서 살아간 에세이를 같이 썼어요. 그래서 그 에세이를 묶어가지고 이것도 다양한 지역의 이야기가 담겼고 뭐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난 사람, 뭐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인 14명

0: 유명한 작가들이 자기 생활 이야기를 쓴 에세이집입니다.
1: 오, 이거 같이 써보니까 어떠셨어요?
0: 이제 이 잡지나 복당맨션과 같이 여러 사람과 함께 출판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제 인생의 목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건데,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으로 지역을 들여다보니까, 아, 내가 얼마나 작은 우물에 살고 있었고, 작은 좁은 시야로 보고 있었는지를 문장으로 알게 돼요. 근데 뭐가 됐든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서 나온, 지역에서 나온 문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제가 가장 먼저 그 원고를 본단 말이죠.
1: 네.
0: 그 기쁨이 말도 못하게 기뻤어요. 그래서 저는 완성하는 것보다 그 원고를 처음 받았을 때의 기쁨, 그것 때문에 저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1: 제1 독자가 되는
0: 맞습니다.
1: 기쁨. 네. 책을 내시면서 뭐 달라지신 게 있어요? 이게 또 인터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얘기를 듣는 거, 또 책을 내는 거, 이게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일단은 인터뷰는 조금 더 정보성에 가깝다면, 이 에세이나 잡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활자의 측면에 좀더 가깝다 보니까 좀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의 언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주로 북토크를 자주 했었는데, 이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 또이 문장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우리에게 이 책을 매개로 이웃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커뮤니티가 되어가는 과정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1: 마치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니 서울에 집 있고 가족이 있는데 왜 혼자 로컬에 가 있니?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옆에서 뵙는 대표님은 오히려 로컬에 가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0: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1: 네, 게다가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데 사람과 사람을 잇는 작업 중에 동네 달력, 서사수, 이방인의 글방 이런 게 있더라고요.
0: 아, 그렇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역마다 해봤었는데,
1: 네.
0: 인천에서는 창작자분들이랑 같이 달력도 만들고,
1: 네.
0: 또 온라인으로 로컬 서사수라고 해서 컨퍼런스도 기획해봤었고, 네. 제가 머무는 지역에서마다 그 지역에서만 할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시도했었던 것 같아요.
1: 여러 가지 지역을 다니셨으면 지역의 맛집도 잘 아시겠네요.
0: 아, 저는 사실 맛집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1: 네.
0: 이런 프로젝트로
1: 네.
0: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진짜 저는 진짜 이 지역에 모르는데 어딜 가야 되죠? 나만 믿으세요 하고 항상 그 내비게이션처럼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1: 네. 네.
0: 항상 미팅 장소를 정할 때마다 이 근처에는 뭐가 있고 이 근처에는 어디 가세요. 그래서 아,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된게 맛집을 추천해 줄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너무 편했습니다.
1: 그리고 음식과 그 장소의 역사 같은 것들이 많이 얽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곳에서 왜 이런 음식이 대표 음식이 됐나, 이런 것들. 그런 것도 그냥 서울에 갇혀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런 뭐 전주 같은 경우에는 메밀 소바가 워낙 많고
1: 네.
0: 콩국수 이런 사람들 전주 사람들 배에는 뭐다 소바와 콩국수가 있다 이런 그거나 뭐 물갈비 네 오원집이나 태평집 다들 아실 거고 그런 유래를 음식의 유래를 현지인들의 입에서 설명을 들을 때 가장 재밌죠.
1: 네. 로그인, 로컬, 매거진, 책, 커뮤니티까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걸다 하시나 할 수도 있는데, 대표님이 이런 일들을 다 이렇게 아울러서 할수 있는, 뭐, 어떤 비결이 있는 건가요?
0: 뭔가 다양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게 다 결은 있고 네, 지향점을 갖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어떤 일을 하려거든 자기 기준이 명확하고 중심이 잡혀 있으면은 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체력이나 삶의 균형, 네. 제 삶을 많이 내려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다 모든 걸 완벽하게 챙길 순 없지만 그래도 기준과 중심

0: 느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올댓 국악 앙상블 이음의 전라도 산타령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전라도 산타령 올댓 국악 앙상블 이음의 연주와 노래 함께 들어봤습니다. 일요일 코너 함께 걷는 사람들, 오늘은 지역의 사람과 정보를 잇는 다리가 돼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로컬데이즈의 전소연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사실 그 로컬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로컬이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점점 더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나, 이렇게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대표님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이 우리 사회에 좀 어떤 역할이 되기를 바라세요?
1: 저는 활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뾰족한 대안을 개인이 마련

0: 면하기는 어렵다고
1: 네.
0: 생각하고요. 근데 항상 뉴스 기사에서는 뭐 인구 소멸 위기, 지방 소멸 위기, 뭔가 여러 가지 문제적인 상황이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역은 계속 감소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활력을 일으키고, 아, 그래도 우리 할수 있어. 이렇게 포지티브
1: 네.
0: 어떻게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할수 있다, 할수 있다의 어떤 으쌰으쌰를 좀 불어넣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우리 대표님이 스스로 또 하나의 프레임이 되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갇히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0: 아, 이제 보통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로컬에 대해서 아, 로컬은 볼거 없지 않아? 뭐 로컬은 이래. 아, 거기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잠깐 갔다 온 걸로, 잠깐 살아본 걸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또 단적인 이미지만으로 지역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노출하고 있는 제 삶을 통해서 로컬은 이런 곳이다 하고 판단하기보다 그저 궁금해했으면 좋겠어요. 뭘까? 하고 저긴 뭘까?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건 하나의 정답, 하나의 일관된 이미지 이런 게 아니니까 질문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1: 사실 그 몰라서 못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뭘 봐야 될지 몰라서 못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 머물면서 살펴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휙 와가지고 휙 이렇게 즐기거나 그 짧은 시간에 알아내려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뭐 서울처럼 막 관광을 위해서 뭔가를 이거 보고 가세요.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30분 내에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삶을 봐야 되는 거는 시간을 좀 들여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노력해서 애써서 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 잘 보기가 어렵다라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여유가 없고 관성대로 따라가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저는 에디터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거 꼭 봐야 돼요. 이거 정말 가치 있어요. 이거는 사라지면 안 되고 잊혀지면 안 돼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돼요. 라고 말해주는 그런 에디터가 되고 싶어요.
1: 네, 게다가 이렇게 콘텐츠로 보여주지 않으면 정말 지나가면서 살짝 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는 볼 수가 없기
0: 맞아요.
1: 때문에, 네.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콘텐츠나 커뮤니티 활동이, 근데 이렇게 성과를 수치로 나타내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되게 수치로 빨리 그 성과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 뭐, 지금 당장 몇만 뷰라든가 또는 뭐 이런 수치 말고 대표님 자신의 어떤 일의 가치를 스스로 만족하거나, 이번에는 이런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
0: 아, 저는, 저 같은 사람 또는, 제가 지향하는 삶을, 살아보려는 사람이 얼마나 생겨나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가끔 인스타그램 DM으로, 소피님, 잘 보고 있어요. 저도 요즘 로컬 기록하고 있고, 저도 자극을 받아서, 동기부여를 받아서, 뭐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있어요. 하고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제가 먼저 연락하면, 이거 소피님 보고 영감을 받았어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저는 이게 가장 큰 성과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남기고 싶은 성과라고 생각해요.
1: 네, 그래요. 우리가 개인이니까 막뭐 갑자기 도시를 하나 건설할 순 없지만, 네, 누군가의 마음에 그런 불씨를 주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건설해 나가는 힘이 됐다면 사실은 엄청난 성과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만들고 싶으세요?
0: 아,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플랫폼인데요.
1: 네.
0: 일단은 제가 새로 유입된 청년으로서 느끼는 건 지역의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 않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지역에 누가 있고 누구랑 연결돼서 뭘 해먹고 살 수 있는지 이런 게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일본에서

0: 너무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 홈페이지들이 그 지방마다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일본에 가서 살아보면서 배우려고 합니다.
1: 언제 일본으로 가시는 거예요?
0: 네, 여차하면 갈 건데 올해 11월이나 내년 9월에 가려고 합니다.
1: 얼마나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0: 일단 기본 한달 살이는 할 거고요.
1: 네.
0: 그러니까 잠깐 갔다 오진 않을 거고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가서 또 인터뷰 하셔야 되는
0: 네.
1: 거잖아요.
0: 일단은 당연히 인터뷰 할
1: 네.
0: 거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현지인들 조사도 할 거고 간이 뭔가 테스트 그런 제가 홈페이지 만들어도 볼 거고 뭔가 워크샵이든 이런 출판물이든 그 다음에 확장성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1: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소피님처럼 살고 싶다. 그 방식으로 살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마구 생겨날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좀뭐 어떻게 처음 시작을 왜냐면 다 시작이 어렵잖아요. 뭐 어떻게 해봐 이런 조언을 해주신다면.
0: 아, 저도 처음에 많이 두려웠어요.
1: 두렵죠.
0: 두렵고, 너무 전 두려우면 꿈을 꿀때 맨날 떨어지는 꿈을 꾸거든요.
1: 네.
0: 막 떨어지거나 막 차가 달려오거나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집 밖에도 잘못 나가고, 내가 진짜 이거를 해도 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생각을 했던 게, 이 고민을 할 시간에 빨리 더 빨리 나가자. 왜냐면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내가 쓸수 있는 문장을 앞으로 더 많이 쓰려면 지금 이불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1: 자, 진짜 감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전에서 배운 단어들은 사실 내 단어가 아니고요. 뭐라, 마이키피디아라 그래야 되나? 내가 경험을 해서 해보지 않은 단어는 내가 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는 알지만, 네.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시간에 빨리 밖으로 나가서 뭐래도 하자라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0: 맞아요.
1: 서울에서 나고 자란 우리 대표님이 지금 같은 삶을 사시면서 내가 크게 달라졌구나라고 느끼는 게 있다면 뭘까요?
0: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는 건 일단 제 안에 오랫동안 서울 깍쟁이 친구가 남아 있었는데요. 지금도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긴
1: 네.
0: 한데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와, 여기 서울스럽다. 와, 여기 서울스럽게 행사 준비 잘했네. 근데 그게 되게 비교적인 말인지 몰랐어요. 그 되게 차별적인 말인지
1: 네.
0: 몰랐었고, 그걸 인식했다라는 게첫 번째인 것 같고, 여기는 왜 이게 없어? 왜 여기 이게 부족해? 이런 생각들조차도 차별적인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누가 살고 있지?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지? 그것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 사실 옛날에 좀 귀찮았거든요. 그런 걸 하기가. 사실 저는 빨리 돈 벌고 싶어가지고 예쁜 풍경 사진 남기고 여행 크리에이터도 되어보고 싶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살면 오래 지속할 수 없고 오래 행복할 수 없다는 걸
1: 맞아요.
0: 알아요. 지역도 저도.
1: 네.
0: 그래서 지금은 저만의 주파수를 맞춰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마무리로 지역에서 사는 것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0: 아,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생각한 것보다 아닐 수도 있고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1: 맞아요. 그냥 생각만 하면 두려움이 커지니까.
0: 정답입니다.
1: 네. 자,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로컬데이즈의 전소현 소피 대표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송소희의 목소리 Not a Dream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우리 전소연 대표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전소연 대표님이 전주에 머물고 계시니까 국악과 굉장히 친밀하셔서 음악이 나올 때마다 손짓으로 고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신청곡을 남겨주셔서 들려드렸습니다. 낯선 곳에 처음 온 사람도 헤매지 않게 또 길을 미리 밝혀두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생각만 해도 참 다정한데 바로 전소현 대표님이 그런 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이웃이 점점 사라져가는 요즘 그렇게 다리가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역이 덜 낯선 곳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다정한 다리들이 우리 사회에 좀 더 곳곳에 많아지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숫자 1004를 가만히 써놓고 보면 자연스럽게 천사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그래서 오늘 10월 4일을 이웃을 돌아보는 천사데이 혹은 함께 살아가는 생명을 생각하는 세계 동물의 날로 정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요. 1957년 오늘 10월 4일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가 지구 밖 우주로 쏘아 올려진 날이기도 합니다. 지구라는 작은 별 안에서 서로를 보살피는 온기부터 까마득한 우주 너머로 쇠공 하나를 쏘아 올린 거대한 호기심까지 10월 4일이라는 오늘 하루 안에는 인간이 가진 가장 다정하고도 엉뚱한 마음들이 모여있는 셈이죠. 10월의 첫 번째 일요일인 오늘 위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신호 하나 보내보는 유쾌한 하루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앙상블 더 류의 연주로 럭키스타 첫 곡으로 띄워드려요.

앙상블 더 류의 연주로 럭키 스타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여는 말에서 말씀드린 스푸트니크 1호가 우주로 올라가서 무슨 대단하고 복잡한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고요. 그저 삐삐 하는 아주 단순한 신호음만 쏘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작은 소리가 당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준 설렘과 울림은 엄청났다고 하죠. 우리 일상도 참 비슷하잖아요. 긴 설명이나 대단한 선물보다 밥은 먹었느냐, 주말 잘 보내라 하고 안부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상대방 마음에는 더 깊은 신호로 전해지곤 하거든요. 천사데이이자 세계 동물의 날이자 또 일요일인 오늘, 내 마음속 안테나를 쫑긋 세우시고요. 반가운 사람들에게 유쾌한 신호음 한 번씩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정아의 노래로 안녕을 묻습니다. 전해드립니다.

안정아의 노래로 안녕을 묻습니다. 함께 감상하셨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좋은 글과 편안한 음악으로 두 시간 함께 하시죠.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통해서 좋은 글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김남희 작가의 우리에게도 고양이 같은 잠이 필요하다 중에서 일부분 나누겠습니다. 고양이를 보고 있으면 세상 느긋하고 거칠 것 없고 또 유연하죠. 저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고 고양이와 같은 삶을 꿈꾸는 작가 이야기 만나보시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한 곡을 여는 창, 아리랑 음반 만나보겠습니다. 가야금 앙상블 사계 연주예요. 별, 숲. 감상하시죠.

가야금 앙상블 4개의 연주로 별, 숲 전해드렸는데요. 가야금 선율의 밤하늘의 별을 떠올려보는 시간이었네요.

0: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죠.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게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비점고 제비노정기 만나보시죠. 비담의 노래와 연주예요.
1: 수일 만에 강남을 들어가니 조종지 망제는 강남이었다. 각국 나갔던 제비 점고를 허는 뒤 빨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제비장수 가만히 듣더니만은 흥보씨로 말하면 난리 강남까지 유명하신 분이로구나. 네 흥보씨 은혜를 갚으려거든 영춘에 나갈 적에 호은표 박씨를 하나 물어다 주면 네 은혜를 갚으리라. 어느덧 삼동이 지나가고 춘삼월이 방장하니 하루는 흥보제비 호은표 박씨를 파도 몰고 나오는디 꼭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다. 흥보제비가 나온다. 흥보제비가 나온다.

돌아다니 황화결거 불거반요 백운천재공유유라 금릉을 지내어 주사촌 들어가니 공수창간 오르기랑 낙매화를 흑차무연의 벌렁 떨어지고 의주를 다다라 계명산을 올라가니 장자방 간곳 없고 남병산을 올라가니

가만히 살펴보니 정녀와 대원 내기 충격으로 울러했고 그만 금성을 분별하야 춘당 용춘 휘돌아 도궁망월이 삼겼다. 뿐물이 빈빈하고 시속이 하야 만마세 지가금탕. 전라도는 은궁이요 경상도는 함양이니 온봉 함양 주월품에 은보가 그곳에 사는지라.

가고 한옥 찾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공간을 장악해버린 고양이를 보고 있으면 애써 장착했던 계획이나 목표 같은 것들이 내 몸에서 훌훌 빠져나간다. 좀 더 내키는 대로 살아도 될 것 같다. 더 게을러져도 될 것 같다. 좀 더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내도 괜찮을 것 같다. 있는 힘껏 애쓰지 않아도,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다. 아, 여기 아름다운 생명이 있구나. 살아서 펄펄 뛰지만 삶에 지지 않은 존재가 있구나. 아직 지지 않은 존재, 길들여지지 않은 존재를 지켜보는 기쁨이 일렁인다. 누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 이해한다는 것, 누군가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 그건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 어쩌면 우리는 여름날 오후의 한 자락 짧은 꿈처럼 그렇게 잠시 스친 모습을 한 사람의 영원으로 간직하는 건 아닐까? 눈을 뜨면 흩어져 버릴까? 소리를 내면 달아나 버릴까? 움직이면 사라져 버릴까? 두려워 숨죽인 채 그저 바람을 맞는다. 팔을 벌려 온몸 가득 사막에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다.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일을 하다 문득 깊은 충만함이 밀려들었다. 눈앞에 나뭇잎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호수에는 쪽배들이 한가롭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여행의 기록을 정리하며 커피를 마시는 동안 생각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한 나는 평생토록 가난하고 외롭겠지만 이게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삶의 방식이라고. 그걸 부인할 수는 없다고. 같은 건물 아래 위층에 살기도 했던 우리는 내가 지금 사는 동네로 이사 온 후에는 숲을 사이에 두고 살았다.

숲을 건너가면 그녀가 사는 집이 나오던 시절은 얼마나 따스했던지. 가까이 있을 때도 나는 그녀가 그리웠는데 멀리 떠나고 나니 빈자리가 사무쳐서 가끔 숲 너머 그녀와 내가 살았던 동네를 지나갈 때면 하염없이 쓸쓸해지고는 한다. 그녀에게 말했다. 외로움에 지더라도 맨날 지지는 말자고. 우리는 오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다. 살아가는 한 어쩔 수 없는 저마다의 운명과 고독을 짊어진 채로. 때로는 패배하고, 때로는 작게 승리하고, 때로는 혼자라서 쓸쓸해하고, 때로는 타인의 온기에 기대어 위로받으며. 그렇게 꿋꿋이 살아가고 살아내다가 다시 어딘가에서 만나 웃을 수 있게 되기를.

이명훈 외 여러분의 연주로 낮잠 자는 당나귀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김남희 작가의 우리에게도 고양이 같은 잠이 필요하다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습니다. 창가에 멍하니 누워서 볕이나 쬐는 고양이를 보고 있으면 아, 나도 저렇게 게을러지고 싶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곤 하죠. 매일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 늘 누군가를 완벽히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글이었어요. 어차피 우리네 인생이라는 게 저마다의 고독을 짊어지고 가면서 어느 날은 좀 패배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또 작게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외로움에 매번 지지만 말고 어쩌다 한 번쯤 이겨보자는 작가의 덤덤한 고백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너무 빽빽하게 계획 세우지 마시고요. 고양이처럼 멍하니 바람도 쐬고 차 한잔 마시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김남희 작가의 우리에게도 고양이 같은 잠이 필요하다와 함께했습니다. 유민희 작곡의 생황과 신뢰학을 위한 내 마음 감상해 볼게요. 유민희 작곡가는 우리에게는 왜 무수히 많은 생각과 마음이 존재하는 것일까라는 사람들의 오묘한 마음 속을 여행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 곡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네요. 내 마음 속 긴 호흡으로 들여다보시죠. 조이 앙상블의 연주로 생황과 신뢰학을 위한 내 마음 전해드려요.

조이 앙상블의 연주로 생황과 신뢰학을 위한 내 마음 듣고 오셨습니다. 두물의 노래와 연주 이어서 감상해 볼게요. 이산 저산 꽃 전해드립니다.

두물의 노래와 연주였어요. 이산 저산 꽃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른 음화로 1부 끝곡은 꽃비라는 곡 만나볼게요. 아라연의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보름달은 그리움입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도, 고향에 남은 부모님도,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일상을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2부 첫 곡으로 신비정원 듣고 오셨어요. 한혜진의 가야금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일요일 2부에는 한 장의 음반 함께 할 텐데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시간. 오늘도 한 곡을 여는 창 아리랑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곡으로 중타령 준비했는데요. 장삼을 걸쳐 입고 염주를 목에 걸고 갓을 쓴 스님이 등장하는 흥보가와 심청가의 소리를 차용해 소리와 레게를 결합해 재해석한 곡, 김유리의 소리와 노선택과 소울소스의 노래와 연주로 만나보시죠.

중타령 듣고 오셨어요. 김유리의 소리, 노선택과 소울소스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 하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요. 기부를 이어오는 분

누를 가리키는 대명사죠. 아무래도 20년 넘게 성금을 놓고 가는 전북 전주의 이야기부터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알고 보면 전국 각지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충북 충주에도요. 오랜 시간 온정을 전해온 천사가 계신데요. 올 추석에도 충주시 금가면 주민센터로 금가면장님 귀하라고 적힌 등기 우편 하나가 배달이 됐어요. 그 안에는 어김없이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죠. 설과 추석마다 이렇게 마음을 보내온 게 벌써 22년째. 횟수로는 54번에 달하고요. 누적 금액도 5,500만 원을 넘었다고 하네요. 22년 동안 매 명절마다 성금을 챙겨보내는 일. 지극한 정성과 부지런함 없이는 선뜻 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찬바람이 슬슬 불어오는 계절에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괜히 마음이 훈훈해지곤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이 있어서 우리가 맞이할 이 계절이 한층 더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프로젝트 그룹 리음의 연주로 넘나 좋은 것 전해드립니다.

일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한 곡을 여는 창, 아리랑 만나볼게요. 토요일인 어제는 아이들의 해맑은 노래소리와 고음 해금의 오롯한 음색, 그리고 아카펠라와 국악 앙상블로 재해석된 다채로운 아리랑을 들어봤습니다. 아리랑은 단순히 하나의 민요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살아온 지리적 환경과 세월의 구비마다 서로 다른 가락과 장단으로 피어난 삶의 기록이죠. 태백산맥에 험준한 산세를 닮아 느릿하고 유장하게 흐르는 메나리조가 있는가 하면 비옥한 평야와 바다를 품은 남도의 소리처럼 한과 신명이 오묘하게 얽힌 가락도 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전자기타의 강렬한 록 사운드부터 깊은 애환을 담은 남도 민요, 그리고 풍물타악기와 피리독주에 이르기까지 지역과 시대를 넘어 한층 더 깊고 다채로워진 아리랑의 창을 열어봅니다. 오늘 들으실 첫 곡은 김도균 밴드가 전자기타로 연주하는 신아리랑입니다. 어느 악기든 찰떡같이 어우러지며 장단을 맞출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우리 민요 아리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타리스트 김도균의 화려한 전자기타 편곡 위로 베이스 배찬호, 드럼 박동식이 장단을 받쳐주며 마치 전통 검은고와 장구가 호흡을 맞추듯 이색적이면서도 힘있는 음률을 만들어냅니다. 시대가 흐르고 음악적 옷은 달라져도 록 사운드 속에서 여전히 뜨겁게 살아 숨쉬는 우리 아리랑, 그 속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민족의 숨결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김도균 밴드의 연주로 신아리랑 먼저 감상하시죠.

전자기타와 밴드 사운드로 들려주는 신아리랑 감상하셨어요. 참 이색적이면서도 탁월한 연주가 돋보이는 곡이었죠. 김도균 밴드의 연주였습니다.

하나의 음반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이번 주는 한 곡을 여는 창 아리랑 만나보고 있는데요. 아리랑이 다 비슷하게 느껴지다가도 험준한 산세나 깊은 바다처럼 지리적 여건과 지역 색에 따라 소리의 길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의 아리랑

많은 분들이 남도소리 특유의 깊은 한과 신명이 공존하는 진도아리랑을 좋아하시는데요. 분명 가락은 어깨 춤추듯 신명나는데 이상하게 듣다 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남도 서정의 묘미가 담겨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이 바로 남도민요 진도아리랑입니다. 풍부한 낭만이 서린 남도의 섬 진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섬 사람들의 삶이 물씬 느껴지는 곡인데요.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에 희망도 많다. 아리랑 곡에다 집 지어놓고 우리님 오시기만 기다리네. 살면서 겪는 고단함과 기다림의 슬픔마저도 특유의 신명과 풍요로 풀어내는 남도 소리의 정수를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조주선 명창의 소리로 진도아리랑 감상해 보시죠.

삶의 애환과 신명이 오롯이 공존하는 남도 소리의 정수. 조조선 명창의 소리로 진도 아리랑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들려드릴 봉화 아리랑은 무엇에 그리 미련이 남아 쉬 고개를 넘어가지 못하는 건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아리랑 고개에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듯한 노래인데요. 만정 김소희 명창이 불러서 알려지게 된 곡으로, 개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백두산 고개를 넘어가던 우리 민족의 순환사와 고달픈 삶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정화영, 최경만 명인을 비롯한 명연주자들의 든든한 수성가락 위로 흐르는 조조선 명창의 깊은 소리로 봉화 아리랑 감상하시죠.

우리네 삶의 히로애락이 오롯이 전해지는 봉화아리랑 감상하셨어요. 조조선의 소리, 정화영의 장구, 최경만의 피리, 이철주의 대금, 박준호의 가야금, 김영길의 아쟁, 김성아의 해금 연주였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경기민요 긴 아리랑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아리랑과는 좀 다르게 들릴 텐데요. 고음과 저음을 두루 쓰며 길고 느리게 내뻗는 유장한 가락이 특징인 곡이죠. 이 때문에 성량이 풍부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소박한 일상 정서보다는 전문 소리꾼들에 의해 다듬어진 세련된 음악성을 전해주고 있어요. 만경청파 거기 둥둥 뜬 배 개 잠깐 닫추어라 말 물어보자 우연히 저 다리 구름 밖에 나더니 공연한 심회를 산란케 한다. 이 아련하고 깊은 가사를 짚어내는 소리꾼 이금미 씨의 유연한 목소리와 최경만 명인의 피리 연주로 감상해 보시죠. 긴 아리랑 전해드려요.

최경만 명인의 길게 뿜어내는 피리 소리와 유장한 가락의 멋이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기는 긴 아리랑 듣고 오셨는데요. 이금미의 소리였어요. 계속해서 들려드릴 곡은 사물악기와 정감어린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강원도 아리랑과 밀양 아리랑 연곡입니다. 우리 타악기 가운데 사물놀이에 연주되는 네 악기는 자연에 비유되곤 하죠. 북은 구름, 장구는 비, 꽹과리는 천둥, 그리고 징은 바람을 닮았는데요. 농민들은 이 네 악기로 풍물을 연주하며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곤 했어요. 조가병 명인의 정겨운 소리에 장구, 꽹과리, 북, 징, 이 사물악기가 든든하게 장단을 맞춰주며 강원도 아리랑과 밀양 아리랑의 소박한 멋을 자연을 닮은 우리 악기로 흥겹게 풀어냅니다. 열나는 콩팥은 왜 아니 열고 아주까리 동백은 왜 연한가.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자연을 닮은 우리 악기와 목소리로 듣는 동부민요 연곡 조가병의 소리로 만나보시죠.

동부민요 강원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전해드렸는데요. 조가병의 소리, 이부산의 장구, 강호규의 꽹과리, 박남원의 북, 백예란의 징 연주였습니다.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신명나는 풍물장단이었죠.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소개해드린 한국을 여는 창 아리랑에 수록된 곡들 듣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곡은 최경만 명인의 기악 연주곡 경기민요 긴 아리랑입니다. 앞서 이금미 씨가 성악곡으로 들려줬던 그 느릿하고 유장한 가락을 이번에는 오롯이 피리 독주의 깊은 울림으로 풀어내는데요.

관악기인 피리의 긴 호흡과 애절하면서도 고된 음색이 음반의 마지막 여운을 채워줍니다. 피리 소리로 전해지는 아리랑의 깊은 울림 느껴보시죠. 최경만의 피리 연주로 긴 아리랑 전해드릴게요.

최경만의 피리 연주로 경기민요 기악 연주곡 긴 아리랑 전해드렸어요. 피리의 긴 호흡을 따라 흐르는 가락에 마음이 고요해지면서도 깊은 위로를 받게 되는 연주였습니다. 어쩌면 아리랑은 멀리 있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벅차오르거나 외로울 때 가장 먼저 마음을 내어주는 가장 가까운 벗이 아니었나 싶어요. 시대가 변하고 음악의 모습이 달라져도 아리랑은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아주 오래도록 전승돼 갈 겁니다. 이틀 동안 음반 한 곡을 여는 창 아리랑 속에

담긴 다채로운 아리랑을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아이들의 해맑은 노래소리부터 록밴드의 전자기타, 아카펠라와 남도소리, 그리고 피리독주에 이르기까지 아리랑의 변신은 참 무궁무진하죠. 시대와 장르가 달라져도 우리가 여전히 아리랑 한 구절에 마음을 열고 울고 웃는 건 그 가락 속에 우리 민족의 삶과 또 견뎌낸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마음 가득 우리 가락으로 채워지는 시간, 하나의 음반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이번 주는 이틀에 걸쳐서 한 곡을 여는 창, 아리랑 함께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른이라는 짐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서 순수하게 국어나 영어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요. 좀 엉뚱한가요? 시험이나 성적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얀 공책 위에 사각사각 연필로 글자를 쓰고요. 새로운 낱말 하나를 고요히 익혀보고 싶어지는 그 마음 때문인데요. 나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뭔가를 새로 알고 싶어하는 그 순수한 호기심이야말로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하는 삶의 활력이 아닌가 싶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소소한 배움의 즐거움을 떠올리면서 남은 일요일도 유쾌하고 기분 좋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흉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일희 주말엔 라디오의 황일희입니다. 요즘 자주 보이는 말 중 포모 현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포모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남들이 누리는 좋은 경험이나 기회를 나만 놓치고 있다는 조급함을 의미합니다. 한번 이런 포모 현상에 휩쓸리면 멘탈과 지갑을 지키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행동 경제학에서는요, 불안하거나 흥분되는 경제 정보를 접했을 때 딱 10분만 행동을 멈추고 세 가지를 생각해보라고 권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진짜 필요한가? 지금 안 하면 큰일 나는가? 이 정보는 나를 조급하게 하려고 설계된 게 아닌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거치면 대부분 충동적 판단을 걸러낼 수 있다고 하네요. 흔들리는 게 인생이라고 하지만 내가 너무 잘 흔들린다 싶을 땐 멘탈과 지갑을 지키는 세 가지 질문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태희연의 어기여라 디히야 듣고 황일의 주말은 라디오 시작합니다.

태연의 어기어라 디히야 듣고 왔습니다. 10월 4일 일요일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입니다. 엔스테이지 시간에는 박윤성 피리 연주자를 만납니다. 박윤성 피리 연주자와 음악 이야기, 사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지역 명소 소개해드리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인데요. 성보나 여행작가와 충남 천안 흥타령 춤축제로 떠나보겠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그루브 앤드의 런 랜 런 듣겠습니다.

그루브밴드의 런 랜 런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 N스테이지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요. 박윤성 피리 연주자를 만납니다. 박윤성 피리 연주자와 음악 이야기, 사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천양의 달 아리랑 듣고 N스테이지로 이어집니다.

0: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엔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박윤성 피리 연주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국악방송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나눠주실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에서 피리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윤성입니다.
0: 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어우,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네.
1: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0: 맞습니다. 자, 국악관현악단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제가 군대 전역하고 네. 작년 5월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작년 5월이면은 이제 네. 거의 1년이 다 넘어가고 네, 1년. 있잖아요. 네네. 참여한 공연도 꽤 되실 것 같은데 네. 기억 남는 공연 있으세요?
1: 제가 매번 공연을 하면은 다 기억이 남는데 그쵸? 이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네. 그래도
0: 하나를 꼽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연주를 하셨군요.
1: 너무 많이 해가지고
0: 맞죠. 네. 왜냐면 들어가자마자 진짜 많은 연주를 하잖아요. 네.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연주를 했다라고 네. 해석하면 될까요?
1: 아, 네, 맞습니다.
0: 윤성 씨 처음에 어떻게 피리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질문하고 싶어요.
1: 네. 제가 어머니가 국악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의 국악 사랑으로 일단 국악을 먼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다가 근데 지금 전공자로서 좀 생각해 보면은 그게 트로트도 아닌 것이 국악도 아닌 것이 트로트 안에 국악이 섞여 있는 그런 음악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완전 국악이 아닌 네. 약간 퓨전 음악을 네. 들으셨군요. 네.
1: 근데 그래서 국악기가 있으니까 국악을 듣는데 좀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전공하기에.
0: 근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과 별개로 윤성 씨가 피리를 택한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1: 저희 스승님께서 네. 피리를 처음 배우러 갔는데 피리는 이 국악계의 리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뭔가 멜로디도 이끌고 네. 또 태평소가 있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태평소를 하면은 너 무대에서 진짜 멋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0: 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네, 주인공. 라는 생각으로 네네. 해보니까 주인공이 되던가요?
1: 네, 확실히 태평소를 잡으면은 그쵸. 이 무대에서 정말 주인공이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0: 살짝 날아다니는 듯한. 네. 특히 그리고 농악 연주하면 진짜 자유롭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저는 농악 연주할 때 옆에 피리 연주자들 보면은 아 정말 약간 재즈하는 느낌이 들겠다. 정말 즉흥적으로 그냥 계속 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가장 자유로운 악기가 아닐까. 저는 항상 그래서 부럽습니다. 그 음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서. 피리는 굉장히 또 작은 악기예요. 악기 중에서도. 네네. 그런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관현악 안에서는 굉장히 존재감이 커요.
1: 맞습니다.
0: 직접 연주하시면서 피리의 가장 큰 매력이 뭘까요?
1: 피리는 이게 작은 악기인데 뭔가 반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작지만 약간 고추 같은 느낌. 맞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 네. 그런 느낌으로 악기가 되게 작은데 또 국악기 중에 또 성량은 큰 편이라서
0: 맞아요.
1: 나 따라와. 약간 이런 매력. 이런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0: 아, 약간 윤성 씨 성향이 아닌가? 나 따라와 이거는.
1: 약간 그런가요?
0: 자, 아니 피리 종류 참 다양합니다. 네. 어떤 피리가 있는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 소개 좀 해주세요.
1: 아, 네. 일단은 향피리, 저희가 네. 제일 잘 알고 있는 향피리와 새피리, 당피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향피리는 이제 우리 음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대표적인 피리고 네. 뭐 대치타나 향악 합주에서 멜로디의 중심으로 잡아주는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새피리는 향피리와 모양은 똑같지만 훨씬 가늘고 좀 작은 악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좀 소리가 작고 섬세해서 거문고나 가야금 같은 줄악기 혹은 시조나 가곡 같은 가창 반주에 맞춰 차분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0: 당피리는 고려시대 때 당나라에서 건너온 피리인데
1: 네.
0: 이 대나무 관이 새 악기 중에 가장 굵고 소리도 가장 우렁찹니다. 그래서 주로 궁중 연례악이나 무게감 있는 관악 합주에 많이 쓰입니다.
1: 오, 이렇게 세분화해서 들어보기는 또 처음인 것
0: 아, 네.
1: 같은데, 참 여러분, 피리의 그 종류도 다양하고 소리도 다양하다라는 거를

0: 멜로디 위주를
1: 네.
0: 해서 뭔가
1: 더
0: 네, 리더.
1: 음악적으로 더 풍부하게 연주할 수 있어서.
0: 네, 또 다양하고
1: 네.
0: 많은 음악이 쓰여요. 그래서 새필이나 당필이의 연습량보다
1: 네.
0: 향필이의 연습량이 훨씬 많아야 돼서 그래서 뭔가 좀더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1: 더 학습도 많이 해야
0: 네,
1: 되는군요.
0: 맞습니다.
1: 자, 각각 소리가 너무 다른데 소개해 주신 만큼 진짜 학습량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0: 아, 네.
1: 평상시에 연습 많이 하시죠?
0: 아, 네. 연습 많이 하죠. 언제까지 이렇게 많이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 아니, 나오신 선생님들도 항상 연습 공부가 우선이다. 공부 안 하면 자신감이 없어진다. 이렇게 선생님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이 악기를 내려놓는 순간까지 우리는 연습해야 되지 않나.
0: 네, 맞습니다.
1: 그런 말 있잖아요. 연습만이 살 길이라고.
0: 네, 맞아요. 너무
1: 그렇죠. 자, 각 필이 연주할 때 이렇게 매력이 다른데
0: 네.
1: 연주할 때 느낌도 아마 다를 것 같아요.
0: 아, 네.
1: 어떠세요?
0: 일단 향필이는 불때 약간 체력장애 온 느낌? 뛰는 느낌이 강해요. 약간 유산소 운동하는 느낌이 강하고 새필이는 이제 약간 붓글씨 쓰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호흡 양에 따라서 조금만 과해도 이제 소리가 뒤집히고
1: 네.
0: 이래가지고 세밀하게 좀 컨트롤을 해야 돼서
1: 네.
0: 그게 좀 어렵고요.
1: 네.
0: 당필이는 약간 헬스장에서 이 쇠질하는 기분이에요. 유산소보다는 이 근력 운동 이렇게 보시면 조금
1: 와,
0: 어려워요.
1: 운동으로 표현해주는 피리의 이 연주 느낌을 너무 은유적으로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많은 피리 연주자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른 피리들 곡이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다르게 연주할 것 같은데
0: 네.
1: 또 주로 어떤 곡들에 대해서 연주하는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0: 네. 그 향필이는 이 수제천 같은 대표 국악 합주나 퓨전 국악에서 많이 쓰이고요. 당필이는 이제 궁중음악, 임금님 행차할 때
1: 네.
0: 낙양춘, 종묘제례 악처럼 격식 있고 무게감 있는 궁중음악을 전담하고 있고
1: 네.
0: 새필이는 줄풍류, 이제 가야금 권문고의 줄풍류나 가곡 반주에
1: 네.
0: 좀 들어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연주에 피리가 들어가다니 저도 또 오늘 하나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리는 같은 악기라도 또 연주자의 호흡이나 이 음색에 따라서 또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윤성 씨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피리의 소리가 어떤 건지가 또 궁금해지네요.
0: 아, 이게
1: 근데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0: 네.
1: 성음이라고
0: 성음.
1: 표현하는데 피리 하시는 분들은 어떤 소리를 또 좋아하시는지.
0: 보통 피리 소리를 생각하시면은 엄청 우렁차고 뭔가 단단하고
1: 네.
0: 이제 힘이 있는 소리를 대부분 좋아하시는데
1: 네.
0: 저는 뭔가 피리로 흐름을 만든다고 해야 되나? 물결처럼 뭔가 세밀하게 이렇게 음악 흐름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1: 오, 너무 추상적인데요? 흐름을
0: 그런가요?
1: 만든다.
0: 흐름을, 예.
1: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요? 흐름을 만든다. 어려운데요?
0: 책 읽듯이 뭔가, 네.
1: 아, 그런 자연스러운 이렇게 물
0: 물
1: 흘러가는
0: 흘러가듯이, 네.
1: 흐름.
0: 이런
1: 툭툭
0: 걸
1: 끊기지 않고.
0: 안고.
1: 그렇군요. 그런 소리를 좋아하시는군요. 그럼 반대로 나는 이런 소리를 내는 연주자가 되고 싶다. 이런 본인이
0: 아,
1: 원하는
0: 제가
1: 소리가 있을까요?
0: 좀 피리는 일단 이렇게 큰 소리를 내야 되니까 소리가 퍼져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0: 저는 조금 모아서 예쁜 소리를 내고 싶어요.
1: 예쁜 소리.
0: 예.
1: 제가 사실 판소리를 사람들이 생각하면 막 와, 이렇게
0: 네,
1: 지르고
0: 맞아요.
1: 상청 이렇게 높이 지르고 큰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판소리에 귀여운 맛이 있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소개해 드리고 있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안에 이렇게 항아리에 담는 소리를 원하신다고 하니까요. 그 마음의 뜻을 알것 같아요. 자, 피리 연주가 참 정말 뭐랄까요? 저는 되게 생소하거든요.
0: 아, 네.
1: 현을 움직이는 거랑 또 부는 악기는 또 다르잖아요.
0: 네,
1: 근데
0: 맞아요.
1: 결국 중요한 건 저는 호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0: 하는데 개인적으로
1: 네네.
0: 윤성 씨는 어때요? 호흡, 뭐 음색, 식임새, 뭐 음악적 해석 다양하잖아요.
1: 네네.
0: 어떤 게 중요할까요? 피리를 불 때.
1: 피리를 불 때요. 일단은 소리가 판소리와 똑같이 성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처음 피리를 배우실 때 뭔가 이제 뭐 이것저것 뭔가 추성 퇴성을 넣고 싶고 하실 텐데, 그냥 쭉쭉 부는 약간 유산소 운동 같이 쭉쭉 부는 운동을 하셔야 그게 다음 추성 퇴성 이런 식임새들을 넣었을 때더 자연스럽게 가는 것
0: 그러니까 긴 호흡이 결국
1: 같아요. 네.
0: 기본이 되는군요.
1: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0: 그게 안 되면 식임새도 안 된다.
1: 네, 그러면은 네. 듣기 좀 피리가
0: 그렇군요.
1: 또 어려운 악기예요.
0: 그쵸,
1: 일반인들이
0: 그쵸. 굉장히
1: 하기에는.
0: 예민하잖아요.
1: 네, 그래서 호흡을 먼저
0: 그렇군요.
1: 연습하시는 게.
0: 폐활량이 진짜 좋아야 될것
1: 네,
0: 같아요.
1: 폐활량 중요합니다.
0: 그렇군요. 아니, 고등학교 때 향피리를 또 처음 접하셨고, 그게 이제 대학 진학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앙상블팀 크로마
1: 아, 네.
0: 활동도 하셨어. 이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1: 아, 제가 대학에 진입하고 대금필이 앙상블 팀이 있었는데 학교에.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 거기서 약간 앙상블은 좀 조금 한 작은 실내악처럼 악기 파트마다 몇명 없어요. 그래서 악기 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으면서 이 앙상블을 이끌어가는 건데, 그걸 하면서 뭔가 조금 더 음악적인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활동을 하면서.
0: 왜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1: 네네.
0: 진짜 말 그대로 앙상블이니까
1: 네.
0: 다 같이 모여서 그 호흡을 이룬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거기서 굉장히 많이 학습되셨을 것
1: 네,
0: 같은데
1: 맞습니다.
0: 그러다가 또 북한 계량피리를 알게 되셨어요?
1: 네네.
0: 어떤 악기인지도 소개해 주시고.
1: 이게 저희 피리를 북한에서 계량해서 서양악기 키처럼 긴 피리를 이제 키를 달아서 만든 악기입니다.
0: 정말 피리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약간 플룻과 비슷한 음색인 것 같은데 어때요?
1: 정확하게 가면은 오보에 이런
0: 아,
1: 악기와 좀더 비슷한 것
0: 그렇군요.
1: 같아요. 네.
0: 근데 계량 대피리 배우러 서울까지 가셨어요?
1: 네, 저희 스승님이 저기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에 계시는데 대피리 연주자로, 선생님이 대학 시절에 일본에 북한 가극단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유학을 일본으로 가셔서
0: 혹시 성함이 이영훈 씨?
1: 이영훈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0: 선배님이셔서.
1: 아, 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이영훈 선생님한테 그 대피리의 매력을 빠져서
0: 그렇군요.
1: 올라가서 배웠습니다.
0: 어떠나요? 대피를 직접 배운 순간.
1: 아, 일단 피리와 너무 달라서 놀랬고, 근데 이 음색이 너무 예뻐서 너무 행복했어요.
0: 피리와는 또 다른 음색이니까 새로운
1: 네네.
0: 악기를 배우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이쯤에서 라이브 한곡 정해 들어볼 텐데 또 장세납 연주해 주신다고
1: 네,
0: 들었습니다.
1: 이
0: 어떤 곡인지.
1: 장세납은 이제 대피리와 다르게 피리를 계량한 악기라면은 장세납은 태평소를 계량한 악기예요. 키를 넣어서. 그래서 장세납 협주곡을 들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조금 더
0: 좋습니다.
1: 네.
0: 그러면은 우리 윤성 씨의 라이브를 바로 만나보시고 또 토크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윤성 피리 연주자의 연주로 장세납 협주곡 열풍 들어보겠습니다.

0: 박윤상 PD 연주자의 연주로 장세납 협주곡 열풍 들어보고 왔습니다. 와, 아, 터집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아까 이야기 때 태평소 연주할 때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낀다고 하셨잖아요.
1: 네, 맞아요.
0: 어때요, 장세납 연주할 때?
1: 장세납은 키가 달려서 그런지 네. 뭔가 태평소보다는 뭔가 음폭이라든지 이런 게 내기가 쉽지 않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정돈된 느낌이어서
0: 아, 키가 정말 정확하니까요.
1: 네네네. 그래서 정돈된 느낌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조금 피리랑은 완전 별개의 느낌의
1: 네 맞아요. 조금은
0: 그

0: 농현도
1: 네,
0: 다르고 할
1: 맞아요.
0: 것 같은데 더 설명 듣고 싶어요. 장세나비에 대한 이야기.
1: 제가 매력?
0: 매력이라던가.
1: 이 장세나비 리드가 좀 작다 보니까
0: 네.
1: 되게 부르기 힘들어요.
0: 오.
1: 제가 대필이, 저필이, 태평소 모든
0: 네.
1: 악기를 불어봤을 때 가장 어려운 악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워서. 그래서 조금 더 연습을 하게 되고, 일단 그 특유의 그 고음을 낼 때 이
0: 네.
1: 소리가 너무
0: 네. 그러니까
1: 매력적이라서.
0: 굉장히 폐활량이 필요한 악기인데 피리가 장세나비 연주할 땐더긴 호흡이 필요한가요?
1: 리드 자체를 보면 세필이와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고,
0: 네네네.
1: 조금만 컨트롤이 어긋나도 삑사리가 나고.
0: 오, 되게 예민한 악기네요.
1: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0: 그렇군요. 원래 어려운 사랑이 제일 진한
1: 아,
0: 사랑이잖아요.
1: 맞죠.
0: 짝사랑하고 계시는군요.
1: 맞습니다.
0: 자, 해군 군악대에 들어갔습니다. 배를 타고 13곡을 도셨어요. 이 얘기 궁금한데요?
1: 아, 이게
0: 네.
1: 해군에서
0: 네.
1: 해군 사관학교 4학년 생도들이
0: 네.
1: 이제 졸업할 때 졸업하고 임관을 합니다, 소위로.
0: 네.
1: 그때 이제 실습이라고 해서 배를 타고 이제 다른 나라로 나가서
0: 네.
1: 그 나가는 과정과 함께 이 실습하는 그게 있는데,
0: 오.
1: 거기서 군악대 친구들을 착출해가지고,
0: 네.
1: 거기서 제일 잘하는 친구들 착출해가지고
0: 윤성 씨가 가장 잘하는
1: 그 해군 군악대에 뽑혀서
0: 네.
1: 제가 한 13개국 정도
0: 어머.
1: 돌았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중간중간에 살짝 관광도 할수
1: 네,
0: 있나요?
1: 관광도 하고
0: 오, 군인 치곤 꽤 자유롭네요.
1: 너무 좋았죠. 너무 좋은
0: 오,
1: 경험이었고.
0: 와, 진짜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음악적으로 도움이 좀 됐을까요?
1: 이게 군대 졸업, 아, 군대
0: 졸업이나 마찬가지죠?
1: 군대 전역할 때쯤
0: 네.
1: 뭔가 이 해외 나가서의 무대 경험 때문에 뭔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나는
0: 네.
1: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하는 거구나. 그래서 뭔가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음악 국악은 어떻게 피드백이 오던가요?
1: 아, 사물놀이 같은
0: 아,
1: 경우 이제 제가
0: 정말.
1: 태평소를 같이 보니까
0: 큰일 나죠, 큰일 나.
1: 아니 파티였어요 그냥.
0: 맞아.
1: 스페인 이런 같은 경우는 그 사물놀이에 춤을 추시더라고요.
0: 너무
1: 너무
0: 좋아하시죠?
1: 좋아하시고 흥이 다르더라고요.
0: 그쵸, 그쵸.
1: 어른들 막걸리 드시면서 사물놀이
0: 맞아요.
1: 보는 느낌과 다르게
0: 네.
1: 네, 좀 다르더라고요. 그
0: 그러니까 저는
1: 이색적인 경험이었어요.
0: 진짜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캄한 국가구나.
1: 네, 맞아요.
0: 왜냐면 정말 외국 사람들은 다 표현하잖아요. 좋은 걸 좋다고. 막 박수도 20번 넘게 계속
1: 맞아요. 계속
0: 치고.
1: 치시고.
0: 인사를 막 저도 한 30번 넘게 한 적도 있었던 것
1: 아,
0: 같은데.
1: 네.
0: 정말 그런 열정적인 공연을 하고 나면은 한국에 돌아와서 되게 큰 사랑으로 음악에 대한 사랑도 더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보니까 특수악기를 좋아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 계량 대필이나
0: 네.
1: 장세납, 그리고 조금 관이 길고 더큰 저음이 나는 악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생황, 이런 것들을 특수악기라고
0: 네,
1: 보는데,
0: 맞아요.
1: 저는 뭐 특수악기가 매력이 넘치는 것 같아서 다 배우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특수악기까지 배우고 계시는데 요즘 젊은 국악 연주자들도 전통 음악뿐만 아니라 창작 음악도 많이 하시고 다양한 장르의 협업도 많이 하시는데 젊은 국악인으로서의 우리 윤성 씨 앞으로 어떤 음악 하고 싶으신지도 궁금하네요.
1: 저는 이 향피디뿐만 아니라
0: 네.
1: 이 특수악기를 하다 보니까 쓰임이 많은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0: 진짜 다양한 연주를 좋아하시니까 이 연주할 때도 윤성 씨, 저 연주할 때도 윤성 씨
1: 그럼 너무 좋죠.
0: 자주자주 불러 다니는 연주자 되고 싶다라는
1: 네,
0: 뜻인
1: 맞습니다.
0: 걸로 해석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라이브 들어볼 텐데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1: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인데요.
0: 오, 우리가 다 아는 그 곡이죠? 네.
1: 이 처음에 더 미션이라는 영화의 OST
0: 네.
1: 오보에로 만든
0: 네.
1: 곡인데,

0: 곡을 이석중 작곡가님이 편곡하신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1: 오, 그럼 바로 만나볼게요. 박윤성 PD 연주자의 연주로 넬라 판타지아 듣겠습니다.

0: 아우, 잘 들었습니다. 진짜 오보에 같은 부드러운 소리가 나네요.
1: 아, 맞습니다.
0: 멋진 연주 잘 들었습니다. 올해 공연 계획 있으실까요?
1: 올해 제가 10월 1일 날
0: 네.
1: 협연을 했었습니다.
0: 오.
1: 그거는 보러 오신 분은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10월 21일 날
0: 네.
1: 저희 151회 정기 연주회가 광주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저희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떠셨나요?
1: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 피리 이야기를 청취자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0: 네.
1: 오늘
0: 우리 청년 국악인의 미래, 박윤성 씨와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작은 악기에 정말 이 연주자의 호흡, 성음, 그리고 참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는 악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피리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고민과 배움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서 언젠가는 딱첫 소리만 들어도 아, 박윤성의 피리다라는 소리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 연주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황일이의 주말의 라디오 2부 한추운의 모닝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흥 많으세요? 평소 흥이 많은 사람을 흥부자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노래를 생활화하는 분들 있잖아요. 택배 뜯을 때도 설거지 할 때도 청소할 때도 샤워할 때도 늘 노랫소리를 흥얼거리는 사람들 흥부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스로 즐겁게 사는 흥부자들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이라고도 하지만 평소에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모이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잠시 후 전국의 매력적인 명소를 여행작가와 함께 둘러보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은호의 여러분의 연주로 장기 타령 듣고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충남 천안 흥타령 춤축제로 떠나봅니다.

0: 주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로컬 100에 선정된 지역들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멋진 여행지로 안내해 주실 분이죠. 성보나 여행작가입니다. 어서오세요.
1: 얼씨구. 오프닝 흥이라 저도 한번 인사를 흥있게 해봤네요.
0: 연휴 푹 쉬고 봤더니 흥이 절로 났나요?
1: 빵빵해지지 않았나요?
0: 아니 여행작가님은 과연 추석 연휴에 뭘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1: 추석 연휴에 서울에 일이 있어서 저는 네. 좀 미리 일찍 가갖고 서울에서 좀 지냈는데요. 내려오는 길에 강원도에 잠깐 들렀습니다. 제가 찐빵 많이 한데.
0: 아, 그래.
1: 10월 첫째 주에 지금 강원 횡성군 안양면에서는 네. 찐빵 축제가 열렸습니다.
0: 정말요? 네. 찐빵이 쫙 있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안흥면 자체가 찐빵이 특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찐빵을 가지고 축제를 하신 거는 1999년부터 했으니까 올해 18번째 축제예요. 그래서 네. 꽤 오래됐고 사실 상당히 유명한 축제인데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만 가서 그 맛있는 안흥 찐빵을 먹고 오는 거예요.
0: 안흥 찐빵은 네. 그냥 일반 찐빵이랑 뭐가 다른가요?
1: 완전 다르죠.
0: 뭐가 이게.
1: 하나하나 모두 다 손으로 빚으시고요. 네. 그 팥 자체가 그 안흥에서 나는 팥을 만들어가지고 소를 만드시는데 맛 자체가 이게 달큰한 맛이 뭐랄까 자연에서 우러나온 깊은 달콤함이에요. 팥이. 거기다가 반죽도 막걸리로 하시기 때문에 쫄깃쫄깃한 게 네. 아주 그냥 이 세상 맛이 아닙니다.
0: 원래 약간 그런 효소로 만든 빵이 되게 약간 뭐랄까요. 퐁신하잖아요.
1: 그렇죠. 약간 이탈리아의 뭐 빠니니 느낌처럼 발효된 빵 특유의 그 쫄깃함과 달콤함이 네. 있어요. 그래서 안흥이 이게 영동과 영서 지역이 오가는 뭐랄까 교통의 중심지 같은 곳이라서 예전부터 나그네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끼니를 때울 수 있게 찐빵을 만들었던 것이 이제 유명해지면서 찐빵 축제까지 하게 된 건데요. 그 제가 너무 축제 포스터 귀여워서 네. 에리 씨 보여주려고 가져왔어요. 너무 귀엽죠?
0: 찐빵을 가져오셨어요.
1: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윤기가 잘.
0: 아니 찐빵 말고
1: 먹고 오느라 먹고 오느라 오늘까지 축제거든요.
0: 그래서
1: 축제가 끝나더라도 찐빵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올 가을에 강원도 쪽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은 네. 횡성 안흥 쪽 들려서 네. 드시면 좋은데 얼마나 진심이시냐면 횡성군에서 품질 인증제를 하세요. 찐빵 품질 인증제.
0: 그런 게 있어요?
1: 네, 그럼요. 마크를 붙이고 있습니다. 찐빵 가게들 보면. 네. 그래서 품질 인증이 된 찐빵집 가서 드시면 좋고요. 정말 횡성 하면 한우? 안흥하면 찐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그렇게요?
1: 네.
0: 처음 알았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와, 진짜 약간 달큰하면서 아까 말하신 깊은
1: 그렇죠. 손이 가요 손이 가. 그런 달콤함.
0: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디까지 가봤는 시간 충남 천안으로 갈 텐데 흥타령 춤축제 라고 해서 굉장히 반가워. 저도 또 살짝 흥이 있거든요.
1: 많으시잖아요.
0: 네. 그러면 또 이제 흥타령 춤축제 발음이 어려워요.
1: 치읓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0: 흥타령 춤. 춤축제라고 네. 하면은 거기 가서 실컷 춤을 추고 오는 건가요?
1: 그렇죠. 흥 있게 춤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요. 강원도 횡성에서 찐빵 축제를 할 때 네. 충남 천안에서는 흥타령 춤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 목요일부터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이제 열려서 지금 천안은 도시 전체가 아주 그냥 밤낮으로 그냥 네. 흥 있게 들썩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어릴 때만 해도 천안 하면 호두과자를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네. 아주 애전부터 이 천안은 천안 삼거리도 유명하고 흥타령도 유명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흥타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거기에 맞는 춤축제를 2003년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축제도 엄청 인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외국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네. 축제가 열릴 때 거의 100만 명이 막 다녀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천안에 사람이 많은데 이 축제하는 동안에는 정말 시내 곳곳에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0: 천안 삼거리는 참 익숙한데 천안이라는 도시 자체가 또 아무래도 그 사통팔달
1: 네.
0: 사통팔달 이것도 참 어렵네요.
1: 맞습니다. 발음이. 교통의 중심지. 네. 네.
0: 그래서 외제 사람들의 물건도 이렇게 많이 오갔잖아요. 그만큼 생동감이 넘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흥타령이 나왔을까요?
1: 뭐 그렇죠. 아무래도 그 흥타령에 보면 능수버덜이라는 네. 가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전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 이제 러브 스토리고 하나는 부녀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건데 두 개 중에 마음에 드신 걸로 그냥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 하나는 이제 능소라는 예쁜 기생이 천안 삼거리에서 영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노래도 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예능적인 네. 면을 보여주셨던 네. 아주 멋진 감호학을. 셀럽이 있었는데 네. 네. 감호학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박현수라는 선비가 가거보러 가다가 한양 가는 길이니까 네. 그 능소라는 기생이 너무 예뻐서
0: 보고 싶었던 거예요.
1: 그렇죠. 하룻밤에 이제 연인이 되고 나 과거에 합격하고 올게 하고 서울에 갔다가 네. 안 온 거죠. 네. 그래서 이 능소라는 기생이 버드나무가 된 거죠. 그래서
0: 그렇게 슬픈 사연이
1: 네 그런 사연이 있고 하나는 아빠가 네. 능소라는 딸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능소라는 딸을 어린 딸을 두고 이제 국경 지역으로 이제 수비대의 역할을 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서 잘 있어라 하고 딸 집에 버드나무 가지 하나를 딱 꽂아놓고 갔다 왔는데 오래 있다 오신 거죠. 네. 왔더니 버드 가지는 나무가 되어 있고 그 네. 아래 예쁜 딸 능소가 기다리고 있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타령의 전설이 두 가지인데 네. 원하시는 걸로 들으시면
0: 아름다운 스토리로 슬픈 건 싫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 이 흥타령이라는 게 워낙 그 임팩트가 있고 네. 많이들 알려진 노래이다 보니까 그 노래가 이제 구전되어 오니까 전설은 어떻게 되든 너무 이제 전국구로 유명 가요가 된 거죠. 그래서 네. 흥타령이 널리 퍼졌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하는 이제 민요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 흥타령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뭐랄까 복합 영상 미디어 느낌처럼 복합 네. 축제.
0: 요즘은 또 많이 네, 그렇죠, 하니까요. 그렇죠.
1: 지역을 알리는 축제로 만들어보자라고 하셔서 거기에서 춤 댄스 대회가 생각이 나셔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0: 그래서 흥타령이니까 당연히 흥께. 흥에 네. 춤은 당연히 있어야
1: 약간
0: 된다.
1: 생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대부분 민요 대회나 국악 대회를 생각하실 텐데 여기에 스트릿 댄스하고 네. 뭐 국제 춤 같은 거를 각국의 유명한 전통 춤들을 볼 수 있는 축제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천안 종합운동장의 메인 무대가 차려져 있고 도시 곳곳에 이제 작은 무대들을 만들어 놓으셔서 이 축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 내일까지는 각종 춤을 모든 춤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0: 그렇지 않아도 요즘 뭐 춤 서바이벌

0: 춤들도 있고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가셔서 정말 많은 춤들을 다양하게 볼수 있다는 것도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올해 축제 또 얼마나 흥겹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 주요 프로그램들 있을까요?
1: 가장 메인 축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일단 전국 각지에서 이 축제 기간 전에 예선전을 치르시거든요. 그래서 예선을 통과한 실력파 댄서들이 겨루는
0: 네.
1: 전국 춤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와.
1: 전국에 춤좀 춘다 하시는
0: 네.
1: 분들 다 여기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거 이제 뭐 학생부부터 일반부, 뭐 흥타령부 해가지고 연령이나 장르별로 세밀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0: 네.
1: 다양한 춤을 이제 경연하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일단 뭐 60대 이상 어르신들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0: 네.
1: 진짜 스트릿댄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들이 하는 공연도 있어서 거의 170개 팀의 댄스팀이 출전을
0: 네.
1: 하니까 정말 다채로운 춤 공연 보실 수 있고 또 그 삼바 축제처럼
0: 네.
1: 거기 가면 퍼레이드 할때막 삼바 춤 추잖아요. 그런
0: 네네.
1: 것처럼 국제 춤 대회를 전국 뭐 아프리카 춤도 볼 수 있고 남미 쪽도 볼 수 있고
0: 네.
1: 탱고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춤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0: 저는 흥타령부가 끌리는데 흥타령부에 한번 가서
1: 춤을 추셔야 되는데 흥타령에 맞춰서
0: 춤인데 괜찮을까요?
1: 제가 심사위원이라면 1등 드리겠습니다.
0: 아니 축제 가면 너무 볼거리가 많잖아요.
1: 많아요.
0: 근데
1: 네.
0: 정작 꼭 봐야 할 것들을 꼭 놓치더라고요. 잘 몰라서. 근데 천안 흥타령 춤축제에서는 이건 꼭 봐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1: 요즘은 이제 축제 분위기 이제 하면 퍼레이드가 빠지지 않거든요. 그 축제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춤축제에서도 거리 댄스 퍼레이드가 메인 프로그램이에요. 이때가 되면 천안 도심 한복판의 도로를 모두 막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길에 수천 명의 댄서와 일반 시민들 그다음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춤을 추면서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장비 조명부터 해가지고 음악까지 아주 그냥 벅적지근합니다. 그래서
0: 네.
1: 그걸 보고 있는 순간 이 뭐랄까 보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모두 다 그 퍼레이드에 참여해서 춤을 출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흥겨운 퍼레이드니까 한번 참여해 보셔도 아마 두고두고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진짜 춤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청취자분들 듣고 계시는데 정말 축제 직접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네, 축제에 직접 참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0: 네.
1: 일단 요즘 뭐 그 쇼폼이나 이렇게 짧은 영상들에서 춤으로 이렇게 챌린지 하시는 분들
0: 네.
1: 많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뭐 에이티즈의 배드춤 같은 거
0: 네.
1: 그런 거를 직접 배워볼 수 있는 릴레이 춤 클래스도 있습니다.
0: 클래스까지요?
1: 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접 선생님들이 다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시고 바로 찍어갖고 바로 업로드 하실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춤을 못 추면 또 어떻습니까? 흥이 있으면 되죠.
0: 그쵸.
1: 막춤 대첩도 있습니다.
0: 오, 저기 저인데요.
1: 거기 저. 여기 가셔야죠.
0: 네.
1: 흥타령부는 사실 예선이 이미 끝나서 못 가시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막춤 대첩으로
0: 네.
1: 참여해 보시면 좋고 또 밤에는 EDM DJ 파티가 열립니다.
0: 네.
1: 천안 삼거리
0: 종합운동장
1: 아주 정말 신납니다.
0: 근데 그 천안이 그러면은 굉장히 들썩거리겠어요.
1: 아우 난리도 아니에요 그날. 그 역에 내리는 순간부터 소리가 들릴
0: 아, 그래요.
1: 정도. 는 약간 살짝 그렇고
0: 네.
1: 좀 가야죠 도심으로.
0: 그 천안 시민들은 살짝 참아줘야겠어요 그 축제 기간에는.
1: 뭐 사실 뭐 민원이 올 법도 하거든요
0: 네.
1: 상가 분들도 워낙 시끄럽고 막 들썩이니까.
0: 그쵸.
1: 근데 그러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신다고. 이 천안이
0: 즐기는.
1: 이게 아무래도 교통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오픈 마인드세요. 예전부터 오는 사람도 많고 가는 사람도 많고 많이 모이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진짜. 정말 흥겹게 춤을 추다가 보면은 배고파.
1: 빠질 수 없죠.
0: 배고파. 나 뭐 먹어야 되지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1: 네.
0: 먹거리 존 따로 마련돼 있나요?
1: 네, 먹거리 존도 따로 있고요. 여기 가시면 전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뭐 그런 유명 간식거리들이 푸드존이라고 해가지고 마련돼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거기 가시면 맛있는 간식거리들 엄청 많고요. 뭐 천안의 명물인 호두과자, 병천순대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맛있는 음식 좀 사가지고 밤에도 공연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피크닉 존이라고 해가지고 가볍게 이렇게 테이블 놔두고 아니면 뭐 돗자리 같은 거 깔고 보시라고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0: 네네.
1: 음식거리 사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저녁 피크닉 즐기시면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을 동반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키즈존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0: 네.
1: 거기 아이들 맡겨 놓으시고 어르신들은 이제 어른들은 이쪽에서 만난
0: 추러.
1: 거 드시면서 춤을 추러 가셔도 좋습니다.

0: 그리고 뭐 뮤지컬이나 마술쇼 같은 것도 있어서요. 아이들 데리고 가기 좀 그러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족 여행객들에게 좋은 가을 나들이 장소입니다.
1: 요즘은 축제 이렇게 프로그램 마련할 때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 많이 세팅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특히 키즈존은 당연히
0: 있어야죠. 키즈존에 보호할 만한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곳일수록 네. 좋습니다.
1: 그래야지 엄마들도 가죠.
0: 아, 그럼요.

돌순 꼬리는 잔뜩 핫팔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향기 찌우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 모래를 차르르르 흩치며 주홍잎 쩍 버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리 무너지고

0: 이날지에 범 내려온다 듣고 왔습니다. 이 곡 들으니까요, 좀 벌써부터 저쪽에서 축제 음악이 막 들려오는 것 같은.
1: 이렇게 몸이 들썩거리죠. 네.
0: 자, 오늘 어디까지 가보는 시간? 오늘은 충남 천안 흥타령 춤축제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당장 가고 싶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주말에는 아무래도 또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아요. 대중교통으로 가는 게 훨씬 낫나요?
1: 아무래도 이쪽은 천안 자체가 대중교통의 뭐랄까
0: 메카죠.
1: 메카죠. 차를 가지고 가시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뭐 KTX 같은 것 KTX 여기 모두 다 여기를 정차를 하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일단은 외지에서 좀 전국에서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속열차 타시고 천안 아산역에서 내리시면 천안역이나 천안 아산역에 내리시면 무료 셔틀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올해 축제 때는 시내 주요 거점들을 모두 통과하게 짧은 동선으로 짜셨대요. 그래서 뭐 주차 걱정 없이 행사장 바로 앞까지 내려주십니다. 그거 타셔도 되고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1호선 타고 오시면 바로 천안역입니다.
0: 네.
1: 그래서 내리셔서 셔틀버스 타고 다시 축제장까지 가시면 좋습니다.
0: 교통은 정말
1: 너무 좋아요.
0: 말 모잖아요.
1: 아,
0: 말 모.
1: 정말 네.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천안 갔는데 또 둘러보고 올 것들 있나 살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집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저는 천안 하면 이제 볼 것들도 많긴 한데 독립기념관 꼭 가보시라고 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어릴 때 수학여행이나 뭐 그렇게 학교 다닐 때 한두 번은 가보셨지만 일상생활하면서 여행지로 독립기념관을 가보시기에는 분들이
0: 그쵸.
1: 드물더라고요.
0: 그쵸.
1: 그래서 이렇게 축제 있을 때 바로 옆이니까 맞아요. 독립기념관 한번 가보시면 좋다 이렇게 늘 말씀드리는데 저는 항상 갈 때 결의문 이렇게 통과해서 태극기 광장 거쳐서 이제 본 건물로 가잖아요. 그때 괜히 가슴이 벅차올라요. 막 배경 음악이 들려. 막 애국가가
0: 아,
1: 울려
0: 그래?
1: 퍼져. 그런 그 자, 뭐랄까 그런 뿌듯함 벅차오름이 있어요.
0: 뭉클하고
1: 네, 정말 꼭 한번 그 로드 태극기 로드 걸어서 가보시면 되게 좋은데요. 거기에 뭐 독립운동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선사시대부터 대한민국 현재 대한민국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모두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전시관 자체가.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가시면 애국심 유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거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번 꼭 가보시면 좋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는데 7 기념관이 새로 올해 리뉴얼돼서 오픈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특별 전시, 뭐 기본 이제 상설 전시관도 있고 또 소중한 기증 자료 전시를 특별하게 보여주는 전시관을 또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미디어 아트로 볼 수 있는 곳들도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생생한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어서 지금 7 기념관 정말 좋거든요. 올해 이제 오픈을 했으니까 한번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의 탄생 150주년 맞아요. 그래서 특별 전시 지금 열리고 있으니까요.
0: 네.
1: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지난번에 독립기념관에서 김구 선생님 특별전 열리고 있다고 소개해 주셨는데 간 김에도 김구 선생님 특별전도
1: 네,
0: 그럼요. 좋을 것 네. 같아요.
1: 그 독립운동가 분들의 육성들을 네. 이렇게 막 체록하셔서 그거를 미디어 아트 느낌으로 네. AI 플랫폼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이용해서 보고 내용을 넣으셨더라고요. 되게 그게 또 울림이 있어요. 네. 진짜 육성으로 듣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0: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걸 자주자주 보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마치 간 김에 지나간 김에 한번 들렀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이 선선해져서 주말마다 나들이 장소 고민하는 분들 많은데 천안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그 천안 삼거리 공원 옆에 가시면 축제 네. 끝나시더라도 흥타령관이라는 전시관이 따로 있어요.
0: 그래요?
1: 그래서 예, 거기 가보시면 여기에는 춤과 또 하나 전통주가 테마입니다. 그래서 전통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런 맛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살짝 시음할 수 있는 체험 종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가셔서 어른들은 전통주 테마관으로 하시고 아이들은 흥타령 춤 테마로 네. 하는 곳 둘러보시면 시원하고 날씨에 구애 없이 돌아볼 수 있는 전시관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고요. 또 한복이나 악기들 전시하는 공간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평일에 가셔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 말씀드린 김에 지금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가시면 독립기념관 둘레로 단풍나무 숲길이라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0: 네.
1: 여기가

0: 한 3.2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단풍나무가 수천 그루입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요. 단풍 물들 때 가시면.
1: 네, 또 그런 데서 사진 찍으면 되게 잘 나오거든요.
0: 요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노랗잖아요.
0: 맞아요.
1: 배경이.
0: 노랗고 빨가니까 너무 네. 예뻐요. 맞아요.
1: 정말 울긋불긋한 데서 인생 사진 건지셔서 좀 좋겠어요.
0: 너무 바, 낙엽 밟는 소리 되게 좋거든요.
1: 맞아요. 네,
0: 지금 가시면 냄새도 지금도 막 냄새 나는 것 같아요.
1: 요즘은 그런데도 다 황토길도 많이 또 마련돼 있더라고요.
0: 흙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 그쵸?
0: 어떻게 하셨죠?
1: 이제 가본 것 같기도 하고.
0: 아, 흙길입니다.
1: 네. 네. 신발 벗고
0: 아, 맨발은 하기에는 좀
1: 또 그래요?
0: 네, 맨발 로드는 아니고 흙길이긴 합니다. 네.
1: 하여간 흙길 밟으면 좋잖아요. 소리도
0: 보득보득보득보득 바삭바삭바삭
1: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천안 호두과자는 이제 다 아시니까 호두과자 말고 가을에 먹으면 또 맛난 별미 있을까요?
0: 천안 가시면 지금 가을에 가면 새뱅이찌개 꼭 드시고 오셔야 합니다.
1: 아, 정말 많은 생선들의 이름.
0: 새뱅이가 뭐게요?
1: 뭐죠?
0: 민물새우를 그쪽 천안 분들은 새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민물새우가 되게 조그만데 이게 되게 탁 씹으면 톡 터지는 청량한 식감과 함께 이게 달큰한 맛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 녀석들을 고추장찌개처럼 끓여주는 게 새뱅이찌개입니다. 여기에 또 가을무. 그냥 먹어도 맛있는 가을무를 숭덩숭덩 썰어서 같이 끓여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밥도둑입니다. 가을에. 영양가도 듬뿍 들어있고 너무 맛나요. 이게 그래서 갓 찌은 또 천안 햅쌀에다 네. 밥 찌은 하얀 밥을 이렇게 탁 찌개에 이렇게 네. 같이 해서 드시면 맛있어요.
1: 어쩜 이렇게 맛의 표현을 잘하시는지 항상 군침이 납니다. 새뱅이찌개. 네. 아우,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민물새우
0: 고추장찌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맛있겠습니다.
0: 매콤하고 달큰합니다.
1: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도 가을철에 새우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0: 그렇죠. 왕새우.
1: 네, 왕새우도 좋고 민물새우도 좋으니까요. 네. 많이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여행지 맛있는 먹거리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연희의 천안삼거리 들으면서 성분화 여행작가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연희의 천안 삼거리 들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걷기 참 좋죠?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근력 운동하면 보통 무거운 기구나 중량을 드는 근력 운동이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빠르게 걷거나 조깅이 골밀도를 지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약 두세 시간 정도 빠르게 걷거나요. 조깅하는 게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난 무릎 아파서 잘 못 뛰어 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빠르게 걷는 것도 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평소보다 빠르게 좀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숙명해금 솔리스트 컴퍼니의 산책 듣겠습니다.

숙명해금 솔리스트 컴퍼니의 산책 듣고 왔습니다. 사계절 중 축제가 가장 많은 계절, 봄과 가을이죠. 전국 지역 축제 약 1,400개 가운데 250개가 10월에 몰려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10월 주말은 축제로 가득합니다. 경남 진주에서 어제부터 오는 16일까지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열리는데요. 진주성과 남강 일원에서 열리는 유등축제는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군사신호를 전달하고 남강을 건너는 적을 저지하기 위해서 유등을 띄운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또 10월에는 국내 1위 축제 타이틀을 차지한 김천 김밥축제도 열리는데요. 김밥축제는 오늘 23일부터 25일까지 경북 김천 직지문화공원과 삼형대사공원 일원에서 열리는데 올해는 60여 종의 김밥을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일요일이긴 하지만 10월 축제는 이제 시작하니까요. 어디 가서 이 가을을 즐길지 취향 따라 선택해보시면 좋겠네요.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주 주말 오후에도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주세요. 편안하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끝곡으로 황진아의 그라운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캠페인 명절과 국가 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 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 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한 예인의 두드림이 시대를 건너 새로운 세상을 엽니다. 사물놀이의 창시자 이광수 명인. 그의 예술 인생 69년을 담은 공연 개벽이 막을 올립니다. 모두의 평안을 비는 이광수 명인의 비나리를 시작으로 승무와 선소리 산타령, 사물놀이와 광대무, 무병장수와 벽사를 기원하는 판국과 사자춤까지 하늘과 땅이 열리고 한 사람의 마음도 열리는 감동의 공연 춤자의 예술단 기획공연 개벽은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성남 아트리움 대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예전에 흔히 삐삐라고 부르던 무선 호출기를 쓰던 시절, 숫자로만 구성된 암호들이 참 많이 쓰였었죠. 예를 들어 8282는 빨리빨리, 7942는 친구 사이. 이 정도는 아주 기본이었고요. 연인들 사이에선 사랑해란 말 대신 그 세 글자의 획수를 숫자로 적은 486이 사랑의 암호였죠. 1010235는 열렬히 사모합니다. 07590, 이건 07로 가자라는 뜻이었다는데요. 앞에 075까지는 발음이 중요하고 뒤에 90은 영어로 고우라고 적은 것과 모양이 비슷하니 두 가지 다른 차원의 발상을 결합시킨 고급 버전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줄임말보다 더 고난이도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 작은 흑백 액정 안에 숫자만 갖고 전할 수 있는 말들이 그렇게 많았었다니. 원래 제한된 조건에서 더 큰 낭만이 피어나는 걸까요? 오늘 날짜도 그 시절 삐삐에 찍혔다면 괜히 설레었을 숫자 조합인데요. 어떤 천사가 우리를 호출하려고 달력에 이 숫자를 찍어뒀을까요? 1004. 10월 4일 일요일

0: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김수현의 소리 심청가 중 추월만정으로 출발합니다.
1: 이랴는 옥난간에 높이 앉아 추월

기러기 불을

하는구나. 편지 접어 손에 들고 눈을 열고 나서 보니

때 황제 내궁에 들어와 황혼을 살피시니 수심이 뛰었거늘 황제 물으시되 무슨 근심이 있나이까? 심항호 여짜오되 솔토지민이 박비왕토라. 이 세상에 불쌍한 게 맹인이라 천지일호를 못 보오니 적포지한을 풀어주심이 신첩의 원이로소이다. 황제 칭찬하시고 맹인잔치를 여시는디 각도 각읍으로 행관하되 대소인 민간으로 맹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되 만일 빠진 맹인이 있으면 그 고을 수령은 봉고 파직을 허리라 하고 각처로 전하였구나.

않고 근근도 생지내가지 우롱천승상 부인이 심소절을 보내시고 강두에 망사대를 지어놓고 춘추로 재앙을 제 토하동 사람들도 심소주 효행에 감동되어 망사대 곁에 타루비를 세웠는디 피문에 허였으되

신봉사도 딸 생각이 나거두면 집행막 때 흩어지

있어요. 따르피를 찾으러

0: 김수현의 소리 심청가 중 추월만정 함께 들으면서 10월 4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요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의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요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요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바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오늘도 푸짐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 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선물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사연 보내주세요. 잠시 지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들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우리 3321님, 용호님 목소리 들으니 평안해지네요. 풍류랑 딱 어울리는 듯 오늘도 좋은 풍류 잘 챙겨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3321님. 그리고 제리맘님 신청곡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 사연 주셔서. 아 그리고 재방송 때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많네요. 9866님 풍류가 참 좋은 밤입니다. 편안하게 잘 듣고 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9866님 오후 정규 방송 때와 다른 늦은 저녁 방송은 어떤 느낌일까요? 진행자로서 궁금해지네요. 사연 보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풍류 잘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려요. 요때 또 잠시 쉬어갈 음악 필요합니다. 묵직한 저음의 아쟁산조예입니다. 아쟁은 찰현 악기인 해금과 아쟁 중 저음부의 음악을 담당하는 악기인데요. 서양 음악으로 따지면 해금은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아쟁은 첼로나 더블 베이스와 같은 저음 음색을 나타내는 악기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풍성한 성음을 내는 악기란 얘기죠. 오늘은 그러한

저음의 전통 기악 독주곡인 아쟁산조를 들려드릴 건데요. 우리 전통음악의 풍부한 저음의 세계, 오늘 이 시간 한번 만끽해 보시면 어떨까요? 신현식의 연주, 윤윤석류 아쟁산조입니다.

한 잔 부어라, 두 잔 부어라, 가득 수북 철철 부어라. 이런 노랫말로 시작되는 휘몰이 잡가가 있습니다. 노랫말 첫머리

를 따서 노래 제목도 한 잔 부어라 라고 불리는데요. 무엇을 한 잔 부으라는 건지 목적어가 생략돼 있어도 다들 짐작하시겠죠? 네, 바로 술인데요. 이어지는 노랫말엔 술 좋아하기로 유명했던 옛 시인들 유영과 이태백이 내려와 술을 마시는 흥취가 그려져 있고요. 후반부는 남은 달과 술과 정든임을 갖추어 오랫도록 취해보자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휘몰이 잡가 중에서도 사설 시조에서 영향을 받은 노래들은 사설이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는 것과 달리 한 잔 부어라는 앞서 설명한 전후반부의 두 단락으로 구성되고요. 노래의 길이도 휘몰이 잡가 중 가장 짧습니다. 부직군 작다구니 생찌그랭이 다 따버리고 즉 거추장스러운 것 다 버리고 완월장취 즉 달을 감상하며 오래 취하자는 말로 군더더기 없이 맺어지는데요. 그럼 휘몰이 잡가 한 잔 부어라를 노경미의 소리로 감상하겠습니다.

휘모리 잡가 한 잔 부어라. 오늘 노랫말 봄풀이에서 함께 풀어보고 노경미의 소리로 들으셨고요. 더불어 황규남의 소리로 가사 권주가까지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맞추기 이벤트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모두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럼 먼저 1부 마지막 곡으로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 헌선도 반주 음악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김영재 소리, 검은고병창 적벽가 중 세타령이었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릴게요. 잠시 지지난주 보내주신 참여 사연 소개해 드리고 갈게요. 제리맘님, 정답! 창구 타령! 예전 명절날 TV에서 많이 듣던 민요. 다가오는 추석 명절 더욱 풍성하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제리맘님. 추석 잘 보내셨죠?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2775님. 용호님. 미녀 들려주시니 주말이 훨씬 즐겁고 신이 나요. 얼씨구 좋다. 좋아요. 정답은 창부타령입니다. 딩동댕. 정답이었어요. 우리 2775님. 고맙습니다. 우리 2775님 사연에 제가 더 신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802님. 정답. 창부타령. 그리고 8517님도 보내주셨네요. 창부타령. 모두 정답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9866님 재방송 때 보내주셨어요. 창부 타령도 좋고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또 5205님 함께 재방송 때 보내주셨네요. 창부 타령 띵동댕 모두 정답이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함께해 주신 모든 애청장님 감사 인사드리고요. 좋은 풍류 흥겨운 음악 잘 선별해서 들려드릴게요. 채널 고정 감사합니다. 지난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에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풍요 사전으로 이어갈게요. 묵개월 지연아의 소리, 대감놀이입니다. 대감놀이는 굿 중에서 유일하게 구경꾼과 무녀가 함께 어우러져 음식도 나누어 먹고 춤과 소리를 함께하면서 삶의 애군을 떨치고 저마다의 소원을 비는 제수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담아 대감놀이 함께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 풍류 사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7일.
1: 네.
0: 하시 가중에 이 정상이 무슨 정상이냐?
1: 네.
0: 곧 많은 정상이고 한 많은 정상이 아니시지. 불사님 수위에서 머리 위에 손으로는 꼭 기다리고 바라던 정상이 아니시랴.
1: 네.
0: 세상이 이것이다 무엇이냐. 하지만 우리 불사님 수위에서 조선 정상을 다 한 가지 받으러서

0: 내대가 30만원 내대가 많이시디. 네. 이고랑산 도당대가 어살령 부근대가 많이시디. 네. 해가미수이었어 욕심만고 30만원어 왼수로 덕반에 차수로 구안에 받으시던 내대가미고. 네. 앞다리 성각에 뒷다리 후각에 양귀머리 그란 뒤에 받으시던 내대가미시다. 네. 하지만 우리 대감이 소수어시고 약수어신다. 허시의 기주야. 네. 이정성이 세상에 무슨 정성인 줄 아느냐. 네. 예. 하지만 우리 대감이 욕심 많았어. 술로다가 목욕으로 고기류다 양추질었던데 대감인데. 네. 이것이 다 무엇이냐. 요지의 일월이여 순지의 죽지사라구나.
1: 안 보는 것뿐이야.
0: 예. 하지만 우리 대감이 소위에서 묵시의 기주야 이런 정성이 무슨 정성인 줄 아느냐. 네. 하지만도 이 집에서 등덕 붕다궁 니나나 끼니까 거니 못하니
1: 대감 논의합니다.
0: 대감 얘가 승진 반찬 대감인 줄 알지 마라. 네. 우리 대감은 대주의 칙성 대감, 개주의 몬죽 대감 아니시리. 네. 큰 대감, 작은 대감. 그렇지만 우리 대감이

잔대를 길게 해봐. 거기에 젖혀주고 아 건질 물리쳤어. 집집이 연꽃이요 맘먹고 뜻먹은 대로 수원 일로 도와주마. 잘하네.

0: 소장 때가 뭐 살림 부근 때가 많으시지요. 대하방님 소위에서 욕심 많고 탐심 많아서 왼수로 덮어내 차수를 그 한해 받으시던 데다 감이시고.
1: 네, 맞습니다.
0: 하지만 우리 대감이 왼대기 잡아 큰 칼 꽂아 받으시던 내대감이신데.
1: 네.
0: 세상에 이것이 다 무엇이냐. 요지에 일월이여 순지에 죽지 사라구네.
1: 안 만날 뿐이야.
0: 예. 하지만 우리 대감이 욕심 많고 탐심 많아서 왼수로 덕반에 차서를 그 안에 받으시던 내대감이고. 태양분에 갈비찜에 소양분에 제육찜에 푸드득이 참기찜에 받으시던 내대감인데.
1: 예.
0: 세상이 이것이 다 무엇이냐. 우리 대감이 욕심 많고 탐심 많아서 술로다가 목욕을 하고 고기로다 양추질었던 내대감이.
1: 예.
0: 이것이 다 무엇이냐. 배심한다.
1: 아이고
0: 허시의 기주야.
1: 예.
0: 세상에 좌우로 굽어보니 아무것도 없구냐.
1: 아이고
0: 하지만 우리 대감이 대주의 직선 대감 개주의 몸주 대감 아니시.
1: 예.
0: 큰 대감 작은 대감 그렇지만 우리 대감

0: 청아, 내 딸 청이 어디 갔느냐?
1: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0: 어이, 그래. 집에 있었구나.
1: 왜요, 아버지?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0: 아이, 그게 말이다. 아니다. 애비가 돼갖고 너한테 자꾸 물어보기가 개면쩍구나.
1: 아버지,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개면쩍어 마시고 무엇이든 다 물어보세요.
0: 아유, 아니야. 아이고, 참, 사실은 개면조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건데, 풍요 사전에 나와 있을 테니까 개면적지 않게 그냥 펼쳐봐야 되겠구만. 네, 오늘도 풍요 사전 우리 심청이 신본사 잘 펼쳐주셨습니다. 2주 전 이 시간에 가곡에 쓰이는 우조와 개면조 중에 먼저 우조에 관해 알아봤었는데요. 가곡이나 풍류음악에서 현재 우조로 칭해지는 악조는 사실상 우조 평조가 줄어든 말로, 여기서 우조는 기본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말이고 평조가 선법을 나타내는 말이라 했었죠. 그러니 사실상 가곡에 사용되는 두 가지 선법은 평조와 개면조인 건데요. 원래 평조는 서양식 개 이름으로 솔라도레미, 개면조는 라도레미솔의 구조로 되어 있는 음계였지만 변형된 형태로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않습니다. 그러니 전공자가 아닌 이상 두 선법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전반적인 느낌을 단순화해 말씀드리면 평조는 화평한 느낌, 계면조는 그보다 서정적인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의 연주로 천년만세에 함께 들었습니다. 천년만세는 곡 중에 계면가락 도드리, 양청 도드리, 우조가락 도드리가 순차적으로 연주되는 모음곡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계면가락 도드리는 계면조가 서정적인 느낌으로 있었고요. 뒤에 나오는 양청과 우조가락 도드리는 우조평조, 즉 화평한 느낌의 평조 선법이 들어있는 전통음악이었습니다. 10월 4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강준섭 왜 여러분의 소리, 육자배기, 흥타령,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1: 하나 Oh, call.

만날 때는 웃음 붓고 헤어지면 눈물이라 차라리 머리 깎고 철로 가서 꼭 딱 최고.

0: 신부야 동공 바로 삼경인등을 변할 수냐 인한강일변 단식 찬악기가
1: 좋아
0: 현안 붙는 줄 그때

산상도 안동 땅에 집이 전해난 손씨라고 몽둥살에 던질만은 소리 점점 자라나서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오늘로 일본에서 열린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긴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특히 눈길을 끈 선수가 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의 여자 기계체조 선수 옥사나 추소비티나입니다. 51세의 나이로 무려 7번째 아시안게임 무대에 오른 선수인데요. 부상 위험도 크고 회복도 쉽지 않은 체조를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그저 체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답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한 사람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멀리 데려갈 수 있는지 그녀의 시간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0월을 시작하는 첫 주말, 여러분께서도 얼마 남지 않은 2026년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라며 이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4일 일요일, 오늘 첫 곡은 단가 대장부 한으로 열겠습니다. 대장부 한은 중국의 명승과 고적을 두루 돌고 또 역사 속의 영웅이나 문장가, 충신과 효자, 미녀들과 자리를 같이하며 경치 좋은 곳에서 산의 진미로 한 잔 먹고 즐기다 깨어보니 꿈이더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장부 허랑하여 부귀공명 하직하고 삼척동 일필녀로 승지강산 유람할제 이렇게 시작해서 어화 애달도다 대장부 평생 뜻을 꿈에도 못 이루니 긴 한숨 짧은 탄식 어느 때나 그칠 거나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대 여성 명창 김초향의 옛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초향의 소리 단가 대장부 한입니다.

백모 무한들은 또 학주소 떠들고 방금 같은 적벽골이 생수 중을 배울 찬나 남몰도 고려니와 춘추나무리라 경산 배옥바로 발전면을 부른 너네들이 좋은 선체장생조와 1등 해무원 설리

0: 오늘 첫 곡으로 단가 대장부한 들어보셨는데요. 유성기 음반의 소리에는 김초양이었습니다. 대장부한은 많은 명창들이 노래했는데요. 가야금 명창으로도 불립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 대구 출신의 명창 김초양의 소리로 감상을 해보셨는데요. 김초양 명창은 당대 쌍벽을 이루던 이화중선과 대비되는 창법을 구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화중선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창법을 사용했다면 김초양 명창은 격정적으로 질러내는 창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청중과 고수와 명창이 함께 만드는 소리판에 청중의 추임새는 소리판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하죠.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예쁘다, 멋지다. 이렇게 추임새를 하면서 함께 소리판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춘향가 중 어사가 서리 역절 분발하는 대목으로 함께 추임새 보시겠습니다. 춘향가의 이도령이 서울 가서 과거에 급제하고 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내려오게 되는 부분인데요. 전라도 초입인 여산쯤 이르러서 서리 역절들을 각기 나누어 출발시켜 여러 지역을 탐문하고 오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본인은 허름한 나그네 차림으로 임실지경에 당도하게 되지요. 이 장면으로 함께 추임새 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 어사가 서리 역졸 분발하는 데부터 어사 변복 차리는 데까지입니다. 소리의 최승희, 북반주에는 김명환입니다. 추임새 들어갑니다.
3: 어사 또 본댁으로 돌아와 사당차마를 헌년 후 이튿날 새벽에 전라도로 내려가시는 뒤 남대문 박성 내달아 질패 발패 정패 배달이 동자이기고 얼랑 가전 들어중하고 수원 들어 숙소하고 천안 삼거리 지내요 도리치 증기역말 원토국에를 넘은 후 달풍경이를 당도하니 퉁소리 들리거나 콧소리 잠깐 듣고 화란모란 광경 공주금강 월강 장기때 높은 행길 속에 문에 매진해로 성천들어 중하오고 도성합술 막당도 술 한잔 사자시고 품게 사다리 지내로 흔지르볼 흔지나 황하정이를 당도거니 전라도 초입이라 양계역마가르타고 여산으볼
1: 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
3: 그리고 난 그날 강청으로 분발할지 정방역줄로 2등을 오늘 일찍 발행하여 익산고산 진산금산 우주용담 진안장 순봉구례 동복나가 날지 연문어들 부모 우려하는 놈 경제윤기 부르는 놈 각골관장 억지공사 강면북은 늑진지세 연문어의 그 버릇이 보일 남은 북문 안으로 대령하라 서리역줄로 2등은 오늘 일찍 발행하여 용하남이 올림피옥구 김제만경구 봉덕 순창담양 광라주로 낱낱이 업무너여 그날 그 시로 대령하라 강철로다 분발하고 그때 여사또는 해의 파관을 체리니 압살 터진 헌망거는 박조가리로 관자다로 눈썹 뜸 눌러 두통나게 줄라매고

발입 버레줄 청청 매여 또가 끊어 그르다로 쓰고.

0: 내고 질목 집신 간발하고 주령을 울면서 덕담으로 지내요. 숫고개를 얼른 넘어 한네가리네 지내루고 전라가면 들어가 반수역은 숙소하고 성안성에 연문우임 실지경을 당부하니
1: 쉬고 춘향가 중 어사가 서리욕절 분발하는 대목부터 어사 변복 차리는 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최승희, 북반주에는 김명환이었습니다. 어사가 남원으로 내려오는 노정기를 그리고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장단노름 하는 것이 정말 멋졌습니다. 정정열지 춘향가를 전승하셨던 최승희 명창의 소리로 감상해 보셨는데요. 이어지는 대목은 방자가 춘향이의 편지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며 한양을 가다 어사와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방자는 상전을 골리거나 지배층을 풍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인데요. 어사에게 춘향이의 편지를 주고 실갱이를 하다 결국 이몽룡임을 알아보게 되지요. 어사와 방자의 문답이 재미있게 그려지는 장면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 어사가 남원 가다가 방자 만나는 대목입니다. 소리의 최승희, 복반주에는 김명환입니다. 취임새 잊지 마세요.
2: 좋지. 건너.

나 연광은 이 발총각 초롱당님 잡아매고 개나리 보찜 윤유리 집행이를 우수 툭툭 집고 엇걸어서 올라오며 시절 노래를 부르는디

내일은 가다. 제자리 자룡 타고 월강 얻은 청총만아 가졌으면 즉시 한양을

이몽룡 씨와 백년언약 맺은 후 순절하고 지내는디 신관사도 토임초 순청

0: 중 명제 경각이 되었건만 삼채왕동 이몽룡씨 가더지만은 여영이꼭
1: 다녀간다.
0: 일장 소서가 돈절하니 세상 독하고 모진 양반 서울

예. 삼청동을 찾아가 서방님을 배운 후 춘향은 깊은 서름

한양 천리를 허를나로 가고지고 어사도 내려오시다 방자 허는 소리를 들으시고 저놈이 내 앞에서 수년 거행하던 방자놈이 분명한데 저놈의 천성이 방정맞은 놈인지라 내 본색을 알게 되면 누설이 될 것이니 잠시 속일 수밖에 없지. 예, 저기 가는 놈아, 여봐라, 예. 당신이 날 불렀소? 오냐, 불렀다, 이리 좀 오너라. 뭐 들라고 불렀소? 너 어디 사느냐? 아니, 바쁘게 길 가는 사람 보고 그 말 물어보려고 불렀소? 별 사람 다 봤네. 나 남원 사요. 남원 살아? 그래, 어디를 가지? 뭐 들라고 묻소? 내가 알 일이 있어 묻는다. 참, 내가 바쁜 게 얼른 가르쳐 주리다. 남원 옥중 춘향 편지 갖고 서울 삼청동 이몽룡 씨 찾아갑니다. 알았지라오? 나 가요. 예, 예, 예, 기 있거라. 미안한 말이다만 한 말 더 물어보자. 또 뭔 말이오? 얼른 말하시오. 너 가지고 가는 편지 잠깐 보여줄 수 없겠니? 뭣이 어쩌니? 편지요? 생긴 것은 점잖을 것 같이 생겨갖고 의서도 그러지 못하는디 나무 내간을 삼도 대로변에서 함부로 보자고? 예기선천하! 너 이놈! 어른에게 아이들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다. 옛글에 하였으되 부공 총총 설부진하야 행인님발 우계봉이라는 문자가 있느니라. 내 잠시 보고 준들 허물되겠니? 문자 한마디 모르는 놈이 아는 지라고? 아따 세린 행색으로 봐서는 문자 속이 거들어거렸네 그려. 그러시오. 줄 일은 아니오만 당신이 문자 쓴 갑으로 주는 것인 게 얼른 보고 주시오. 나 바쁘요. 어사 또 편지 받아 떼어보니 틀림없는 춘향의 필적이라. 촌장이 끊어지는 듯 눈물이 앞을 가릴지 방자놈이 눈치챌까봐 억제하고 사연을 보니 이람

기로 겨우 정신을 수습하여 두어줄 글을 올리오니 깊이 가감하옵소서. 작춘 이후로 수택을 비옵지 못하오니 멀리 바라는 마음 갈수록 새로우며 군자 계실 때는 술 마시고 글 지을 때

먹더니 한번 가신 후에 입에 맺어둔 눈비는 접은 심을 따라 울고 가지들어 비치는 날은 군자의 얼굴이 오신 듯도 없고 돌이여 상심하여 검은 고로 울음을 대하오니 육현이 끊어지고 글귀로 회포를 말아 구해가 마르나이다. 요수 같은 광음이 석화같이 바쁘니 아까운 청춘은 반일이 저물어 동군이 애지야사 허하지 아니시며 뜻밖의 변이 있어 위터운 목숨이 조석을 놔두오니 확철의 마른 고기 불을 누가 내어주며 고운 꽃이 흐려진 늘 느려서 애끼리까 어찌 어찌 오실 테면 다시 보지 못할 사람 전금질찰로 위로하여 주시오멀 전만복망 바래내다. 백운홍수 깊은 곳에 인근 내 추천할지 귀중하신 도련님과 부질없이 이노님 아주 이 지경이 웬일이오. 아짜의 땅이오고 그 밑에 곧자 쓰고 손가락을 아두두두두두두 깨물어 처벌

방야 깜짝 놀래 돌아보니 편지가 눈물에 젖어 물걸레가 되었는지라 방자 기가 막혀 아니.

저놈 어른이 나무 편지를 물걸레로 만들어 놨네 그려. 아 이놈 어른아 그만 울고 나무 편지 물어내요. 오냐 물어주마. 그리고 너 서울 가야 그냥만 안 계시다. 계시고 안 계신 속을 당신이 어찌하요? 그냥만과 나는 동문서학으로 매우 친한 분인데 이번에 그 어른하고 전라도 구경차로 내려오다 그냥

우키 받아라. 당신 그 말 참말이지라. 어른이 아이들에게 거짓말 안느니라. 그럼 편히 가시오. 예? 오냐 잘 가거라. 당자 돌아서 생각해보니 아무리 봐도 저희 서방님인 듯어요. 옳지. 우리 서방님 뒷목에 검정 사마구가 있었지. 가서 봐야지. 여보시오, 여보시오. 거기 좀 서서 계시오. 왜 아니 가고 그러느냐? 내가 볼 것이 좀 있어. 볼 것 없다. 어서 가거라. 꼭 좀 봐야겠소. 방자 쫓아가 어사 또 뒷목을 보랴 하니 아이놈이 어른의 덜미를 잡고 왜 이러느냐. 가만히 계시오. 꼭 봐야겠소. 방자 보더니 틀림없는 저희 서방님인지라. 아이고 서방님.

0: 가라. 당자야, 우지 말고 어서 내려가거라. 서방님, 서방님이 이 모양으로 오실 일은 반모입니다요. 소인에게 쬐끄면 아르켜 주시오. 뭘 아르켜 달란 말이냐? 야단은 쳤지만 어사 또 생각해 보니 저놈이 관물을 많이 먹은 놈이라 눈치가 피상하거든. 그래 방자야, 내가 참 기에 킨다. 옳지? 우리 서방님이 사라네. 우리 아씨 인자 살았네. 아니 저런 방정 맞은 놈. 어사 또 방자가 방정 맞은 놈인 줄 아는지라. 본색이 누설될까 염려되어 편지 써주시며, 방자야, 너희 아씨 생사가 경각에 있으니 이 편지 가지고 운봉 영장을 찾아가면 너희 아씨 살릴 도리가 있을 테니 지체 말고 속히 내려가거라. 예, 서방님, 편히 가십시오. 그 편지는 방자를 가두라는 편지겄다.
1: 춘향가 중 어사가 남원 가다가 방자 만나는 대목 감상해 보셨습니다. 소리의 최승희, 북반주에는 김명환이었습니다.
2: 어제는 지나갔으니 그뿐이고 내일은 내일 가서 생각하면 되고 돌아 살아가는 것은

0: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1: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1부에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2부에는 판소리 초대석, 판소리 연속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극 소리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창극 옹고집전인데요. 방송 창

0: 연극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조상현, 김동해, 신영희, 강정숙, 홍성덕, 김수연, 왕기창, 은희진, 남혜성, 유미리 등 70-80년대 명창들이 총출동한 창극입니다. 오늘은 옹고집의 못된 행실이 드러나는 전반부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창극 옹고집전, 극본의 이재현, 연출의 박경식, 도창의 한농선, 옹고집의 조상현, 옹고집 처의 신영희, 노모의 남혜성, 초선의 강정숙, 며느리의 김동해, 학대사의 은희진, 백발도사 왕기창, 상자 중에 김수연입니다.
1: 옛날 옹진골 옹당촌에 옹고집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 성미 쾌팍하고 심술 또한 맹랑해서 불효 중에 불효자요, 놀부 중에 놀부랬다. 불효 막심 이 옹고집 어느 누가 그 버릇을 가르쳐줄 소냐? 백발 도사 도소를 보려!

0: 옛날 옹진골 옹당천에 한 사람이 살았으니 성은 바로 옹가요. 이름은 고집이라 했습니다. 이 옹고집은 성미가 매우 괴팍하고 심술 또한 맹랑해서 풍년이 드는 것을 싫어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매사를 고집으로 버티며 살았겄다.
1: 영감, 시작하시지 않으시오? 갈비찜을 해드리니까, 머리고기를 썰어드리니까.
2: 아니요. 야, 아침에 포식한 것이 아직도 그냥 내려가지를 않는구만 그리요.
3: 아버님, 들으셨어요?
2: 오냐? 아니, 네가 왜 이러냐? 안방에 나 들어오게.
3: 여쭐 말씀이 있사옵니다.
2: 뭐를?
3: 할머님께서 기력이 더욱 쇠잔해지시는 듯하옵니다.
1: 노인네가 병이 들면 당연히 그러하지. 그럼 기력이 날로 왕성해진단 말이냐?
2: 그렇지. 그래서?
3: 뒤곁에 닭 한 마리를 잡아드렸으면.
2: 이라고?
1: 아니, 그 닭을 노인네 드리려고 날마다 모이를 줬다더냐?
3: 아버님.
2: 마다, 마다, 그 네 마다 어림없는 소리 마. 인간 70 고대해라 80 넘어 단산 인생 더 살아서 소용없다. 알겠냐?
3: 아버님 너무 하시오. 80 당여 들고 모친 도한두로 계시군데 부조막신 도유만구동이지 어찌 그리 하십니까?
2: 이거 부조막신을 아니

0: 시몬건!
1: 네가 정녕 괘씸구나! 더할 도리 하지 않고 시부모를 남으려 에이 괘씸.
2: 어머니, 초반 석주 겨우 바쳐 남의 구설 틀어막고 야간 첩을 제대로 봉양을 하시었소.
0: 세상 사람 뭐라 하건 너는 참견할 것 없다. 노한에 무슨 약이 세상에 있다더냐.
2: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하셨소이다. 효자상은 못 받을 망정 이부류가 웬 말씀이오.
0: 부려부려 하지 마라. 네 부려가 더 큰 부려다. 마, 아, 이것이 시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이거 내 앞에서 정화 알중할 당장성을 하지 못해.
3: 어머님, 어머니.
4: 왜 이렇게 급하게 그러느냐?
3: 아시께서 대감마님께 호된 야단 맞으셨소이다.
4: 뭐라고?
5: 아니, 그 다감마리 때문에.
4: 세상에 그럴 수가.
5: 내가 난 자식이 그러다니 참으로 야속하구나.
4: 할머니,
5: 어머니, 네 얘기 다 들었다.
2: 세상질 모두 봐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부모 위에 자기 사료를 내어낸 자식도 있다는데 이런 자 어찌지 너무 야소. 아우, 저를 나고 길러낼 때 이제

천지만 불길을 뿜어

0: 두고 모르단지 이가슴이
1: 할머니
2: 영등산들 양복기와 태양반 서양반 가리찜 제육찜이 잔뜩 한상이요.
3: 아니 가만 있어. 이게 무슨 냄새요?
2: 갈비찜 냄새 말이요?
3: 아니요. 음식 냄새가 아니요. 누가 부엌 아궁이 속에다가 누가 불씨를 남겨둔 거 아니요?
2: 아니요.
3: 아니요. 아유. 아, 가만있어.

0: 그 아무도 없느냐?
1: 예.
0: 에. 옳지. 저기서 저 난 연기가 무슨 연기냐?
1: 예. 돌쇠놈이 뒤 별당에 불을 지피고 있사옵니다.
0: 왜라고? 아니, 순삭물에 불을 떼다니.
2: 너희 내가 또 노망이 났구만. 응?
0: 가만있어. 내가 당장 갔다 올라.
1: 돌쇠야 이놈아. 어서 이리 나오거라.
0: 뭔 일인지 그랬사시오. 아이고, 그.
3: 내려!
0: 아이고, 대감하니. 내려. 너희 춘사원에 누가 불을 지피라 어디야?
1: 노마님께서 으시르시르 하다고 하셨어요.
0: 야, 노마님께서 으시르시르 하다고 하셔? 예!
3: 응? 아니, 너희들 왜 이리냐?
0: 노인네 방에 무슨 일이라도 있다더냐? 어서 생각하지 못해!
2: 아니, 내 아래 것들한테 소리를 지르느냐? 응?
4: 입춘이 지난 뒤로 한 달이 지났소이다. 뭐가 그리 춥다 하고 방에 불을 지핀다요.
2: 그래도 나는 죽을 불기 없는 냉돌방에 누워있지 못하겠다. 이 괘씸한 놈이놈.
4: 장작은 누가 그냥 준답니까? 좀 참고 견디세요.
2: 네, 이놈아 말 듣거라. 너는 어찌 기원간데 괄세가 웬 말이냐. 옛날에 왕산이는 얼음 쏘고 앵어나고 무치 봉양하였거늘 그러지는 못할 남격 부려만 하지 마라.
4: 허사라서 호강하여 무엇하려고 하시오? 만리장성 쌓아놓고 삼천국류 거느렸던 천하 황제 진시황도 궁중 속에 묻어있고 백전백승 조폐왕도 오강에 자결했고 안현 같은 현악사도 30세에 요절했소. 80인생 짧으시오. 나하고 시변하고 그러시오.
2: 아니 그럼 나보고서 죽으란 말이냐? 에이그
4: 그럴 때가 그냥 훨씬 지나버렸습니다.
2: 이 불여망 심은 놈이로.
0: 참무다 이거니까. 참무다.
5: 참으로 고약한 놈이 옳시다. 세상에 이런 불효한 놈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갖 놈의 이런 심보 닭발 중도 쫓아내니 이런 소문 도르고 퍼져 월출봉 최암사에 백발도사 놓으셨더라.
1: 닭발 중을 어찌욕 보인다고 하오.
4: 들어보시옵소서. 목탁 빼서 뗄까마이 중얼 물에 뚜물 붓기 결박하고 귀뜰기와 어깨 타고 등질하기 그놈 행패 우악하여 엉덩굴엔 동양궁이 얼씬도 못하옵니다.
3: 괘씸한 놈! 학대사는 듣조시오.
4: 헌굴과 뚫러쓰고 마의 장삼 걸쳐있고 백팔염조를 목에 걸고 육환장 거머쥐고 이 길로 당장 떠나 공자순 놈 그 벌어선 단단히 고쳐놓. 예.
6: 노장스님 소문도 못 들으셨소? 여기가 바로 옹자수님 댁이오이다.
7: 시주를 받으러 왔는데 누구의 댁이건 무슨 상관이 있겠어.
6: 아이고 이러시다가 큰 봉변을 당하시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요?
7: 고루 우거가 큰 집에서 중의 대접이 이루어.

0: 지주 많이 하옵시면 강락세계가 오리라.
1: 동네 깨셨구려.
2: 아이, 뭔 소리야.
1: 죽은 놈이 시주를 온 모양이요.
2: 죽은 놈이?
1: 예.
2: 아이, 죽은 놈이 또 나를 찾아왔어? 내가 오늘 이놈을 그냥

0: 문제를 내놓고야 말겠어. 야, 뭐 없느냐? 예. 아니, 밖에 어디서 이렇게 소란하냐?
1: 예. 시주 스님이 오셨구만요.
0: 그 중놈을 당장 이리 끌어들여.
2: 호승 좌수님전 문안들이옵니다.
0: 문안? 나 중놈한테 문안 받고 싶지 않았니? 어디서 굴러먹던 땡땡이 육놈이 나를 찾아왔어?
2: 예. 소승은 영하 멀출봉 취안사에서 왔사옵니다.
0: 길에서?
2: 법당이 되략하여 천리길을 머다 않고 귀대게 찾아왔사오니 황금으로 일천냥만 시주를 하시옵소서. 나무 관세음 보사.
0: 황금으로 일천냥?
3: 미친 중놈이로구만.
0: 아니 그래, 내가 너한테 시주를 하면 네가 대관절을 어디가 따는 거냐? 에이?
4: 창극 옹고집전 감상해 보셨습니다. 도창의 한농선, 옹고집의 조상현, 옹고집 처의 신영이, 노모의 남혜성, 초선의 강정숙, 며느리의 김동애, 학대사의 은희진, 백발도사의 왕기창, 상자 중의 김수연이었습니다.
5: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장예림입니다. 얼씨구 좋다!
4: 역사 속 명인 명창들의 삶과 예술, 명창이 남긴 더늠을 들어보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코너입니다. 오늘은 김찬업 명창을 만나보시겠습니다. 김찬업 명창은 전북 고창군 흥덕에서 출생했는데요. 명창 김수영의 아들입니다. 박만순과 김세종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워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김세종 명창의 영향으로 이론에 밝았고 정창업 등 당시 명창들에 대한 소리평을 잘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동편제 전통의 고상한 판소리를 하여 이면을 깊이 아는 소리꾼으로 꼽혔을 뿐 아니라 흥선대원군의 악김을 받기도 했습니다. 만년에는 목소리가 상해서 소리를 패했다고 하는데요. 눈빛이 빛나고 목소리가 종소리와 같이 커서 별명이 호랑이였다고도 전합니다. 김찬업의 춘향가는 김세종에게 이어받아 정흥민을 통하여 정권진 등에게 전승되었는데요. 소리의 성음이 분명하고 구성이 정교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찬업은 춘향가를 특별히 잘했고 더늠으로는 수군가에서 토끼 화상을 그리는 대목을 남겼습니다. 그럼 오늘은 김찬업 명창이 남긴 더늠 토끼 화상 대목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가야금 병창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가야금 병창 수군가 중 토끼 화상인데요. 소리와 연주의 박귀입니다. 1부 끝곡으로 이 곡 들으시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는 판소리 초대석 가야금 병창을 하는 젊은 소리꾼 박사랑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6: 그때야 자라가 용왕에게 영을 듣고 토끼를 구하러 세상을 나가는 뒤 토끼 얼굴을 모르는지라 토끼 화상을 한번 그려보겠다. 화사자 물더라 화공을 부르려

난 조진 조행가댕 조군 땀벅든 맥거리고 부이래요 땡부지하게 울제 소리도

방채항 화려한 불끄는 발오리고 대관음동 소란풍그활울던 돌거리 불기난 쪼군두는 부활돌리 허지둔 신궁댕이 것도 죄악은 정사지요 무가운 독수라 독수정산은 애국불장 속미저저진장유수 들덩덩덩 오락가락 안그주 좀기난 토끼 산중 대골 꾸꾸리 꾸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름달은 그리움입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도, 고향에 남은 부모님도,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박사랑입니다. 얼씨구!
1: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 초대석 코너인데요. 오늘은 젊은 소리꾼이자 가야금 연주자이신 박사랑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우리 스튜디오가 환하게 밝아지도록 아주 예쁜 우리 박사랑 씨가 나오셨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원 국악학과 석사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하나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가온병창단 단원인 가야금 병창 전공 박사랑입니다.
1: 네, 박사랑 씨. 네. 이름도 참 예쁘시고.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학교 네. 졸업한 지 한 2년쯤 됐다고
0: 네, 맞습니다.
1: 그러셨는데요. 그 2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요즘 네. 어떻게 지내세요?
0: 요즘은 이제 공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아동 국악 교육을 위주로 유치원을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국악을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아,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 팀이 있나요?
0: 네, 저희가 이제 새로 만들어진 팀인데요. 이번에 3월부터 하게 되었어요. 팀 네. 이름이 다담소리라고 네. 많은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다담소리라고 졌습니다.
1: 네, 팀명도 참 예쁘네요. 아니 그런데 유치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국악 공연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풍경이 상상이 되는데요. 네. 그 어린이들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요.
0: 어린이들 반응이 어린이 하면은 집중력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곡도 문어의 꿈, 멋쟁이 토마토 뭐 이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의 하츄핑 아세요?
1: 몰라요.
0: 하츄핑 뭐 이런
1: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네, 국악 동요로 네.
0: 그거를 동요로 이제 가지고 가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참여 형식을 네. 조금 이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노래도 같이 따라 부르고 네. 아이들이 엉덩이도 들썩들썩하고
0: 날아다니고
1: 그렇겠네요.
0: 있어요.
1: 네. 네. 사랑의 하츄핑을 제가 모른다고 해서 참 이게 궁금해졌는데 어떻게 부르는 건지 한번 잠깐
0: 원래는
1: 해보실래요?
0: 피아노 곡이지만 네. 저도 아주 짧게만 네. 해볼게요. 처음 본 순간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1: 그걸 가야금 네. 연주를 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0: 이제 가야금 25연으로 멜로디가 많으니까 네. 짧게만 연주해주고
1: 네. 25연으로
0: 네네 맞아요.
1: 그러면 그 유치원생들이 선생님 그 가야금 막 만져보고 싶어 하지 않나요?
0: 그런데 이제 멋쟁이 형님 반 친구들은 가만히 앉아서 네. 이제 관람하고 또 우리 박수치는 친구들이 멋있는 친구 아니겠어요? 하면은 이제 친구들이 이제 엉덩이 딱 붙이고 저는 멋쟁이니까 안 만질 거예요.
1: 아 역시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착한 친구들이 많네요.
0: 네네 맞아요. 네.
1: 아유 그렇게 어린이들 상대해서 국악 동요를 가르치면 그 유치원생들은 그 모습이 평생 기억이 남을 것 같은데 네. 정말 그 국악을 어린 시절에 접하는 경험이 정말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일을 지금 하시는 거군요. 아 네. 네. 정말 정말 좋은 일을 하시네요. 네. 그럼 유아 공연팀 말고

0: 지금 아마 대전을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공연을 많이 다니신다고 그러셨는데
1: 네네.
0: 또 다른 팀 활동을 하시는 게 있으세요?
1: 또 이제 벨라트 팀이라고 학교 사업을 지금 선정이 되어서 공연을 나가고 있어요. 중학교
0: 네.
1: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이제 서양 성악과 그리고 이제 와킹 댄서
0: 네.
1: 그리고 저희 국악 성악
0: 네.
1: 저까지 해서 이렇게 피아노랑 같이 5인조, 6인조 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공연도. 네.
0: 아, 네.
1: 그래서 이제
0: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공연을 하시네요.
1: 네네.
0: 아, 지금 이제 전통 그 가야금 병창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1: 네.
0: 이게 이제 그 전통적인 것만으로는 레퍼토리가 좀 아무래도 어렵고 대중화를
1: 맞아요.
0: 위해서
1: 네.
0: 요즘엔 팀도 짜고 뭐 음악도 새로 편곡하고 그런 작업 많이 하시잖아요.
1: 네.
0: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전통하고 이렇게 퓨전 음악을 같이 해보시니까 어떤 게 매력적인가요?
1: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많이
0: 네.
1: 있는데, 전통은 진짜 말 그대로 옛날 저희 이제 판소리 대목, 그거를 이제 사설로 풀어서 가야금 명창으로 들려주니까 확실히 확 와닿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이제 대중 사람들 딱 듣기에는 이제, 신기하다 하고 끝이더라고요. 그 뒤에는 이제 더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이 없으셔서, 뭐,
0: 맞아요.
1: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뭐 사랑가, 춘향가의 사랑가를
0: 네.
1: 전통으로 들려드렸으면은 다음번에는 퓨전으로 바꿔서 또 여기에 피아노 선율도 넣고 뭐 해금도 넣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0: 맞습니다. 요새 그래서 국악인들이 그렇게 여러 악기들과 함께 다양한 곡으로 공연을 많이 하시는데요. 참 그만큼 참 뭐라 그럴까?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대다. 그러니까
1: 네.
0: 하나만 배워서는 어려운
1: 맞아요.
0: 네,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젊은 청년 국악인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것만 가야금 병창만 해서는 이제 참 어렵겠구나 이런
1: 맞아요.
0: 생각도 듭니다. 네. 혹시 다른 악기는 뭐 잘하시는 게 있나요?
1: 제가 다른 악기는 배워본 적이 없지만 피아노를
0: 네.
1: 지금 연주하면서 약간 피아노 병창
0: 아.
1: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어요.
0: 아,
1: 네,
0: 연습을.
1: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피아노는 워낙 이제 뭐 가야금처럼 가야금도 너무 기본 악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 네.
0: 네, 피아노가 기본 또 반주가 또 많이 되니까
1: 맞아요.
0: 네. 그럼 가야금하고 피아노를 어떻게 좀 만나게 해서 이렇게 뭐 공연을 하시기도 하시는
1: 네.
0: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학교도 다니고 유치원생도 만나고 하시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서랑 씨.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실 텐데 가야금 병창과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1: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이제 학교에서 방과후를 신청을 하세요 했는데 거기에 가야금 병창 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1: 신청을 해서 얼른 냈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야금
0: 아.
1: 병창이. 처음에는 이제 춘향가도 배우고 흥보가도 배우고 이제 동살풀이도 배웠는데 이제 배우는 것도 재미지만 새벽 4시에 모여가지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화장도 하고 한복도 챙겨서 대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무대 오르는 그 재미가 또 있는 거예요.
0: 무대 체질이시구만요.
1: 아, 그때부터 무대 체질이었던 것
0: 아,
1: 같습니다.
0: 내가 이런 체질인지 나도 알았네 하는.
1: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취미가 아닌 중학교 3학년 때쯤 이제 저희 선생님인 지연아 선생님께 가서 가야금 병창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네.
0: 참,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대전 지역에 가야금 병창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꽤 있으신 것
1: 네,
0: 같아요.
1: 맞아요.
0: 네. 이게 사실은 가야금도 배워야 되고, 소리도 배워야 되고,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셔서, 지금 이제 대학원 졸업할 나이까지 이렇게 쭉 가야금 병창만 하신 거죠?
1: 네, 가야금 병창만. 그런데 이제 미술도 조금씩 했고,
0: 네.
1: 태권도도 했는데,
0: 네.
1: 아, 이제 제가 예체능 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0: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그래서
1: 거예요. 네.
0: 미술,
1: 미술,
0: 태권도,
1: 태권도,
0: 이건
1: 피아노.
0: 어디까지 하신 거예요?
1: 전 중학교 때까지 그래도 쭉 했어요. 그것도 대회도 나가고. 근데
0: 네.
1: 너무 어렵습니다. 같이 하기가.
0: 네. 아, 다 하기는 너무
1: 네,
0: 어렵겠지만,
1: 맞아요.
0: 그래도 그런 쪽으로 다 하지.

0: 재능이 있으셨군요. 네.
1: 좋아해서 조금
0: 결국
1: 이제
0: 마지막 선택은
1: 가야금정창.
0: 가야금정창이다.
1: 네, 그럼요.
0: 네. 아무래도 무대에 올라서 박수 받는 게 굉장히 좀 쾌감도 있고,
1: 네, 맞아요.
0: 네. 그게 참, 그 다음을 또 약속하게 하는 그런 재주가 또 생기는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가야금 학습은 그다음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1: 가야금 학습은 이제 또 저희 선생님께서 따로 산조 따로 레슨해 주시고
0: 네.
1: 소리 따로 레슨해 주세요. 그래서 가야금이 안 되면 계속 이제 남아서
0: 네,
1: 밤 10시까지 될
0: 별대까지.
1: 때까지 버스 끊기면은 선생님께서 데려다 주시고 이렇게.
0: 엄격한 선생님
1: 네.
0: 만나셔서 네, 지금의 박사랑 씨가 있는 거네요.
1: 너무 진짜 너무 영광이죠, 제가.
0: 네, 가야금도 어렵고 소리도 어려운데 될 때까지 하는 그 노력과 성실로 지금까지 박사랑 씨가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소리를 좀 듣고 그다음 이야기를 좀 나눠가고 싶은데 먼저 처음 가야금 병창으로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일까요?
1: 첫 번째로는요, 판소리 대목에 있는 수군가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해요.
0: 네.
1: 수군가 중에 여바라 주부야인데요.
0: 네.
1: 이 여바라 주부야는 수궁을 떠나는 별주부에게 별주부의 어머니가 탄식하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조금 이제 느려서 진양조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듣고 계시면은 좀 많이 슬플 거예요. 네.
0: 고고천변도 설명해
1: 아,
0: 주세요.
1: 네, 고고천변은요. 이 곡도 수궁과 이제 여바라 주부의 다음 곡이에요.
0: 네.
1: 별주부가 용왕의 약을 구하기 위해 육지로 처음 나와 물의 경치를 노래하는 대목입니다.
0: 네. 수군가에서 이제 별주부가 세상 나오기 전에 어머니랑 이별하고
1: 그쵸.
0: 나오는 데까지
1: 네.
0: 그렇게 가야금 병창으로 저희가 한번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수군가 중 여바라 주부야부터 고고천변까지 가야금 병창의 박사랑 장구반주의 서용석입니다.
2: 화상을 받아들고 아무리 생각해도 넣을 데가 없지. 이일곧 생각하다 옳다 넣을 데 있구나. 목을 질게 빼어 화상을 목덜미에다 집어넣고 목을 썩 움치니 화상이 저 아래 막동 장시 아래가 딱 들어붙었겄다. 옳다. 요만어였으면 수로 만리를 가더라도 물한점안 묻고 거침없이 다녀올 수 있겠구나. 어전에 숙배하고 저의 본댁으로 나올 적어 주부 모친 대부인이 계시난디 별주부가 세상 간단 말을 듣고 주부를 맛보더니 못 가게.

혈주부여짜오되 어머니 나라의 환우가 개옵시여 약구하러 가는 복명사신이오니 너무 염려 마옵소서. 이렇듯 다짓하고 수전문 박성 나서서 산천 경계를 살피며 나오던 것이었다.

달걀이 열두 골머리 한트로 합쳐 전방저 지방저 월턱저 구구저 방울이 먹금져서 건너 방풍 속에

0: 수군가 중 여봐라 주부야부터 고고천병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병창의 박사랑, 장구반주에는 서용석이었습니다.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가야금 병창의 연주자이자 소리꾼 박사랑 씨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아유, 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아, 본인의 그 네. 성음이 마음에 드세요?
1: 성음이요? 성음은 조금, 아주 조금 마음에 들지만 그래도 이제 선생님을 따라가려면 아주 한참 멀었습니다.
0: 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또 선생님을 존경하고 열심히 또 성실하게 하고 있는 박사랑 씨와 얘기 나눠봤는데요. 지금 가야금 병창을 전공으로 하시는데 네. 이 병창의 매력이 뭘까요?
1: 이제 가야금 병창의 가장 큰 매력은 한 사람이 가야금과 소리를 함께 표현한다는 그런 점이 가장 매력인 것 네. 같아요. 네.
0: 병창이니까 스스로 연주하면서 소리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악기가 없어도 충분히 네. 굉장히 맞아요. 풍성하게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병창 중에서 지금 제일 좋아하는 대목 있으세요?
1: 이게 제 이름이 박사랑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사랑가를 조금 먼저 배우고 싶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뭐 꽃타령에도 사랑 사랑 사랑 사랑 나오잖아요. 네네. 저희 선생님께서 사랑 사랑 하실 때 저보고 항상 웃으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사랑 사랑? 그럼 난 사랑가도 배우고 싶은데 그래서 사랑가를 배웠는데 이제 춘향이와 몽룡이 이야기가 네, 너무 네. 밝고 재밌어서 네. 또 이제 본격적으로 배웠어요. 사랑가를.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랑가를 부르다 보니 춘향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몽룡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아직까지도 사랑가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본인 이름이 사랑이니까 거의 네. 자기 대표곡이 안 될 수가 없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아니 사랑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예쁘게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1: 그거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네. 사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0: 네.
1: 엄마 왜 내 이름이 사랑이야? 하니까는 너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0: 네.
1: 또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가 되렴 해가지고
0: 그렇게 기쁜 듯이 세상에 박사랑 씨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눈을 반짝반짝 하시면서 미소를 띄우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아니 유치원생들도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아 하고 이렇게 바라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1: 감사합니다.
0: 네, 사랑가가 박사랑 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아 얼마나 좋아요. 자기 대표곡 이렇게.
1: 맞아요.
0: 사랑이가 부르는 사랑가.
1: 사랑가.
0: 네. 정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네요. 근데 지금 이제 병창단도 하시고 아까 네. 벨라트라는 팀도 있다고 하셨고 또 유치원생들을 위해서 공연도 하시고 수업도 하시고 네. 그렇게 바쁘게 지내신다고 했는데
1: 네.
0: 전공을 이렇게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나왔지만 사실 세상이 참 네. 녹록치가 않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청년 예술인으로서 또는 국악인으로서 고민하는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요즘 어떤 고민하고 계세요?
1: 요즘 이제 제가 젊은 국악인으로서 많이 고민하는 게 이제 본인의 전통 전공을 이제 이어가면서 또 대중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관심을 더 잘 이끌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 이제 퓨전 팀도 만들고 이제 무대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0: 또 이제 전통은 전통의 매력도 있고
1: 네.
0: 퓨전은 또 퓨전의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퓨전을 이제 너무 퓨전처럼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1: 네.
0: 전통은 꾸준히 하되 퓨전은 아주 살짝만.
1: 아,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군요.
0: 네.
1: 근데 저도 국악 공연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많이 보러 다닙니다만, 예전에 그뭐 야외 공연할 때인지 처음 이렇게 퓨전 뭐 이런 말이 없었을 때도 가야금 병창 하시는 분들은 일찌감치 한복도 더 예쁘게 퓨전화해서
0: 네.
1: 입고, 또 가야금이 원래 앉아서 타는 건데
0: 맞아요.
1: 서서 타는
0: 서서,
1: 가야금을
0: 맞아요.
1: 시작을 했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와, 정말 새로운 시대에 자꾸 뭔가 실험하고 도전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0: 네.
1: 그리고 가야금 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앞장서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0: 네.
1: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그거대로 또 다른 매력이니까
1: 네.
0: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퓨전 국악팀 할때 한번 이렇게 25연 받침대
1: 네.
0: 25연 해서 서서 연주를 해봤는데 또 새로운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1: 막
0: 또,
1: 춤도 추시면서
0: 맞아요.
1: 이렇게
0: 저는
1: 가야금을.
0: 몸치여서 춤까지는 안 춰봤는데 그래도 근데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1: 네.
0: 따로따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1: 네. 참, 그거는 그거대로 매력이
0: 네.
1: 있고, 또 전통은 전통대로
0: 전통대로.
1: 매력이 있다.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시대에 맞게 만들어 나가는, 뭐랄까, 노력이랄까,
0: 네.
1: 아니면 뭐 실험이랄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그 도전들이, 앞으로 박사랑 씨에게는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목표가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팀하고 같이 묶여서 계속 나는 이런 활동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하고 계신가요?
0: 일단은 이제 저는 새로운 악기들도 조금 추가를 해서
1: 네.
0: 사람들이 이제 못 들어본 악기나 뭐 예를 들어 마림바.
1: 네.
0: 마림바도 이제 큰 악기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어디 가서나 볼수 없는 악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림바와 소리 그리고 뭐 기타도 좋고요. 뭐 거문고, 해금 이런 저희 국악 악기도 그냥 같이 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1: 네. 참, 이게 음악이 악기 구성에 따라서 그 느낌이나 맛이 굉장히
0: 네,
1: 달라져서요.
0: 맞아요.
1: 네, 가야금이 들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주변을 더 풍성하게 이렇게 해서 소리를 하시면 뭐 관현악 반주 못지않게
0: 그쵸. 맞아요.
1: 참 재미있는 반주,
0: 네.
1: 멋진 반주가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이번에 악기 말고 소리를 조금 말씀을 해볼까요?
0: 네네.
1: 가야금 병창도 사실은 레파토리가 엄청 많잖아요. 전통도
0: 네.
1: 판소리 대목도 있고 단가도 있고 민요도
0: 민요도.
1: 있고
0: 네.
1: 되게
0: 네,
1: 많은데,
0: 맞아요.
1: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뭐 단가나 민요 같은 것도 있나요?
0: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판소리에서 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가야금 병창 책을 이제 만들고 계시거든요.
1: 네.
0: 아직 그런 거밖에 본 적이 없고요.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1: 그 지난번에 대전팔경 뭐 이런 것도 부르시는 것
0: 아,
1: 같던데.
0: 네네. 민요 맞아요, 맞아요.
1: 네네네.
0: 아, 맞아요. 지금 판소리만 생각하고 있어서, 네.
1: 네. 그러니까 민요 중에서는 조금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도
0: 맞아요,
1: 있으니까,
0: 맞아요.
1: 대전에서 사시면 뭐 대전팔경, 뭐 내지는 뭐 자기 지역에 맞추어서 무슨 가, 뭐 이런 것도
0: 네.
1: 많이 만드시는 것
0: 네네.
1: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은 배운 대로 따라 부르지만, 사실은 나중에는 사랑 씨가 직접 그걸 또 만들 때가 언젠간 또올
0: 네.
1: 거 아닙니까?
0: 저도 그런
1: 네.
0: 생각을 했었어요.
1: 네.
0: 너무너무 만들고 싶어요.
1: 그런 것들 만들고 싶은 이런 생각, 의지,
0: 네.
1: 이런 것도 있으신 거죠?
0: 네, 그럼요. 그럼요. 넘쳐흐릅니다.
1: 아까
0: 네.
1: 그 하츄핑 그
0: 아,
1: 말씀을
0: 네네.
1: 하셨는데, 이게 연령별로
0: 네.
1: 세대별로 또 남자냐 여자냐에
0: 아, 그쵸.
1: 따라서 좋아하는 것들이
0: 다
1: 다르니까,
0: 달라요.
1: 네. 그것 그 뭐랄까, 관객들에 따라서 그들에 맞는 국악을 제공해 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0: 네,
1: 같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냥 똑같은 뭐 전통 중에서도 뭐 판소리 한 대목, 뭐 단가 한 대목 이런 거보다는 지역에 맞게, 사람에 맞게 레파토리를 자기가 많이 갖고 있으면

0: 풀어낼 것도 많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 공연하실 때 그런 자기만의 레파토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1: 네.
0: 혹시 사랑 씨는 어디 공연 가면 나만 할수 있는 레파토리 이런 게좀 어떤 게 있으세요?
1: 저는 약간 좀 밝고 약간 에너지가 넘치는
0: 네.
1: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0: 아.
1: 약간 사랑의 주제로
0: 네.
1: 다 풀어서 이렇게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0: 자, 그러면 이쯤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떤 게 있으신지 여쭤봐야 되겠어요.
1: 앞으로 이제 저는 가야금 병창을 전공하고 있는 이제 그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그거만큼 이제 음악적인 깊이를 더 이제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이 제 목표고, 아직도 소리가 한참 부족해서 소리도 이제 소리는 소리대로 이제 또 배우고,
0: 네.
1: 가야금은 가야금대로 또 배우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제 멋진 선생님들 보면서, 무대 보면서 저렇게 하면 멋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고 있고요.
0: 네.
1: 퓨전 팀 활동하면서 얻는 것도 되게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지금은 제가 최선을 다해 할수 있는 건 모든 것은 다 이제 해볼 생각이에요.
0: 네.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해볼 작정이다. 이게 계획이군요.
1: 창극도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네. 뭐, 개인 발표회 사랑을 주제로 한 그것도 하시고, 창극도 하시고, 네. 앞으로 할게 너무 많아서 참 바쁜 일정이 펼쳐질 것 같네요. 자, 아쉽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이렇게 국악방송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야금 병창이라는 장르가 조금이나마 친근하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꾸준히 공부하고 좋은 무대 보여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음악을 편하게 만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아쉽지만 두 번째 곡 들으면서 우리도 헤어져야 되겠는데요. 아까 단가를 부탁드렸더니 인생 백년을 들려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인생 백년 청해 들으면서 사랑 씨와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단가 인생 백년입니다. 소리의 박사랑 장구의 서영석입니다.

0: 짝사랑 장구반주에는 서용석이었습니다.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청년 국악인 박사랑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미래 국악의 주인공 박사랑 씨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잠시 후 판소리 초대석 손님과 함께 꾸미는 최판사의 명판결도 기대해 주세요.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조금씩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들의 완창곡을 매주 이어가며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록주 명창의 흥보가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박록주 명창은 1세대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셨습니다. 특히 동편제 흥보가를 전승해서 박록주제 흥보가를 남기셨죠. 판소리 연속감상에서 들으실 음원은 1967년도에 지구레코드에서 녹음된 것입니다. 오늘은 박록주 명창의 흥보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제비노정기부터 가난타령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박록주, 북반주에는 정권진입니다.
1: 그러기에 너 부모가 내 영혼의 길이 어기고 나가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다. 너는 나갈 적에 내가 철행 날짜를 받아줄 테니 그날 나가기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사물이 방장 그날 보험포 박씨를 입에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겠다. 허군복 사고 배군 무릎이고 그 중에 둥둥 높이 떠 사면을 살펴보니 서측지척이오 동네 장망호구나 중룡봉을 올라가니 부양이 넘노온다 한핵도 과역도 잘도 빨려보니 모추둥랑광을 혼내는 북을 둥둥 울리면 어야 어야 저가이 혼포기범이야 수벽 사명량한테 불승청은 객별에 나나라 흔한 지기르기 갈대들 입에 물고이 점이 좀 떨어지니 평산당하지야 백구병로 짜을리 청파상 왕래흥 서양경이 그의 노라 호얀봉을 너무 악릉무들아 25년 다녀온 반주까지 세완조 태견 설화다봉 동황대 골다가니 봉구대궁 강자요 항항로를 골라가니 항항일거 불로반 백운천자 공유여라 금능을 빛내여 수사터들과 공수창가도 우리해라 낙내하루 톡 참 훈련의 벌로 떨어지고 미소를 빛내

0: 홀일을 하면서 지내보세요.
1: 단가 인생 백년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와 연주의 박

아니 빈도 먼저 지간을 지내 장성을 지내 갈성산을 넘어 옌경을 들어가 한극전으로 올라가려 만호산 기경극 경한문 내달라 장담문 지내 동간을 들어가 산비들이 백이로다 조동 700미를 솔기 지내요 압록강을 지내 의주를 다 달라 압남산 반남산 석비강 용천강 좌우로 올로 부산 파말 한마고의 강동다리 건너 평양내용 황정 포병물을 대경하고 대동강장님을 지내 송도를 들어간 방울대 광덕절 배변 폭포를 구경하고 진강을 지강이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어 시세를 산패보집 채병대운 매일 중용을 흘리죠 금박금성 붕괴하고 존당 형중에 해도라 토복망

서사있고 삼각산이 생겼구나. 문물이 변진하고 풍속이 흐리하야 만만세 지금 다이다이겨 상동으로 했나요? 전라도는 운봉이라 운봉 한명 둘 품에 흥부가 산디라. 저 집에 거둥을 보아 박씨를 입에 물고 거둥에 동동을 업이 떠난대 문박성 내달라 칠패 팔패 배달이 지내 해구결을 룰룰 넘어 동작강을 회강 성방을 지나요 남다른 호계 넘어 도쪽 징옆에 끼고 거중에 동동 높이 떠 흥부지 불당도 방으로 벌벌 날아들 때 불복 위에 올라앉아 지지 말로 운다. 지지지지 초지주지 거지연기 우지배오 각지각지 절지연 눈지떡지 소지차로 한접퍼지 우지배오 빼드드드드드드드드 보아 보소요아라 방금없다 내 집이 어디를 갔다 가지게와 당당당 비급에 변변이도 난 그동안 무엇을 갔다가 이르라 북해 황준이여 그저를 몰고 채원간으로 넘는도 단단 봉하기 죽시들 물 고동 속으로 넘는 안으로 벌벌 날아들 때 흥복 붓고 고이겨 잔잔히 살펴보니 철골 양객이 과연 오색당 날도 가문 흔적이 나리로 나리로 그니 어찌 어디가 내지 저 집이 거둥을 보아 돈부 박씨들 입에다 울고 저리저리 거니라 흥부 양주 완진 앞에 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
흥분 많이 내가 주워 들고 여보 영감 지비가 연설 물어왔어. 그게 연설이 아니라 박시로세. 동필 처만 같아. 그럼 놓고 심었더니 박시 통이 열렸겠다. 8월 추석은 다 원먹을 것이 없어. 흥분 마늘에는 어린 자식들을 다리고 가난 태랑으로 우는데 가난이야 가난이야 온순결을 가난이야 포기라고 놓은 것은 의하면은 잘 타는고 북도 칠성김이 풍발을 하시는가 삼세의 왕님이 집자리 떠들지죠 명가가 소복을 좀니 그러냐 실전 후 팔자로다 인연의 신세는 어이고요 이 지경이 웬 일이냐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 법을 어디고 완여선이 온다 흥부가 들어오면 여보 마누라 이래 울지 말고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을 따다가 박속은 끓여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그만 아닌가 그럼 그래 합시다 박 시통을 따다 놓고 우선 한 통을 먼저 타는데 시리리리리로 실군

이방군 당근 들랑을 아무것도 나오지들 말고 밥 한 통

당거유나 토끼리야 여보에게 마누라 톱소리를 웃음았소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흔들 배가 고파 못 먹었소 배가 아주 고프더라건 허리띠를 졸라를 뺐소

저리 가고 근자 지금 내 안토로 오느라 우리가 이 방을 가서 밥속을 안 끓여 먹고 바가지를 낳건 부잣집이가 파르다 목심 무명 살아나세 단기주소 항상 어떤 난배가 수천석을 지가 싣고 간들 저기 마 안 좋았지 내 방안 똥을 당할 수가 있느냐

0: 시르렁 시르렁 실고 서울 당글여라 토끼리라.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사토끼.
1: 판소리 연속 감상. 오늘은 박록주의 흥보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제비 노정기부터 가난 타령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박록주, 복반주에는 정권진이었습니다. 동편제의 꿋꿋한 기량을 느낄 수 있는 박록주 명창의 흥보가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3: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
4: 최판사의 명판결.
1: 요즘 아시안게임 때문에 활짝 열렸다 닫혔다는 병역문 때문에 뿔난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최판사님께 찾아온 분이 두 분이나 되시네요. 대체 무슨 일이신지 차례차례 말씀해 보시죠.
5: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해수궁 3대 독자 별주부로 용왕님의 명을 받아 망경창파 해치고 육지까지 목숨을 걸고 다녀왔지만 그럼 뭐합니까?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기고 용왕과 수궁을 위해 충성을 다했지만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고 수궁에 돌아와 보니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이병 통지서뿐이었단 말이야.

0: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육지 나갈 때 말리던 문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세상은 그렇게 나라 위에 애써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요. 차라리 특정 대회에서 금메달 하나가 낫다고 말이에요. 금메달 하나에 병역 특혜라니. 목숨 걸고 나란 일할 이 별주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고향에 부모 형제 두고 끌려와 적벽강에서 죽도록 싸운 병졸인데 지도 말좀 할게요. 나 같은 군사들도 나라를 위해 수없이 목숨을 걸었지만 역사에 이름 한줄 남기는 건 진작에 꿈도 안 꿨지요. 그런데 누구는 메달 하나로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 그러니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기운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는 나라를 위해 애쓰고 싶겠어요? 안 쓰고 싶겠어요? 예? 재판사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1: 아이고, 두 분께서 억울함에 감정이 단단히 상하신 모양입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애쓴 사람들의 공로가 특정한 성과와 종목으로만 판단되는 것이 옳은지 따져달라며 공동으로 고소하셨는데요. 재판사님께서 한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힘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에헤, 그 병역 특례 제도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그 공적을 인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국제대회 메달 하나에 병역의 문이 활짝 열리는 로또식 병역 특례가 많은 이들을 분노케 하는 것일 겁니다. 공정한 제도란 모두에게 똑같은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왜, 누구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53년이나 된이 해묵은 제도를 4년마다 논란만 되풀이하며 손질없이 묵혀두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제도의 기준은 명확하게 세우고 그 기준이 정말 공정한지는 시대가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뒤돌아볼 것을 명령하는 바입니다.

요즘 참 걷기 좋은 계절이지요. 서울의 낙산공원이나 수원의 화성행궁, 부산의 달맞이 길이나 대구 앞산 전망대도 좋고요. 내가 사는 동네의 자그마한 골목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통하는 사람과 나란히 서늘한 가을바람과 잔잔한 달빛을 벗삼아 천천히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도 여러분과 함께 다정히 소리길을 걸을 수 있어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은 다음 주에도 우리 소리 더욱 넉넉하고 풍요롭게 챙겨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혜진이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안비취 씨는 민요와 함께 가곡, 승무, 궁중무용 등을 고루 익힌 전통적 가무악 일체의 종합예술인이었다. 1926년 서울 효자동에서 태어났다.

0: 떠난 안 씨는 유성기로 듣던 송만갑, 이동백 등의 가락에 매료돼 13세 때 가출, 하규일 문화로 들어갔다. 하 씨에게 2년간 가곡을 익힌 그는 한성준으로부터 승무를 배우는 한편 경기 민요의 대가인 최정식을 만나 민요의 진수를 접하고 민요로 방향을 돌렸다. 59년 한국민속예술단을 조직해 공연을 통한 민요 보급에 나서는 한편 국악협회 주최로 전국 민요 경창대회를 개최, 민요의 저변 확대에 힘썼다. 75년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의 예능 보유자로 지정된 그는 이춘희 등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내기도 했다. 1997년 1월 3일 안비치 명창 타계 후 다음 날인 1월 4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안비치 명창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능 보유자의 자리를 이어받은 이춘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제가 선생님 만나기 전부터 그 선생님을 굉장히 뭐 우상이라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선생님을 존경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사실은 제자를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이창배 선생님은 정말 당신이 마투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넘겨주시는데 정말 저는 감동했죠. 그 안비 선생님의 그 목수임 야질자질한 그런 목이 너무너무 제가 닮고 싶었고 그렇게 닮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요. 안비 선생님이 경기 소리를 하기 전에 가곡 가사를 전가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조금 특이한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섬세한 게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먼저 배웠었기 때문에 그런지 성격도 굉장히 섬세하셔요. 선생님이 계실 때 큰 공연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 아우르는 형. 그러니까 우리 경기민요를 대잔치로 하면서 판소리는 판소리대로 또 이렇게 같이 아우러가면서 이렇게 하신 게 너무 대인이랄까. 그래서 그때 장덕화 선생이 있을 때 그 악기하는 선생님들이 다 그 선생님은 참 여장부고 여걸이다 이런 별명을 할 정도로 안비 선생님을 굉장히 따랐어요. 안비 선생님이 참 안목이 대단하세요. 뛰어나시고 판단력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말씀도 참 잘하시고 조리 있게 그리고 선생님이 좀 품격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여간 골고루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에요. 선생님은 특히 강조한 게 자세, 표정, 그렇게 함부로 몸을 까부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제가 지금 제 제자한테 하고 있거든요. 경기민요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잔치 분위기로 흐른다. 부르는 사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소리의 품격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고요. 경기민요가 품격이 격상하느냐 격하하느냐 이거를 나 하나에 달렸다라고 생각해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하고 저는 스승과 제자라는 걸 떠나서 부모 자식 같은 그런 정감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선생님이 지금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생님한테 물어볼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해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0월의 국악인 안비취 명인의 제자로서 경기 민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춘희 명창의 기록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의 현장 박정경입니다. 2주 만에 인사를 드리니까 어느덧 10월이 됐네요. 어제가 개천절이었고 내일까지 대체 공휴일이어서 평소보다는 더 여유로운 일요일 저녁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개천절은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단군은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 반인의 존재인데요. 곰이었다가 인간이 되어서 신의 아들을 낳은 존재, 웅녀에 대한 신비감을 마케팅에 활용한 사례가 있어서 오늘 연구의 현장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만나는 지식여행 연구의 현장,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하늘을 향한 우리 민족의 마음을 담은 것 같은 음악이었습니다. 수재천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1장과 4장 보내드렸습니다. 연구회 현장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국악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연구를 찾아서 라디오를 통해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매주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새로운 주제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연구회 현장은 국악방송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개천절 연휴에 만나는 연구회 연장 주제는 단군 신화입니다. 한국 문학 이론과 비평 제28권에 수록된 논문인데요. 단군 신화를 활용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장소의 기호학적 분석, 카페 옥녀의 신전을 중심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논문을 발표하신 서울대학교 박성혜 선생님을 모시고

0: 신화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성혜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연구의 현장 청취자분들에게 선생님 어떤 연구, 어떤 활동하는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연구의 현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국어 국문학 중에서도 고전 문학을 전공한 박성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개천절을 보내고 제가 쓴 논문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쁜데요. 제 세부 전공은 고전 문학 중에서도 구비문학이라는 분야입니다. 구비문학은 오랫동안 말로 전해져 오면서 정착된 문학을 다루는데요. 주로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민속극 등을 다룹니다. 저는 설화를 주로 연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군 신화가 꾸준히 전승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또 그 변화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대학 글쓰기를 강의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아, 구비문학을 주로 연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아까 말씀이, 그러니까 구비문학은 결국은 이야기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1: 네.
0: 사실 이거 여러 학자분들께 여쭤보는데 너무 재밌으실 것 같거든요. 본인의 네. 전공에 대해서 아, 난 정말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는지 궁금해요.
1: 아, 너무 재밌죠.
0: 네. 그러니까
1: 재밌으니까 계속 공부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재미를 사실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가장 많이 느끼곤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제가 뭐 국어 관련된 고전 뭐 이야기, 구비문학론 뭐 이런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별다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도 제가 관심 있는 이런 단군 신화를 이야기만 해줘도 집중력이 높아지거든요.
0: 그럴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반응들을 볼 때마다 나만 재밌는 게 아니구나.
0: 네.
1: 이들도 재밌어 하는데 충분히 나만큼 알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알려줘야겠다 이런 네. 생각들을 하곤 하죠.
0: 네. 참 옛날 이야기라는 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네.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개천절을 기념해서 오늘 주제를 이 단군 신화로 잡아봤는데요. 아까 왜 단군 신화를 좀 다양한 그런 시각으로 연구하신다고 말씀 주신 것 같아서 단군 신화를 활용한 콘텐츠 그러면 보통 어떤 게 있고 또 보통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하나 이런 거 좀 궁금하거든요.
1: 네. 그러니까 콘텐츠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좁게 콘텐츠를 문화 콘텐츠, 이제 문화 상품, 산업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강조한다면 이제 뭐 만화, 웹툰, 광고, 영화 등
0: 네.
1: 생각보다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0: 네, 네.
1: 네. 단군 신화만 해도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라는 만화도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웹툰으로 네이버에서 연재되었던 이채영 작가의 바로잡는 순애보라는 웹툰도 있었습니다.
0: 예.
1: 그리고 한창 코로나로 힘들었던 2020년에 편의점에서
0: 예.
1: 단군 신화 상품 이벤트를 만들었는데요.
0: 와.
1: 이게 곰팝콘 그리고 쓱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0: 네.
1: 그리고 다진 마늘 그리고 호랑이 라떼
0: 와.
1: 이 네 개를 함께 묶어서 특정 방식으로 결제를 하면 50% 할인 혜택을 주는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0: 네.
1: 그게 매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0: 네네. 네. 아, 누가 들어도, 이거 단군 신화 관련인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1: 네.
0: 제품들이 이제 나왔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재밌네요.
1: 네.
0: 네. 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선생님 논문 제목에 이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이런 말이 있어요.
1: 네.
0: 이것도 무슨 개념인지 어떤 말인지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너무 길죠?
0: 너무 길어요. 네. 네.
1: 길고 어려워서 스토리텔링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은 쉽게 말하면 스토리를 텔링한다. 이야기를 한다.
0: 네.
1: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문화 콘텐츠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됩니다.
0: 예. 예.
1: 왜냐면 어떤 문화 상품을 대중들이 즐기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 안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 그래서 이 이야기부터 기획을

0: 하자라는 의도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1: 네.
0: 예를 들면 이제 춘향전을 생각해 보시면 네. 그게 고전 문학에서 스토리텔링의 가장 유명한 사례 중 네. 하나입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는 판소리나 소설로 조선 시대에는 향유되었는데 요즘에는 뭐 영화, 공연, 뭐 웹툰, 뮤지컬 등 엄청 다양하게 활용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렇게 매체가 바뀔 때마다 이몽룡과 성춘향이 서로 사랑을 한다.
1: 네.
0: 이 중심 주제는 안 바뀌는 거죠.
1: 맞아요. 네. 네.
0: 이런 것들이 매체가 바뀌어도 하나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스토리텔링입니다.
1: 아, 예. 네. 예.
0: 그런데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여기서 조금 변화를 줍니다.
1: 네.
0: 트랜스 미디어를 한 스토리텔링이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초월을 의미하는 트랜스와 매체를 의미하는 미디어가 결합된 거죠.
1: 네네.
0: 그래서 매체를 초월하여서 이야기하기가 진행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작은 이야기들이 여러 종류의 미디어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알려지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결국 하나의 통합된 이야기 세계, 스토리 유니버스를 만드는 것이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입니다.
1: 아, 네.
0: 이것도 어렵죠.
1: 어려워요.
0: 그래서 예시를 들면
1: 네.
0: 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들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마블 코믹스라는 만화에서 출간된 히어로들이 활동하는 영화적 세계관이잖아요.
1: 네, 네.
0: 그럼 그 세계관 안에 아이언맨도 있고 스파이더맨, 뭐 헐크, 토르 뭐 이런
1: 좋죠.
0: 네. 작은 이야기들이
1: 예.
0: 하나의 큰 이야기 세계를 만드는 걸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이다.
1: 네.
0: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합니다.
1: 네네. 예를 들어주시니까 개념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오늘 이야기 나눌 것이 지금은 이제 없어진 이제 중단된 카페인데 옥녀의 신전이라고 하는 이 카페에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활용했다 이런 말씀으로 보이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0: 네, 그 옥녀의 신전은 그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옥녀가 있었던 신전이다 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삼국유사 고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수록된 내용이죠. 이제 환인이 서자 환웅이 인간 세계를 홍익 인간 하고 싶어 하니까
1: 네.
0: 그 무리들과 보내줬더니 이 환웅이 신시에 내려가서 인간 세계를 잘 다스리고 있으니까 곰과 호랑이가 나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1: 네.
0: 라고 해서 곰과 호랑이에게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줬다. 그래서 곰이 굴 속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만 먹고 햇빛을 보지 않은 채로 있었더니
1: 네.
0: 3-7일 만에 사람이 되었다.
1: 아.
0: 그리고 그 사람이 된 웅녀가 이제 사람도 낳고 싶어요. 나도 아이를 낳고 싶어요 했더니 환웅이 옥녀하고 결연을 맺고 단군을 낳았다.
1: 네.
0: 이제 보통 이게 저희가 아는 그 신화죠.
1: 네. 또 들어도 재밌어요.
0: 네. 그래서 이 전체가 단군 신화의 세계관인 거고요.
1: 네네.
0: 이제 이 중에 그럼 옥녀가 어디서 사람으로 변했을까? 옥녀의 스토리는 어떻게 될까?
1: 네네.
0: 여기에 집중한 게 이 옥녀의 신전이라고 하는 공간인 거죠.
1: 네.
0: 네.
1: 옥녀의 신전, 이 정말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어떤 하나의 사례로 지금 이제 말씀을 주신 건데 우선 어떤 카페인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 만들어졌고 또 어떤 배경에서 이런 카페를 만들게 됐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0: 네. 옥녀의 신전은 그 화장품 M사에서 종로구 인사동에 원래 운영하던 매장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코로나19가 시작되고
1: 네.
0: 외국인 관광객이 너무 급감을 하니까
1: 네, 네.
0: 이제 이 화장품 브랜드에서 이 공간을 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보자 라고 하면서
1: 예.
0: 뭔가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유명한 화장품을 알리고 또 브랜드 이미지도 올리는
1: 네.
0: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공간을 기획하게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이 목적을 설계팀에게 전달을 했더니

0: 이 설계팀에서 이 M사의 대표적인 화장품이 그 쑥을 활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똥쑥이라고. 네, 그래서 그 스킨케어를 고민하면서 쑥을 이용한 것을 어떻게 소개할까? 그리고 이곳은 인사동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쑥의 민족이라는 컨셉을 잡게 됐대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단군 신화가 떠올라서 그럼 웅녀의 선한 심성과 모습 때문에 감명을 받아서 신전을 만들었다. 이제 이런 테마를 가지고 이제 공간을 구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또 이제 쑥의 냄새 등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한 장소라고 합니다.
1: 와, 쑥을 활용한 화장품, 그리고 인사동, 어떤 전통의 거리라는 그런 이미지, 또 당시 코로나19 때문에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던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카페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입구부터 문을 열고 들어가 볼까요?
0: 네. 웅녀의 신전이 각 공간마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입구의 이름은 신시동굴입니다. 환웅이 내려와서 만들었던 곳이 신시이기 때문에 신시동굴인데요. 동굴 밖에 이끼가 끼어 있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톱 모양처럼 위는 둥글고 아래는 직선인 그런 문이 있는데 그문또 옆에 똑같은 모양으로 훨씬 작은 버튼이 있어요. 근데 이 버튼에 템플 오브 웅녀, 웅녀의 신전이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문이 열리는. 근데 그 동굴 문의 높이가 사람 키보다 낮아요. 그래서
1: 정말 동굴 같은 느낌이겠네요.
0: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입구를 들어갈 때 고개를 숙이고, 그럼 그곳은 어둡고 몸을 낮춰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동굴의 통로로 371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1: 정말 신화를 다 활용했네요.
0: 입구에 들어가면 왼쪽에 빛 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그빛 기둥에 웅녀에 대해 적어놨는데요.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받아먹고, 곰은 21일 만에 아름다운 여자의 몸이 되었지만,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그리고 그 기둥의 맞은편, 입구 오른쪽에 음료를 주문하고 받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통로를 지나면 넓은 홀이 나오는데요. 이홀 이름이 신단수입니다. 홀의 중심에 신단수를 형상화한 나뭇가지가 천장에 달려 있고, 그 아래에 둥근 수조가 있어요. 신단수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게 설계를 했고, 이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쑥을 경험시켜주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신단수를 쑥이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쑥 음료를 파는 가게니까 쑥 냄새도 맡고 쑥에서 떨어지는 물도 보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조를 둘러싸고 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신단수는 환웅이 처음 강림한 신성한 나무다. 아름다운 여인이 된 웅녀가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신비한 기운이 담긴 정화수가 한 방울 떨어지고 이 개똥쑥 기운이 모인 신단수 위로 환웅이 내려와서 소원을 이뤄줬다. 그래서 그 아이가 단군왕검이고 고조선을 건국했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이 신단수 주변으로 탁자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입구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탁자에 앉아서 쑥 음료를 마시는 거죠.
1: 실제 음료도 쑥으로 된 음료란 말씀이죠?
0: 쑥 라떼가 대표적인 음료였대요. 그래서 이 공간의 그 설계 목적이 특별한 쑥차 한 잔으로 몸을 정화하고 심신을 가다듬는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쑥 음료도 마시고 그 화장품 샘플도 좀 발라보고 이제 그러는 공간이 이 홀이었다고 합니다.
1: 와, 말씀만

0: 들어도 뭔가 좀 신비로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고,
1: 네.
0: 물은 톡톡 떨어지고, 쑥 향은 가득하고, 거기에 또쑥 라떼, 쑥 음료를 또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참 너무 색다른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참 좋은 기획 의도였던 것 같고, 당시에 뭐, 사람들도 매우 좋아했겠죠?
1: 네. 사람들에게 엄청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뭐, 기록들을 보면, 뭐, 3시간씩 줄 서도 들어가지 못했다. 네, 그런 내용도 있고, 뭐 SNS에 여기 가봤더니 괜찮더라. 뭐, 인사동을 가면 꼭 들러야 하는 하플 카페 몇 선, 뭐, 이런 데 선정을 해서 막 알려주고,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았던 공간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음악 한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이 연주하는 종묘 제례악 중에 전폐 희문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0: 네, 뭔가 역사의 향기가 묻어나는 것 같은 음악입니다. 종묘제례악 중에 전폐희문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는 서울대학교 박성혜 선생님을 모시고 단군 신화를 활용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장소의 기호학적 분석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관련해서 옥녀를 주제로 한 카페 이야기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자, 카페 옥녀의 신전, 이 구조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스토리텔링의 방식,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연결해서 분석하고 해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 아, 네. 옥녀의 신전이라고 하는 구조와 스토리텔링은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 신화를 활용한 곳이어서 네. 그것을 비교하면서 제가 그 구조를 분석해 봤는데요.
0: 네.
1: 사실 스토리텔링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흥미로웠습니다.
0: 네네.
1: 먼저 한국인에게 널리 알려진 삼국유사 단군 신화를 가져온 것, 두 번째로 옥녀의 존재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
0: 네.
1: 이 두 가지가 저에겐 재밌었습니다. 사실 단군 신화는 옥녀 이야기 외에도 다른 버전이 몇 개 더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삼국유사가 나온 거의 동시기에 이승휴라는 학자가 제왕운기의 단군 신화를 적었는데요.
0: 네네.
1: 이제 환인이 서자 환웅을 보내줬다라는 이야기는 삼국유사하고 똑같아요.
0: 네.
1: 그런데 그 다음에 환웅 천왕이 손녀에게 약을 먹였더니 손녀가 사람이 된 거죠.
0: 예.
1: 그런데 이 손녀가 신단수에 나무의 신과 혼인을 해서
0: 예.
1: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단군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0: 다르네요.
1: 네. 사실 사람들은 이런 단군 신화를 잘 모르죠.
0: 예, 예.
1: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삼국유사 단군 신화를 여기에서 선택을 한 거죠.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로 옥녀의 존재 변화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0: 네, 네.
1: 단군 신화에서 주인공이 누구 같으세요?
0: 단군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단군은 정말 이야기 제일 끝에 나오니까 혹시 네. 환웅인가요?
1: 오, 네.
0: 맞아요?
1: 네, 네. 네.

0: 보니까 단군 신화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단군 신화에 단군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1: 맞아요. 네.
0: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이 주인공 같죠.
1: 네네.
0: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환웅의 부인이 되는 웅녀의 초점을 맞춰서 곰에서 사람으로 변했다.
1: 네.
0: 존재가 변화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1: 네.
0: 사실 단군 신화와 같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말해주는 신화를 건국신화라고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건국신화는 다른 고전 서사에 비하면 사실 이야기가 재밌지 않아요.
1: 그런 것 같기도 네. 하네요.
0: 나라의 신성성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건데요. 근데 이 단군 신화 중에서도 이제 곰이 사람으로 변했다. 곰이 변한 여자와 환웅이 사랑을 하고 단군이 태어났다. 신분과 존재를 뛰어넘는 사랑인 거죠.
1: 그렇죠.
0: 네, 경계를 초월한 사랑이죠.
1: 네.
0: 네. 사실 이런 부분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꾸준히 활용되는 부분이잖아요.
1: 네, 네.
0: 이게 재미있었고 이제 이 부분을 활용한 건데 이게 재미있다는 말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나라의 신성성을 드러내는 목적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단군 신화의 건국으로서의 목적을 강화하려면 이 부분은 사실 자주 사라지는 부분입니다.
1: 아, 예, 예.
0: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했다는 거. 이제 그 두 개가 매우 재미있었고
1: 네.
0: 이들의 기획에 딱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네. 말씀을 듣고 보니 아까 왜 이승효의 제왕운기에 나오는 이 단군의 탄생설 뭔가 신단수와 혼인을 해서 이게 더 성스럽고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웅녀라는 존재가 변화해서 단군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거는 조금은 좀 이 건국신화로서는 약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씀이세요.
0: 네.
1: 하지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이 카페의 가장 큰 흥미로운 점이었다.
0: 네.
1: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원래 거대한 스토리 안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취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0: 네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군 신화의 이야기 중에 이렇게 특정 부분만 부각시켜서 드러내고 강조해서 그것도 조금 더 약간 변형한다까진 아니어도
0: 네.
1: 활용한다. 이런 거는 괜찮은가요? 뭔가 좀 우리가 어떤 학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려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닌지 좀 궁금해서요.
0: 네. 제가 보는 입장은
1: 네.
0: 좋다.
1: 아, 네, 괜찮군요.
0: 좋다. 네, 좋다라는 입장인데요.
1: 네.
0: 사실 고전이 너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1: 예.
0: 제가 그런 입장을 갖는 거기도 하고요.
1: 네, 네. 그러니까
0: 어찌되었든 대중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야 그 원전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거죠.
1: 네.
0: 사실 학자들이 원전이 무엇인지, 원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미 다 분석을 해놓았기 때문에
1: 예.
0: 그리고 그 원전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그 고전 텍스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변하진 않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널리 알고 또 흥미로워하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1: 네.
0: 생각한다면 그 일부만 가지고 활용을 해도
1: 네.
0: 충분히 의미가 있다. 활용을 할 때 외국 것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고전을 가져와서 했다.
1: 네.
0: 그 자체에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1: 네, 네. 아, 많은 분들이 또 더 편하게 이런 신화를 활용하는 그런 일에 또 관심도 갖고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용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쨌든 이 카페는 단군 신화를 향하게 하는 단군 신화를 더 잘 알게 해주는 뭔가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웅녀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 신화의 심층 구조랑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1: 네.
0: 웅녀는 단군 신화에서 굴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에서 빛을 피하고 쑥과 마늘만 먹고
1: 네.
0: 사람으로 그 존재가 변했습니다.
1: 네, 네. 네.
0: 이 구조가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그대로 이어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방문객들이 이 공

0: 잠깐 옥녀의 신전에서 쑥 음료를 마시고 네. 쑥 화장품을 바르고 네. 아름다운 여자가 된다. 이런 존재의 변화를 유도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SNS 홍보 문구에도 계속 강조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곰이 웅녀로 변했다. 이것처럼
1: 네네.
0: 너도 우리 쑥 음료를 마시고 쑥 화장품을 바르고 아름다운 여자로 변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죠.
1: 네네. 와,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 어떤 쑥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곰은 웅녀, 아름다운 여자가 되고 일반 이제 여성분들도 이 화장품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또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절묘한 홍보 문구인 것 같아요.
0: 네.
1: 네. 그리고 약간 그런 신비로움을 가미해서 요새 사실 K-뷰티가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0: 네.
1: 이런 어떤 저력? 이런 게 바로 어떤 이런 전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갑자기 네. 해보게 됩니다.
0: 네.
1: 아까 말씀하시기를 영업했을 동안에 뭐 대기만 3시간 걸려서 들어갈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운영이 되지 않고 이제 이제 기억 속에서 좀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하거든요. 뭐 한시적으로만 운영이 되고 문을 닫았다는 점이 어찌 보면 더 신비감을 또 남긴 것 같기도 하는데
0: 네.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 네. 저도 아쉽습니다.
1: 네.
0: 네. 너무 짧고 네. 그 한시적이어서 아쉬웠는데요. 네, 팝업 스토어라고 하거든요.
1: 예,
0: 이 공간을.
1: 예.
0: 네, 팝업 스토어는 팝콘이 튀는 것처럼 반짝 튀어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 사라지는
1: 네.
0: 가게들이죠.
1: 예, 예.
0: 그래서 이 팝업 스토어라는 목적은 이곳에서 충분히 달성한 것 같아요. 이제 자신들이 강조하는 이 화장품 라인을 계속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게 경험시켜주고
1: 네.
0: 또 그 과정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주는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뤘으니까요.
1: 네네.
0: 그리고 이제 SNS에서 이 공간이 많이 바이럴 됐기 때문에
1: 네.
0: 이제 그것 역시 충분히 그 목적을 이뤘다고 생각을 해서
1: 네.
0: 한 6개월 정도 하고 문을 닫은 것으로 보입니다.
1: 네네. 우리가 신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잠시 잊었는데 어쨌든 이 공간은 어떤 상업 마케팅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해당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는 말씀이세요.
0: 네.
1: 그리고 또 이 공간에 대한 기억이 사람들한테도 남고 또 우리 박성혜 선생님 같은 분에게는 연구의 주제로 또 남아서 계속 회자된다는 부분이
0: 네.
1: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왜 이 공간이 이제 사라져서 지금은 없지만 약간 그런 컨셉 또 어떤 그런 인테리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또 주목을 하고 연구를 한다면서요.
0: 아, 네. 사실 제가 이곳을 못 가봤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곳이 6개월 만에 닫았고 그 이후에야 이 공간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
1: 네.
0: 어떤 곳이지 궁금해서 자료를 찾다가 이곳이 건축학회에서 소개하는 논문이
1: 네.
0: 수록되기도 했고
1: 네네.
0: 또 이런 컨셉 자체가 매우 흔하지 않는 사례다 보니까
1: 네.
0: 월간 인테리어라는 잡지에도
1: 네,
0: 그
1: 네.
0: 공간이 너무 상세하게 찍혀서
1: 네.
0: 그 의도가 뭐였는지 어떻게 기획을 했는지 설계는 어떤지를 다 적어놓았더라고요.
1: 네, 네.
0: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고 논문 써야겠다
1: 네, 네.
0: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1: 네, 좋습니다. 이 아까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과 이 카페의 이제 주제와 기획 의도가 잘 맞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 조금 이 카페에서 벗어나서 보자면 옥녀나 단군 신화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또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이 옥녀의 신전과 비교해서는 어떠한 좀 특징이 있는지 조금 비교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네. 제가 웹툰을 가지고
1: 예.
0: 또 분석을 해본 사례가 있어서
1: 네네.
0: 그거와 함께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네.
0: 웹툰 같은 경우는 곰이 여자로 변했다.
1: 네.
0: 이게 너무 재미있는 모티프여서
1: 네.
0: 이걸 활용해서 웹툰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특정 경우에 갑자기 주인공이 곰으로 변한다.

0: 이 곰으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과거에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곰으로 변하게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쫓아갔는데 네. 사실 내가 웅녀였다. 뭐 이런 식의 웹툰이 있어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과거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1: 네.
0: 단군 신화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 이것을 읽는 웹툰의 독자들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어? 이 사람이 이래서 곰에서 사람이 된 거구나. 스스로 개연성을 찾게 네, 네.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에 새롭게 적용된 게 재밌고 이제 이런 식으로 즐기면서 보게 되는 거죠.
1: 네.
0: 이제 이런 웹툰이 있었는데 웅녀의 신전은 그것과 네. 다르게 이런 재미에 더해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공간에서 이 화장품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주고 싶은 이미지, 메시지가 확실했습니다. 이것을 바르면
1: 네.
0: 아름다운 여자가 된다.
1: 네,
0: 라는
1: 네.
0: 이 메시지를 같이 넣은 것이 이 공간만의 중요한 특징이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나 진심으로 동굴을 구현했다는 것이 사실 놀라운 일인 거죠.
1: 그러네요, 정말. 아까 웹툰 말씀 주셨는데 웹툰도 사실 뭐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르잖아요. 그런 점에서 막 현실과 과거와 막 미래를 넘나드는 그런 재밌는 스토리가 가능했을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이 옥녀의 신전은 한정된 공간에서 굉장히 한정된 주제를 가지고 이 소비자를 만나게 되는 공간인데 이 어쨌든 물리적으로 구현된 공간이기 때문에 갖는 이점, 또 더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있었을 것 같아요.
0: 네. 그 지점을 사람들이 매우 재미있어 했는데요.
1: 네.
0: 웹툰은 보고 상상을 하는데 그친다면
1: 네.
0: 물리적 공간은 직접 가서 분위기를 느끼고 뭐 냄새도 맡아보고 할 수 있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그 공간을 가서 정말 동굴 같은 곳에서 쑥 냄새를 맡으면서 쑥 화장품을 바르고 이제 이런 경험 자체가
1: 네네.
0: 사람들에게 매우 즐겁고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곳이 진짜 기획을 잘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메시지를 잘 전달했다라는
1: 네.
0: 것은
1: 네.
0: 사람들의 동선에 따라서
1: 예.
0: 사람들이 굴에 들어가서 음료를 시키고 홀에 들어가서 음료를 마시고 돌아오는
1: 네.
0: 이 동선에 따라서
1: 네.
0: 이곳에서 주고 싶은 메시지 쑥 음료를 마시거나 이 쑥 화장품을 바르면 아름다운 여자가 돼요 라는 이 경험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1: 네.
0: 거죠.
1: 네.
0: 들어갔다가 음료를 마시고 나오는 것뿐인데요.
1: 네. 네.
0: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공간이 주는 특별한 힘이라고 생각을
1: 네.
0: 합니다.
1: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동굴로 이렇게 몸을 숙여서 들어가고 거기서 막 쑥향과 그 전체적인 경관을 바라보고 이러는 게 마치 내가 오래전에 그 단군 신화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었을 것 같아서
0: 네.
1: 그 부분도 참 흥미롭습니다.
0: 네. 이게 도심에서 느끼는 테마파크 같은
1: 그러네요.
0: 거라고 해야 될까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파크를 가지 않아도 사실 21세기 인사동이라고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갑자기 동굴 문을 들어가면 태고의 자연, 신비한 자연, 심지어 자연일 뿐만 아니라 단군 신화의 단군을 낳은 웅녀를 만날 수 있는 것.
1: 그러니까요.
0: 존재가 변화하는 것.
1: 네.
0: 네. 테마파크와 같은 매우 재미있는 곳인 거죠.
1: 네네. 이런 카페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앞으로 단군 신화를 활용한 뭐 다른 또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도 개발될 수 있고 꼭 단군 신화가 아니어도 다양한 우리 전통 신화를 활용한 그런 문화 상품들도 좀 성공적으로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0: 네,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례들이 이미 고전을 활용해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나 혹은 뭐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뭐 디지털 스토리텔링에서 뭐 게임 같은 데서 활용되기도 하고
1: 네.
0: 생각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익히 아실 그 케이팝

0: 데몬 헌터스. 네, 사실
1: 네.
0: 그것도 그 안에 고전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0: 이제 이런
1: 맞습니다.
0: 사례들을 보면 우리의 전통 신화가 이제 좀 한류의 바람을 같이 타면서 좀
1: 네.
0: 널리 알려지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재미있는 변화도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특히 지금 같은 이 흐름을 본다면 한국의 신화가 정말 뭐 누구라도 찾고 싶은 그런 소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자부심과 기대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0: 네.
1: 오늘 단군 신화 개천절을 기념해서 한번 쭉 다루어 봤는데요. 조금 새로운 관점에서 단군 신화를 바라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은 구비문학 또 설화 전공이시니까 앞으로도 또 이런 연구할 계획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0: 아, 네. 사실 설화가 재미있는 이유는
1: 네.
0: 이야기에 뼈대가 살아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1: 네.
0: 뼈대만 남아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마음껏 가공을 할수 있습니다.
1: 네.
0: 이게 설화의 장점이기도 하고,
1: 네.
0: 또 설화는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뼈대만 잘 활용하면 나라를 초월해서 널리 확장될 수가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저는 구비 설화를 그원 텍스트도 충분히 분석하면서도 이렇게 현대적으로 어떻게 재해석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공부하면서 더 재미있고 폭넓은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1: 네, 앞으로 선생님의 역할이 아주 클것 같습니다. 우리 신화가 세계 속에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 선생님의 연구를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연구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박성혜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단군 신화를 이야기할 때면 항상 환인, 환웅, 단군, 이런 존재가 아무래도 중심에 놓이게 되잖아요. 오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주인공은 바로 옥녀였습니다. 하늘을 열고 나라를 세운 영웅담에 가려진 핵심 조력자, 음지에 있던 존재의 조명을 비춘다는 점에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천절을 기념해서 마련한 단군 신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연구회 현장에서는 10월을 빛내주는 또 하나의 큰 기념일, 한글날을 계기로 조선시대 한글 편지의 자료적 가치와 수록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우리의 신화 중에 또 널리 알려진 신화죠. 오구굿 바리데기 준비했는데요. 바리데기가 태어나서 버림받는 대목까지 이 여성 영웅의 신화 이야기를 따라가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이수자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고 활기찬 한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집은 내 마음 상태를 대변한다는 것. 에너지 넘치고 행복할 때의 나는 아늑하고 따뜻한 집에 살았고, 힘없고 우울할 때의 나는 외롭고 쓸쓸한 집에 살았다. 어느 순간 집이 엉망이 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면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것. 박혜리 작가의 23 지금부터 혼자 삽니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집은 그 사람의 마음이 가장 먼저 닿는 자리라서 집을 둘러보면 마음의 안부도 들여다보게 되죠. 나를 돌보는 첫걸음은 어쩌면 집안을 돌보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뜸했던 집안 좀 구석진 곳부터 찬찬히 살펴보고 먼지도 털어내야겠어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오수아의 대금 연주 오늘 하루도 힘내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4일 일요일 은영선에 함께 걷는 길입니다.

집안 구석구석 먼지 털어내고 나면 집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죠. 그렇게 또 마음이 가벼워지면 어디 또 가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특히 가을에는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은데 마음이 가벼울수록 새로운 풍경도 더 깊이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지역의 사람과 정보를 잇는 다리가 되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로컬 데이즈의 전소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귀 기울여주세요. 문자 좀 볼까요? 9월 13일 일요일에 그 이주민과 난민들의 언어 장벽을 낮춰주는 호모 인테르의 박재윤 공동대표 모셨었는데 그분 얘기 듣고 뒷자리 9808 또사님 문자 주셨어요. 일에는 크게 두 종류의 보상이 따릅니다. 통장에 쌓이는 숫자, 또 하나는 마음에 쌓이는 충족. 호모 인테르의 박재윤 대표님, 마음이 흐뭇함으로 꽉 차 있을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뒷자리 4510 쓰시는 분,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제 꿈, 오늘 호모 인테르의 박재윤 대표님 일과 아주 비슷합니다. 하셨고요. 닉네임 긴호흡 돌고래님, 뜻깊은 일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한국인 사이에서도 말이 안 통해서 너무 답답함을 느끼면서 그럴 때도 통역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상상했었는데 하십니다. 진짜 그렇죠. 우리 사이에도 통역이 필요할 때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 전해주세요.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302 또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을 여기저기 좀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또 나누어 주실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밤 9시 재방송 있습니다. 이현의 농 바람이 분다 듣겠습니다.

0: 함께 걷는 사람들. 서울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마음은 다들 가져보셨을 거예요. 특히 청년들의 경우 지역에서 살아보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또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몰라서 마음처럼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지역의 사람과 정보를 잇는 다리가 돼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로컬데이즈의 전소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안녕하세요. 로컬데이즈의 전소현입니다.
0: 어서 오세요. 우리 대표님은 소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로컬 생활자예요. 직접 인사하신다면 어떻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1: 네. 집이 없는 게 취미인 로컬 생활자 소피입니다.
0: 너무 이거 신선한데요. 집이 없는 게 취미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가서 살아보는.
1: 네, 맞아요.
0: 네, 우리가 오히려 집이 있어서 어디 못 떠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1: 맞죠.
0: 달팽이처럼 집을 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집이 없어서 그냥 어딜 가도 된다면 진짜 가보고 싶은 곳이 많은데 네. 소피님은 그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왜 소피인 거예요?
1: 아, 왜 소피냐면 네. 혹시 하울의 움직이는 성 영화 보셨어요?
0: 아, 알죠, 알죠.
1: 거기에 그 소피라는 이미지가 닮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의 모습으로 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다움을 잃지 않아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해서 소피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로컬데이즈가 어떤 곳인지 그거부터 좀 얘기를 해주세요.
1: 아, 로컬데이즈는 매일매일 언제라도 끝까지 로컬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처음에는 커뮤니티로 시작해서 지금은 콘텐츠를 창작하는 스튜디오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로컬을 지향하는 우리 대표님이 서울에서 나고 자라셨어요. 네. 그리고 서울에서 나고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자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그 어린 시절 전반 또는 학창 시절 전반을 이 서울에서 베이스 캠프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지역을 기반으로 생활을 또는 삶을 꾸려 가실 수 있는 거지? 이게 좀 굉장히 궁금해요.
1: 네, 제가 서울물 먹은 20년 동안 먹은 네. 서울 깍쟁인데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불평불만이 혼자 제 주변에 민원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너무 편의점이 어디에 있나요? 식당 가까운 카페 체인점이 어디에 있나요?
0: 이런 로컬에 가서.
1: 네, 네 이상한 네. 민원을 주변에 많이 넣었었는데 네. 거기서부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저도 스며들었습니다.
0: 네. 그리고 지금은 그게 더 좋다 하시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정확하게 더 네. 좋다.
0: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그러니까 로컬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까지 가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네.
1: 왜냐하면 서울 제가 나고 자랐다고 해서 서울이라는 곳이 정답이 아니고 이게 제 세상, 제 우주의 기준이었다는 걸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다는 거를 로컬에서 알게 됐어요. 그 그러니까요. 오만이었다는 거를.
0: 그러니까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서울

0: 그래서 나고 자란 분들도 그렇지만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마치 서울에 가야만 될것 같은 이런 마음 좀 있지 않아요?
1: 주변에는 제가 전주에서나 로컬에서 만난 친구들 대부분 많이 서울로 떠났어요.
0: 그쵸. 약간 안타깝잖아요. 충분히 좋은 삶을 혹은 더 좋은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데 마치 우리가 그런 착각이 있어요. 서울에 가야 될 것만 같은. 네.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우리 대표님이 로컬을 지향하게 된 어떤 계기가 뭔가요?
1: 제가 2020년도에 라이프 테스트 베드 인 전주라고, 그러니까 삶을 실험해보는, 삶을 테스트해보는 6개월짜리 체류 프로그램을 참여했었어요.
0: 전주에서 뭐 이렇게 모집을 한 건가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몇 명의 청년을 모집해가지고 제가 6개월 동안 살았었는데 그 6개월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0: 아니, 근데 우리 대표님 왜 거기 신청을 하셨어요?
1: 그때는 사실 전주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고
0: 네.
1: 그냥 제 삶을 바꾸고 싶었어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뭐 해먹고 살지도 모르겠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삶을 실험할 기회를 줄게. 근데 무료고 숙소도 주고 여기 너랑 같이 할 동료들도 있어. 오케이, 가보자 했던 거죠.
0: 아, 그때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었나요?
1: 거의 아마 한 22에서 3이었을 거예요.
0: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신 거군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1: 네, 방황을 했었죠.
0: 그리고 뭔가 실험을 해보고 싶다. 왜냐면 요것까지 된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1: 맞아요. 뭔가
0: 네.
1: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뭐
0: 네.
1: 어떤 걸로 먹고 살지, 또 나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전에 이것저것 맞고 틀린지 실험이라는 거, 실험은 틀려도 되는 거잖아요.
0: 괜찮죠.
1: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어떤 소속 집단에 들어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제가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물론 우리도 젊지만, 물론 우리도 젊지만, 지금 더 젊은 분들이 이렇게 좀 실험을 하고, 실패할 기회를 얻고, 틀린 것에서 뭘 배우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재빨리 정답을 얻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 보시기에도 좀 그렇지 않으세요?
1: 근데 그거를 그 22살, 3살 무렵에 그걸 신청한 것도 어쩌면 빨리 정답을 마련하고 싶어서 아, 이 6개월 안에 약간 로또처럼 아, 내 인생이 변할지도 몰라! 이러면서 갔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답을 찾지 못한 제가 그 6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아, 나뭐 해먹고 살지를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서울로 가기도 했었습니다.
0: 그래도 실험을 했다는 건 대단히 큰 수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1: 맞아요. 그 실험이라는 습관이
0: 네.
1: 제 몸에 이제 제 피부에 남아서 아, 내가 그때 다시 아, 지금은 몰라도 몰라서 서울로 돌아가지만 아, 이렇게 해보면 되는구나. 아, 앞으로 이렇게 실험해볼 수 있구나가
0: 네.
1: 습이 되어서 계속 실험이 쌓이니까 지금의 로컬 생활자 소피가 나온 거죠.
0: 네, 왜냐면 실험하고 아님 말고여도 실험 속에서는 꼭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정답 아닌 길은 가기를 망설이고 두려워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체험을 얻나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이 이름은 그러면은 이제 언제 만드셨어요? 뭐 하울의 그 애니메이션 좀 예전에 보셨을 거 아니에요?
1: 아, 이제 2022년도에
0: 네.
1: 그때도 아, 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내 방식인가 보다. 그러니까 방황이 아니라 내 방식인가 보다. 그럼 이름을 지어줘야겠다. 이 삶의 이름을 로컬 생활자의 삶이라고 정하고 아, 뭔가 닉네임이 필요해. 캐릭터가 있었으면 좋겠어. 했을 때 소피를 만난 거예요.
0: 그러셨군요. 이거 굉장히 좋네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을 딱 방식이다라고 규정하지 못하고 계속 난왜 이러지? 난왜 이러지? 그러면 방황이 되는 건데 이게 내 삶의 방식이야라고 하면 즐길 수가 있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네.
1: 그거예요.
0: 오. 그리고 지역 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지만 그래도 바로 정착을 하신 건 아니었어요. 아니, 정착이란 말이 우리 소피님께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너무
0: 네.
1: 저를 잘 이해해 주시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0: 네.
1: 처음부터 근데 사실 처음에 전주에 갈 때만 해도

0: 빨리 내 직업 찾고 빨리 내 지역 찾아서 여기서 딱 뿌리 내려서 뭔가 하려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한번 다시 서울로 전주에서 서울로 돌아오고 나서 아, 사람은 이렇게 계속 실험해 나가는 거구나. 여기저기 살아보면서 나라는 사람은 계속 변화하고 그때에 맞게 수능에 나가면 되는 거지. 뭐또 직업 뭐 하나 나는 작가 나는 전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구나 해서
1: 그렇죠.
0: 계속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의 정답에 하나의 틀에 갇히지 않게 더 다양한 경험을 해야겠다. 그래서 부여군, 거긴 충남이거든요. 부여군, 또 거제는 경상도. 이렇게 좀 다양한 지역을 가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1: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셨어요? 아니, 사실은요, 대한민국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나라예요. 뭐 서울도 있고 어디도 있고 어디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나 태어난 곳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도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아직 대한민국에 못 가본 곳이 굉장히 많고, 구석구석은 아니더라도 왜 큼직큼직한 곳엔 가볼 수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근데 그러면서 또 많은 그 사람들이 또 외국에 가려고, 아직
0: 맞아요.
1: 우리나라도 다 밟지 못한 다음에 또막 외국에 가고 막 그러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어릴 때부터 굉장히 똑똑한 생각을 하셨네요.
0: 아, 근데 저도 똑똑한 사람들을 보고 따라한 거예요. 왜냐면
1: 네네.
0: 2019년도에 저도 제주도랑 해외살이도 했었어요.
1: 네네.
0: 헝가리랑 체코에서도 살았었는데 그때 디지털 노마드라는 개념을 알게 됐고 다양한 지역에서 살아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나는 호주에 잠깐 있었다가 캐나다도 갔었는데 방금 일본에 갔다 왔고 이런 식으로 경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지금까지 서울에 20년 동안 박혀 있었지? 라는 생각에 머리가 띵 울리면서 그때 한번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2년도에 아,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했을 때 아, 이건 방황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여기저기서 살아봐도 문제 없다.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인식하게 된것 같아요.
1: 이런 거 있거든요. 서울에만 살면 서울이 전부 같아서 서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때 뭐 해야 되고 거기 가야 되고 이러면은 마치 그걸 안 하면 안될것 같은데, 조금만 눈을 넓히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고 기준이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근데 이제 그걸 벗어날 수 없는, 한 지역에 살다 보면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그런 고정관념이
1: 네.
0: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1: 네.
0: 꼭 근데 저도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꼭 서울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어디든 한 곳에 오래 살면 그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한 곳에서 20년을 살았다 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나만의 고정관념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돼서 이걸 깨야겠다. 앞으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야겠다 하다 보니까 이 방식을 취하게 된것 같아요.
1: 아니, 그래서 그 여러 지역을 다니고 막 경험도 굉장히 많아지셨는데, 보니까 그냥 거기 가서 좀 지낸다가 아니라 뭐 어떤 지역의 운영자 뭐 이런 거막 찾아다니셨더라고요.
0: 맞아요. 제가 약간 뭐 이렇게 도굴하듯이 캐내고 찾아가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21년도에
1: 네.
0: 청년마을을 한번 경험했었어요. 근데 청년마을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생소한 낯선 지역에 또 새로운 청년들을 유입시키고 와서 거주하면서 프로그램을 해보는 일인데요. 근데 그런 지역과 청년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면서 아, 이건 지역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청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과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이거를 좀 솔직하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후기들 말고
1: 네.
0: 진짜 내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진짜 막 블로그 뒤져가면서 댓글 달고 혹시 인터뷰 가능하냐?
1: 네.
0: 뭐 인스타로도 DM 보내고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1: 아니, 누가 시킨 게
0: 네.
1: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발로 뛰셨더라고요.
0: 왜냐하면 저도 새로운 청년에 유입됐었던 청년이고 어떤 부푼 꿈을 갖고 지역에 와서 뭐라도 해봐야

0: 해야지 하고 왔다가 뭔가 낙하해보는 아 나는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또 이런 건 할 수 없네 경험을 해보면서 아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 오려면 우리가 어떤 청년마을을 준비해야 될까? 꼭 청년마을이 아니어도 지역과 나 같은 청년을 연결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를 좀 알고 싶어서 내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1: 아니 그럼 그때 뭔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그걸 하다 보니까 사업 계획이 생기셨어요?
0: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네. 항상 그냥 저도 이거 피부로 느껴온 건데 모든 이야기는 쓸모가 있다.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사업이 되든 뭐가 되든 이 씨앗은 지금밖에 캐낼 수가 없고 지금 사람들이 경험한 직후 지금이 골든 타임이고 네. 그리고 나는 지금 막 지역에 온 청년이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 그냥 그런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씨앗은 일단 얻어놔야 돼요. 근데 이 씨앗이 뭐가 될지는 사실 모르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심고 가꾸고 그러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 씨앗은 일단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걸 감으로 아셨나요?
0: 저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을 때마다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의 고민과 시행착오로 남겨놓은 책, 인터뷰 이런 것들을 보고 네. 많이 배웠어요. 그 똑똑한 네.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걸 보고서 아 내가 뭐라도 남길 수 있다면 이 레퍼런스들, 이 인터뷰를 꼭 남겨야겠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2024년에 이제 로컬데이즈라는 회사를 만드셨습니다. 저 회사를 시작한다는 게 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로컬데이자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로컬 방식으로 살아가겠다. 이거하고 또 다른 일이에요.
0: 네, 맞아요. 이게 생활을 하는 것과 수익을 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1: 운영을 또 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네. 어떻게 이걸 하겠다고 또 마음을 먹으셨어요?
0: 일단은 이게 그냥 말이 회사지 1인 기업이긴 하지만 네네.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있다기보다 그냥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내가 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항상 뭔가를 저는 결정할 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방법은 그 다음에 어떻게든 찾아보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1: 저는 제가 한 50 넘어서 깨달은 일을 어떻게 이렇게 일찍 깨달았나 계속 하고 싶은 말이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졌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음악을 한 곡 듣고 제 그러한 급한 마음을 좀 가라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아라연의 우리들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0: 아라연의 우리들의 이야기 들으셨고요. 로컬데이즈의 전소연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이 하나 더 있으시더라고요. 로컬 아카이빙 미디어 로그인 로컬의 메인 에디터신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1: 아, 이제 정확히는 개건 에디터인데 이제 이거는 전주를 베이스로 콘텐츠를 발행하는 미디어이고요. 주로 인스타그램을 베이스로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최근에는 로컬 문화예술 잡지를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잡지도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비욘드 엘이라는 이름이고 볼륨 1의 이름은 분덕하머인데요. 이 잡지는 8가지 진이 들어가요. 그래서 8가지 지역의 8명의 작가가 만든 8가지 종류의 진이 하나의 패키징으로 담긴 잡지입니다.
0: 아, 그럼 이거 앞으로 계속 발행하시는 거예요?
1: 비정기 간행물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제 앞으로의 계획은 이번에 해보고 나서 느낀 건 이거는 계속 해야겠다. 그러니까 쓸모를 넘어서 이것을 지속해야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0: 네,
1: 계속 하려고 합니다.
0: 손이 많이 가는 일 같은데.
1: 네,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에 더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0: 네. 그 복당 멘션 얘기 좀 더 해주세요.
1: 네. 복당 멘션은 네. 제가 이제 로컬 생활 에세이집인데요.
0: 네.
1: 또 이것도 14명의 작가를 모았고
0: 네.
1: 1년 동안 지역에서 살아간 에세이를 같이 썼어요. 그래서 그 에세이를 묶어가지고 이것도 다양한 지역의 이야기가 담겼고 뭐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난 사람,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인 14명의 작가들이 자기 생활 이야기를 쓴 에세이 집입니다.
0: 오, 이거 같이 써보니까 어떠셨어요?
1: 이제 이 잡지나 복당맨션과 같이 여러 사람과 함께 출판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 제 인생의 목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건데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으로 지역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 우물에 살고 있었고 작은 좁은 시야로 보고 있었는지를 문장으로 알게 돼요. 근데 뭐가 됐든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서 나온, 지역에서 나온 문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거를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제가 가장 먼저 그 원고를 본단 말이죠.
0: 네, 네.
1: 그 기쁨이 말도 못하게 기뻤어요. 그래서 저는 완성하는 것보다 그 원고를 처음 받았을 때의 기쁨.
0: 네.
1: 그것 때문에 저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0: 제1독자가 되는
1: 맞습니다.
0: 기쁨. 네. 책을 내시면서 뭐 달라지신 게 있어요? 이게 또 인터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얘기를 듣는 거, 또 책을 내는 거 이게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1: 일단은 인터뷰는 조금 더 정보성에 가깝다면 이 에세이나 잡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활자의 측면에 좀 더 가깝다 보니까 좀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의 언어다 보니까.

0: 그래서 저는 주로 북토크를 자주 했었는데, 이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 또이 문장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우리에게 이 책을 매개로 이웃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커뮤니티가 되어가는 과정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1: 마치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니 서울에 집 있고 가족이 있는데 왜 혼자 로컬에 가 있니?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옆에서 뵙는 대표님은 오히려 로컬에 가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0: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1: 네, 게다가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데 사람과 사람을 잇는 작업 중에 동네 달력, 서사수, 이방인의 글방 이런 게 있더라고요.
0: 아, 그렇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역마다 해봤었는데
1: 네.
0: 인천에서는 창작자분들이랑 같이 달력도 만들고
1: 네.
0: 또 온라인으로 로컬 서사수라고 해서 컨퍼런스도 기획해봤었고 네, 제가 머무는 지역에서마다 그 지역에서만 할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시도했었던 것 같아요.
1: 여러 가지 지역을 다니셨으면 지역의 맛집도 잘 아시겠네요.
0: 아, 저는 사실 맛집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1: 네.
0: 이런 프로젝트로
1: 네.
0: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진짜, 저는 진짜 이 지역에 모르는데 어딜 가야 되죠? 나만 믿으세요. 하고
1: 네.
0: 항상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1: 네.
0: 항상 미팅 장소를 정할 때마다 이 근처에는 뭐가 있고, 이 근처에는 어디 가세요. 그래서, 아,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된게 맛집을 추천해줄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너무 편했습니다.
1: 그리고 음식과 그 장소의 역사 같은 것들이 많이 얽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곳에서 왜 이런 음식이 대표 음식이 됐나, 이런 것들. 그런 것도 그냥 서울에 갇혀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런 뭐 전주 같은 경우에는 메밀 소바가 워낙 많고
1: 네.
0: 콩국수 이런 사람들 전주 사람들 배에는 뭐다 소바와 콩국수가 있다 이런 그거나 뭐 물갈비 네 우원집이나 태평집 다들 아실 거고 그런 유래를 음식의 유래를 현지인들의 입에서 설명을 들을 때 가장 재밌죠.
1: 네. 로그인 로컬 매거진 책 커뮤니티까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걸다 하시나 할 수도 있는데 대표님이 이런 일들을 다 이렇게 아울러서 할수 있는 뭐 어떤 비결이 있는 건가요?
0: 뭔가 다양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게 다 결은 같고
1: 네,
0: 지향점은
1: 그렇습니다.
0: 같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어떤 일을 하려거든 자기 기준이 명확하고 중심이 잡혀 있으면은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체력이나 삶의 균형, 제 삶을 많이 내려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모든 걸 완벽하게 챙길 순 없지만 그래도 기준과 중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올댓 국악 앙상블 이음의 전라도 산타령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전라도 산타령 올댓 국악 앙상블 이음의 연주와 노래 함께 들어봤습니다. 일요일 코너 함께 걷는 사람들, 오늘은 지역의 사람과 정보를 잇는 다리가 돼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로컬데이즈의 전소연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사실 그 로컬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로컬이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점점 더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나, 이렇게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대표님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이 우리 사회에 좀 어떤 역할이 되기를 바라세요?
1: 저는 활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뾰족한 대안을 개인이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네. 생각하고요. 근데 항상 뉴스 기사에서는 뭐 인구 소멸 위기, 지방 소멸 위기, 뭔가 여러 가지 문제적인 상황이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역은 계속 감소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활력을 일으키고, 아, 그래도 우리 할 수 있어, 이렇게 포지티브 네. 어떻게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의 어떤 으쌰으쌰를 좀 불어넣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그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우리 대표님이 스스로 또 하나의 프레임이 되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갇히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어떤 의미였는지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1: 아, 이제 보통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로컬에 대해서, 아, 로컬은 볼 거 없지 않아? 뭐 로컬은 이래? 아, 거기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잠깐 갔다 온 걸로, 잠깐 살아본 걸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또 단적인 이미지만으로 지역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노출하고 있는 제 삶을 통해서 로컬은 이런 곳이다 하고 판단하기보다 그저 궁금해했으면 좋겠어요. 뭘까? 하고 저긴 뭘까?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건 하나의 정답, 하나의

0: 일관된 이미지 이런 게 아니니까 질문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1: 사실 그 몰라서 못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뭘 봐야 될지 몰라서 못 보는 것 같아요.
0: 맞아.
1: 사실은 우리가 조금 머물면서 살펴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휙 와가지고 휙 이렇게 즐기거나 그 짧은 시간에 알아내려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서울처럼 막 관광을 위해서 뭔가를 이거 보고 가세요. 이렇게 만들어놨다면 30분 내에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삶을 봐야 되는 거는 시간을 좀 들여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노력해서 애써서 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 잘 보기가 어렵다라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여유가 없고 관성대로 따라가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저는 에디터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거 꼭 봐야 돼요. 이거 정말 가치 있어요. 이거는 사라지면 안 되고 잊혀지면 안 돼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돼요. 라고 말해주는 그런 에디터가 되고 싶어요.
1: 네, 게다가 이렇게 콘텐츠로 보여주지 않으면 정말 지나가면서 살짝 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콘텐츠나 커뮤니티 활동이, 근데 이렇게 성과를 수치로 나타내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되게 수치로 빨리 그 성과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 뭐, 지금 당장 몇만 뷰라든가 또는 뭐 이런 수치 말고 대표님 자신의 어떤 일의 가치를 스스로 만족하거나, 이번에는 이런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
0: 아, 저는 저 같은 사람 또는 제가 지향하는 삶을 살아보려는 사람이 얼마나 생겨나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가끔 인스타그램 DM으로 소피님 잘 보고 있어요. 저도 요즘 로컬 기록하고 있고, 저도 자극을 받아서 동기부여를 받아서 뭐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있어요 하고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제가 먼저 연락하면 이거 소피님 보고 영감을 받았어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저는 이게 가장 큰 성과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남기고 싶은 성과라고 생각해요.
1: 네, 그래요. 우리가 개인이니까 막뭐 갑자기 도시를 하나 건설할 순 없지만, 네, 누군가의 마음에 그런 불씨를 주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건설해 나가는 힘이 됐다면 사실은 엄청난 성과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만들고 싶으세요?
0: 아,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플랫폼인데요.
1: 네.
0: 일단은 제가 새로 유입된 청년으로서 느끼는 건 지역의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 않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지역에 누가 있고 누구랑 연결돼서 뭘 해먹고 살수 있는지 이런 게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일본에선 너무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
1: 네.
0: 홈페이지들이 그 지방마다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일본에 가서 살아보면서 배우려고 합니다.
1: 언제 일본으로 가시는 거예요?
0: 네, 여차하면 갈 건데 올해 11월이나 내년 9월에 가려고 합니다.
1: 얼마나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0: 일단 기본 한달 살이는 할 거고요.
1: 네.
0: 그러니까 잠깐 갔다 오진 않을 거고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가서 또 인터뷰 하셔야 되는
0: 네.
1: 거잖아요.
0: 일단은 당연히 인터뷰 할
1: 네.
0: 거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현지인들 조사도 할 거고, 간이 뭔가 테스트, 그런 제가 홈페이지 만들어도 볼 거고, 뭔가 워크샵이든 이런 출판물이든 그 다음에 확장성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1: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소피님처럼 살고 싶다, 그 방식으로 살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마구 생겨날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좀뭐 어떻게 처음 시작을, 왜냐면 다 시작이 어렵잖아요. 뭐 어떻게 해봐 이런 조언을 해주신다면.
0: 아, 저도 처음에 많이 두려웠어요.
1: 두렵죠.
0: 두렵고, 너무 전 두려우면 꿈을 꿀때 맨날 떨어지는 꿈을 꾸거든요.
1: 네.
0: 막 떨어지거나 막 차가 달려오거나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집 밖에도 잘못 나가고, 내가 진짜 이거를 해도 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생각을 했던 게,

0: 게이 고민을 할 시간에 빨리 더 빨리 나가자. 왜냐면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내가 쓸수 있는 문장을 앞으로 더 많이 쓰려면 지금 이불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1: 저 진짜 감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전에서 배운 단어들은 사실 내 단어가 아니고요. 뭐라 마이키피디아라 그래야 되나? 내가 경험을 해서 해보지 않은 단어는 내가 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는 알지만, 네.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시간에 빨리 밖으로 나가서 뭐래도 하자라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0: 맞아요.
1: 서울에서 나고 자란 우리 대표님이 지금 같은 삶을 사시면서 내가 크게 달라졌구나라고 느끼는 게 있다면 뭘까요?
0: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는 건 일단 제 안에 오랫동안 서울 깍쟁이 친구가 남아 있었는데요. 지금도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긴
1: 네.
0: 한데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와, 여기 서울스럽다. 와, 여기 서울스럽게 행사 준비 잘했네. 근데 그게 되게 비교적인 말인지 몰랐어요. 그 되게 차별적인 말인지 몰랐었고, 그걸 인식했다라는 게첫 번째인 것 같고, 여기는 왜 이게 없어? 왜 여기 이게 부족해? 이런 생각들조차도 차별적인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누가 살고 있지?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지? 그것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 사실 옛날에 좀 귀찮았거든요. 그런 걸 하기가. 사실 저는 빨리 돈 벌고 싶어가지고 예쁜 풍경 사진 남기고 여행 크리에이터도 되어보고 싶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살면 오래 지속할 수 없고 오래 행복할 수 없다는 걸
1: 맞아요.
0: 알아요. 지역도 저도.
1: 네.
0: 그래서 지금은 저만의 주파수를 맞춰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마무리로 지역에서 사는 것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0: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생각한 것보다 아닐 수도 있고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1: 맞아요. 그냥 생각만 하면 두려움이 커지니까.
0: 정답입니다.
1: 네. 자,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로컬데이즈의 전소현 소피 대표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송소희의 목소리 Not a Dream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우리 전소연 대표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전소연 대표님이 전주에 머물고 계시니까 국악과 굉장히 친밀하셔서 음악이 나올 때마다 손짓으로 고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신청곡을 남겨주셔서 들려드렸습니다. 낯선 곳에 처음 온 사람도 헤매지 않게 또 길을 미리 밝혀두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생각만 해도 참 다정한데 바로 전소현 대표님이 그런 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이웃이 점점 사라져가는 요즘 그렇게 다리가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역이 덜 낯선 곳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다정한 다리들이 우리 사회에 좀 더 곳곳에 많아지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예전에 흔히 삐삐라고 부르던 무선 호출기를 쓰던 시절, 숫자로만 구성된 암호들이 참 많이 쓰였었죠. 예를 들어 8282는 빨리빨리, 7942는 친구 사이. 이 정도는 아주 기본이었고요. 연인들 사이에선 사랑해란 말 대신 그 세 글자의 획수를 숫자로 적은

0: 486이 사랑의 암호였죠. 1010235는 열렬히 사모합니다. 07590 이건 07로 가자라는 뜻이었다는데요. 앞에 075까지는 발음이 중요하고 뒤에 90은 영어로 고우라고 적은 것과 모양이 비슷하니 두 가지 다른 차원의 발상을 결합시킨 고급 버전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줄임말보다 더 고난이도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 작은 흑백 액정 안에 숫자만 갖고 전할 수 있는 말들이 그렇게 많았었다니. 원래 제한된 조건에서 더 큰 낭만이 피어나는 걸까요? 오늘 날짜도 그 시절 삐삐에 찍혔다면 괜히 설레었을 숫자 조합인데요. 어떤 천사가 우리를 호출하려고 달력에 이 숫자를 찍어뒀을까요? 1, 0, 0, 4 10월 4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김수연의 소리 심청가 중 추월만정으로 출발합니다.
1: 이랴는 옥난간에 높이 앉아 추월

나서 보니 계란 간 구워

그때 황제 내궁에 들어와 황후를 살피시니 수심이 뛰었거늘 황제 물으시되 무슨 근심이 있나이까? 심황후 여짜오되 솔토지민이 박비왕토라. 이 세상에 불쌍한 게 맹인이라 천지일호를 못 보오니 적포지한을 풀어주심이 신첩의 원이로소이다. 황제 칭찬하시고 맹인잔치를 여시는디 각도 각읍으로 행관하되 대소인 민간으로 맹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되 만일 빠진 맹인이 있으면 그 고을 수령은 봉고 파직을 허리라 하고 각처로 전하였구나.

알지? 우롱촌 승상 부인이 심소절을 보내시고 강두에 망사대를 지어놓고 춘추로 제양을지 토하동 사람들도 심소주 효행에 감동되어 망사대 곁에 타루비를 세웠는디 비문에 허여스되

신봉사도 딸 생각이 나거든요. 집행막 때 흩어.

사마음이 살언허여 따르피를 찾으가서

0: 김수현의 소리 심청가 중 추월만정 함께 들으면서 10월 4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의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바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오늘도 푸짐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선물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사연 보내주세요. 잠시 지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들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우리 3321님, 용호님 목소리 들으니 평안해지네요.

풍류랑 딱 어울리는 듯 오늘도 좋은 풍류 잘 챙겨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3321님. 그리고 제리맘님 신청곡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 사연 주셔서. 아 그리고 재방송 때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많네요. 9866님 풍류가 참 좋은 밤입니다. 편안하게 잘 듣고 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9866님 오후 정규 방송 때와 다른 늦은 저녁 방송은 어떤 느낌일까요? 진행자로서 궁금해지네요. 사연 보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풍류 잘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려요. 요때 또 잠시 쉬어갈 음악 필요합니다. 묵직한 저음의 아쟁산조예입니다. 아쟁은 차련 악기인 해금과 아쟁 중 저음부의 음악을 담당하는 악기인데요. 서양 음악으로 따지면 해금은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아쟁은 첼로나 더블 베이스와 같은 저음 음색을 나타내는 악기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풍성한 성음을 내는 악기란 얘기죠. 오늘은 그러한 저음의 전통 기악 독주곡인 아쟁산조를 들려드릴 건데요. 우리 전통음악의 풍부한 저음의 세계, 오늘 이 시간 한번 만끽해보시면 어떨까요? 신현식의 연주, 윤윤성류 아쟁산조입니다.

한 잔 부어라, 두 잔 부어라, 가득 수북 철철 부어라. 이런 노랫말로 시작되는 휘몰이 잡가가 있습니다. 노랫말 첫머리를 따서 노래 제목도 한 잔 부어라 라고 불리는데요. 무엇을 한 잔 부으라는 건지 목적어가 생략돼 있어도 다들 짐작하시겠죠? 네, 바로 술인데요. 이어지는 노랫말엔 술 좋아하기로 유명했던 옛 시인들 유영과 이태백이 내려와 술을 마시는 흥치가 그려져 있고요. 후반부는 남은 달과 술과 정든임을 갖추어 오랫도록 취해보자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휘몰이 잡가 중에서도 사설 시조에서 영향을 받은 노래들은 사설이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는 것과 달리 한 잔 부어라는 앞서 설명한 전 후반부의 두 단락으로 구성되고요. 노래의 길이도 휘몰이 잡가 중 가장 짧습니다. 부직군 작다구니 생찌그랭이 다 따버리고, 즉 거추장스러운 것 다 버리고 완월장취, 즉 달을 감상하며 오래 취하자는 말로 군더더기 없이 맺어지는데요. 그럼 휘몰이 잡가 한 잔 부어라를 노경미의 소리로 감상하겠습니다.

휘몰이 잡가 한 잔 부어라. 오늘 노랫말 봄풀이에서 함께 풀어보고 노경미의 소리로 들으셨고요. 더불어 황규남의 소리로 가사 권주가까지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맞추기 이벤트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모두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럼 먼저 1부 마지막 곡으로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 헌선도 반주 음악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흉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김영재 소리, 검은고병창, 적벽가중 세타령이었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릴게요. 잠시 지지난주 보내주신 참여 사연 소개해 드리고 갈게요. 제리맘님, 정답! 창부타령! 예전 명절날 TV에서 많이 듣던 민요. 다가오는 추석 명절 더욱 풍성하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제리맘님. 추석 잘 보내셨죠?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2775님. 용호님. 미녀 들려주시니 주말이 훨씬 즐겁고 신이 나요. 얼씨구 좋다. 좋아요. 정답은 창부타령입니다. 딩동댕. 정답이었어요. 우리 2775님. 고맙습니다. 우리 2775님 사연에 제가 더 신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802님. 정답. 창부타령. 그리고 8517님도 보내주셨네요. 창부타령. 모두 정답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9866님 재방송 때 보내주셨어요. 창부타령도 좋고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또 5205님 함께 재방송 때 보내주셨네요. 창부타령 딩동댕 모두 정답이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함께해 주신 모든 애청자님 감사 인사드리고요. 좋은 풍류 흥겨운 음악 잘 선별해서 들려드릴게요. 채널 고정 감사합니다. 지난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에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풍요 사전으로 이어갈게요. 묵개월 지연아의 소리, 대감놀이입니다. 대감놀이는 굿 중에서 유일하게 구경꾼과 무녀가 함께 어우러져 음식도 나누어 먹고 춤과 소리를 함께하면서 삶의 애군을 떨치고 저마다의 소원을 비는 제수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담아 대감놀이 함께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 풍요 사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시리.
1: 네.
0: 허씨 가중에 이 정상이 무슨 정상이냐?
1: 네.
0: 곧 많은 정상이고 한 많은 정상이 아니시리. 불사님 수위에서 머리 위에 손으로는 꼭 기다리고 바라던 정상이 아니시랴.
1: 네.
0: 세상이 이것이다 무엇이냐. 하지만 우리 불사님 수위에서 소선 정상을 다 한 가지 받으러서

0: 나는 레대감 30만원 레대감 아니시디. 네. 이고랑산 도당대감 어살령 부근대감 아니시디. 네. 대감이 수이었어. 욕심만고 30만원서 왼수로 덕반에 차수로 구안에 받으시던 대감이고. 네. 앞다리 성각에 뒷다리 후각에 양기모류 그란 뒤에 받으시던 대감이시다. 네. 하지만 우리 대감이 소수어시고 약수어신다. 네, 허시의 기주야. 네. 이정성이 세상에 무슨 정성인 줄 아느냐. 네. 예. 하지만 우리 대감이 욕심 많았어. 술로다가 목욕을 하고 고기류다 양추질었던데 대감인데. 네. 이것이 다 무엇이냐. 요지의 일월이여 순지의 죽지사라구나.
1: 안 본 것뿐이야.
0: 예. 하지만 우리 대감이 소위에서 묵시의 기주야 이런 정성이 무슨 정성인 줄 아느냐. 하지만도 이진에서 등다 붕다궁 니나나 끼니까 거니 못하니
1: 대감 논이 옵니다.
0: 대감 얘가 승진 반찬 대감인 줄 알지만 우리 대감은 대주의 칙성 대감, 개주의 몬득 대감 아니시리. 큰 대감, 작은 대감, 그렇지만 우리 대감이 뭐.

연꽃이요. 맘 먹고 뜻 먹은 대로 소원 일러 구하지 마. 잘하네.

0: 소단 때가 머살령 부근 때가 많으시지요. 대하방님 소위에서 욕심 많고 탐심 많아서 왼수로 덮어내 차수로 그 한해 받으시던 데다 감시고.
1: 네,
0: 하지만 우리 대감이 왼대기 잡아 큰 칼 보자 받으시던 내대감이신데
1: 네.
0: 세상에 이것이 다 무엇이냐 요지에 일월이여 순지에 죽지사라구네
1: 안간걸뿌려
0: 예. 하지만 우리 대감이 욕심 많고 탐심 많아서 왼수로 덕반에 차서를 그 안에 받으시던 내대감이

0: 지면 소양푼에 제육지면 부두둑이 참기쯤에 받으시던데 대감인데
1: 예.
0: 세상에 이것이 다 무엇이냐. 우리 대감이 욕심 많고 탐심 많아서 술로다가 목욕을 하고 고기로 다 양추질었던데 대감인데
1: 예.
0: 이것이 다 무엇이냐. 어하 해심한다
1: 아이고
0: 허시의 기주야
1: 예.
0: 세상에 아우르 굽어보니 아무것도 없구냐.
1: 아유.
0: 하지만 우리 대감이 대주의 직선 대감, 개주의 몸주 대감 안심.
1: 예.
0: 큰 대감, 작은 대감. 그렇지만 우리

0: 청아, 내 딸 청이 어디 갔느냐?
1: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0: 어이, 그래. 집에 있었구나.
1: 왜요, 아버지?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0: 아이, 그게 말이다. 아이, 아니다. 애비가 돼갖고.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참 사실은 아 계면조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건데 아 풍요사전에 나와 있을 테니까 계면 적지 않게 그냥 펼쳐봐야 되겠구만. 네, 오늘도 풍요사전 우리 심청이 신본사 잘 펼쳐주셨습니다. 2주 전 이 시간에 가곡에 쓰이는 우조와 계면조 중에 먼저 우조에 관해 알아봤었는데요. 가곡이나 풍류음악에서 현재 우조로 칭해지는 악조는 사실상 우조 평조가 줄어든 말로 여기서 우조는 기본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말이고 평조가 선법을 나타내는 말이라 했었죠. 그러니 사실상 가곡에 사용되는 두 가지 선법은 평조와 계면조인 건데요. 원래 평조는 서양식 개 이름으로 솔라도레미, 계면조는 라도레미솔의 구조로 되어 있는 음계였지만 변형된 형태로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전공자가 아닌 이상 두 선법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전반적인 느낌을 단순화해 말씀드리면 평조는 화평한 느낌, 계면조는 그보다 서정적인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김정승 외 여러분의 연주로 천년만세 함께 들었습니다. 천년만세는 곡 중에 계면가락 도드리, 양청 도드리, 우조가락 도드리가 순차적으로 연주되는 모음곡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계면가락 도드리는 계면조가 서정적인 느낌으로 있었고요. 뒤에 나오는 양청과 우조가락 도드리는 우조평조, 즉 화평한 느낌의 평조 선법이 들어있는 전통음악이었습니다. 10월 4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강준섭 외 여러분의 소리, 육자배기, 흥타령,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1: 하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머리 깎고 절로 가서 꼭 딱 최고

남북 논주를

0: 상도 안동 땅에 집이 전에 난 손실하고
1: 공동산에 던져
0: 던질만 온 서울이 점점 자랑하고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서정주 시인의 푸르른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 그리운 사람이 멀리 있다 해도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마음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셈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시조시에도 그런 마음을 노래하는 곡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라도 지척이요. 마음이 천리면 지척이라도 천리로다. 우리는 각제 천리오나 지척인가 하노라. 평시조 마음이 지척이면 듣겠습니다. 김영기의 노래입니다.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라도 지척이요. 마음이 천리면 지척이라도 천리로다. 우리는 각제 천리오나 지척인가 하노라.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의 시조시였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마음이 지척이라면 실제 거리는 중요치 않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서정주 시인의 푸르른 날을 읽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심을 잃어가는 우리에게 이런 시 한 수는 우리 마음 한켠을 움직이게 해서 이 가을의 마음을 좀 더 풍성하게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시 한 수 가져왔습니다.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건 그렇지 않은 마음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모든 것이 내 곁에 다 존재하고 있어서 그리워할 것도 아쉬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건조함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결핍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서정주 시인처럼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오늘 같은 휴일과도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로도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는 순서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은 장인식가락 검은고 줄풍류 전곡 감상 준비해 놓았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박희정이 연주하는 장인식가락 검고 줄풍류 한바탕을 듣는 순서로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검고 줄풍류는 검은고가 중심이 되는 영산회상을 말합니다. 오늘은 박희정의 검은고 연주로 이 전곡을 듣는 순서 준비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줄풍류 음악은 지난날 이왕직 아악부의 첫 검은고 주자로 활동하셨던 장인식이란 분이 연주했던 음악입니다. 이분은 송사 이수경의 제자인데요. 스승의 탄법을 제대로 계승한 분입니다. 장인식의 검은고가 오늘날 송사 탄법이라 부르는 특별한 탄법으로 연주하는데요. 요즘 연주하는 영산회상과 비교해 볼 때 특별한 탄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점과 자출성 특별히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대점을 연속적으로 구사하는 지점들이 나옵니다. 이 연속적인 대점은 곡의 긴장감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또 자출성도 연속적으로 내는 부분이 많아서 이 섬세하면서도 역동적인 음향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산회상이 오늘날에는 모두 통일된 가락을 연주하고 있지만 원래는 연주자마다 어느 정도 운신의 폭이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연주자마다 나는 소소한 차이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음악이었는데요. 오늘날에는 그런 유동성이 오히려 오류로 처리되는 분위기도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탄법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송사 이수경의 탄법을 간직한 장인식 가락을 복원 연주한 음악을 전곡 감상 코너에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상령산부터 군악까지 전곡 듣겠는데요. 박희정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전체 연주 시간 1시간 1분 10초입니다.

장인식가락 검고줄풍류 한바탕 감상하셨는데요. 상령산부터 군악까지 1시간 1분 10초 동안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박희정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들으신 음원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6년 국악방송 새 음원 시리즈의 하나로 제작한 박희정 검은고 줄풍류입니다. 송사 이수경의

탄법을 이은 장인식의 가락을 복원해서 연주한 음악이었습니다. 박희정은 송사 이수경의 탄법을 전수받은 고 조희민에게 검은고를 배웠고요. 오늘 그 전수받은 가락을 연주했습니다. 박희정은 그간 옛 음반에 담긴 음악을 발굴하고 복원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콜롬비아 빅터 리갈 음반에 담긴 음악들을 체보하고 연주해서 지난날의 가락을 많이 살려내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순서에서 오늘 박희정이 연주하는 장인식 가락 검은고 줄풍류 한바탕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일요일과 잘 어울리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남창가곡 계면조 중거 청풍 북창하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청풍 북창하에 갈건을 기우쓰고 희황 베개 위에 일 없이 지었으니 석양의 단발 초동이 농적환을 하더라. 이 노래 속 주인공이 요즘과 같이 맑은 바람이 부는 날 북창 아래에서 편안한 옷을 입고 편히 쉬고 있습니다. 석양 무렵이 되니 나무하는 소년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요. 그 소년이 부는 피리 소리가 들을만 했던가 봅니다. 무척 한가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노래입니다. 노랫말 중에 희황 베개 위에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희황은 세상 일을 잊고 숨어 사는 사람을 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속세를 뒤로 하고 숨어서 한가하게 세상을 잊고 살아가는 은일자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곡 남창가곡 계면조 중거 청풍 북창하에 이동규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청풍 북창하에 갈건을 기우쓰고 희황 베개 위에 일없이 지었으니 석양의 단발 초동이 농적환을 하더라. 남창가고 계면조 중거 청풍 북창하에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곡 예능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수제천 1장부터 4장까지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수제천은 백제 시대에 발생해서 오늘날까지 연주되고 있는 음악인데요. 백제 시대의 백제가요 정읍사가 그 뿌리입니다. 정읍사는 고려시대의 궁중정제인 무고정제에 삽입이 됐고요. 조선 전기에도 무고와 처용무에 쓰였고요. 조선 후기가 되면 궁중정제 아방무와 처용무에서 기악으로만 연주되는 그런 전통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수제천은 독립된 기악곡으로 연주되고 있고요. 또 처용무 반주 음악으로도 여전히 쓰이고 있습니다. 전체가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 2, 3장은 6장단, 4장은 좀 짧죠. 2장단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4장을 모두 연주하면 20장단을 연주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장단이 18박인데요. 연주를 할 때 준박과 속박이 있어서 장단감을 잘 느끼기 어렵고요. 오히려 자유로운 장단의 음악처럼 들립니다. 그러니 굳이 박을 세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들리는 대로 편안한 감상을 하셔도 좋은 음악입니다. 수제천 1장부터 4장까지 듣겠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궁중음악의 백미,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의 하나, 유장한 멋의 음악, 백제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까지 이어진 긴 역사의 음악. 이와 같은 찬사를 듣고 있는 곡이죠. 수대천 1장부터 4장까지 감상하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12가사의 하나 매화가 준비했습니다. 매화가는 전체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육박 도드리장단으로 노래를 합니다. 여타 12가사에 비해서는 유절 형식의 틀이 잘 보이는 음악이라서 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건듯건듯 부르는 서정이 시원한 그런 음악입니다. 매화가에서 나오는 매화라든지 춘설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름이기도 하고 실제 꽃 혹은 춘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노랫말이 조선 후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역관들의 무역과 관련된 그런 노래이기도 한데요. 그 사이에 무역을 가는 동안 기녀와 이루어지는 역관과의 여러 스토리들이 엮여 있습니다. 매화와 춘설 이 두 기녀가 앞부분에 등장하는데요. 노랫말 감상하시면서 음악 들어보시죠. 12가사의 하나 매화가 듣겠습니다. 김경배의 노래입니다.

12가사의 하나 매화가 감상하셨는데요. 국가무역유산 가곡 보유자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10월이지만 음력으로는 아직 가을의 한가운데 중추입니다. 앞으로 한 달 이상 이 가을을 즐길 수 있는데요. 좋은 계절에는 좋은 일,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죠. 여러분에게 이 가을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이 좋은 계절에 꼭 마음에 드는 일 하나 이상은 해보면서 삶의 만족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음악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지역축제와 야외공연 등 행사가 많은 요즘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 인파 속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입장이나 퇴장으로 행사장 출입구에 사람이 몰릴 땐 앞사람을 밀지 말고 안내에 따라 차례차례 움직입니다. 좁은 골목, 계단, 내리막길 등에서 어깨가 부딪힐 만큼 붐빈다면 더 들어가지 말고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특히 인파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땐 흐름에 몸을 맡기고 양팔을 가슴 앞에 모아 숨쉴 공간을 확보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져 일어나기 어렵다면 몸을 옆으로 둥글게 웅크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 보호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한나라 말려 위한우 삼국 시절에 황후 유약하고 군도 병기헌디 간용하다 조맹덕은 천자를 가칭하여 천하를 엿보았고
1: 다.
0: 범남타 손중모는 강하의 험고 믿고 제업을 명심하며 창의헐사 유현덕은 종사를 돌보아 혈송으로 구치허니
1: 다.
0: 충간이 공립하고 정족이 삼분헐세 모사는 운집이오 명장은 봉기로다
1: 다.
0: 북이 모사 정욱 순유 순문약이며 동호 모사 노숙 장소 제갈근과 경천 위지 무궁조하 잘긴들라니 허리
1: 에이.
0: 그때요 한나라 유현덕은 관우 장비와 더불어 도원에서 의영제 결의를 하는데
1: 지.
0: 도원이 어대인고 한나라 다견이라 누상 존부 믿으러 불구

0: 아침 노을에 물들었다.
1: 좋지.
0: 대장을 살펴보니 금주를 불러치고 오.

하는지 유현득으로 장형 삼고 관운장 헌중형이요 장익덕 아우대야 보면 피룩사민이나 마음뿐 한가지라 유관장 형제는 같은 연월 한날 한시에 죽기로 서명약을 하고 빗그른 구국충심 도원 결이 이루었구나. 한 발이 푸른 너여 풍진이 뒤끓는다 황근적을 평난하니 동탄이 일어나고 동탄 나눌 평정하니 이과기 단어를 짓고 이과글 병

0: 충분한 감동을 응거하야 부국 강병을 자랑한다. 그때여 유관장은 3인이 결심하야 한시를 회복하죠 적군과 분투하나 장중에 모사 없어 주야로 환할 적에 뜻밖의 서서가 떠나며 공명을 천거하되 전무호무 제갈 공명 와룡강의 봉용이요 초당에 깊이 묻혀 상통 천문 하달 지리 908궤 둔갑 장신을 흉중에다가 품었으니 극만고지 인재이요 초인간의 철인이라.
1: 그렇지.
0: 이렇듯 말을 하니 유현덕 반기 여겨 관장과 와룡강을 찾아갈지. 당당.

0: 원주는 어찌 신장은 8천이요 얼굴은 관옥 같고
1: 좋지

0: 설령궁이라.
1: 헐, 좋다.
0: 정호마상에 앞서시고,
1: 헐, 제.
0: 그 뒤에 또한 장군의 위인을 보니, 신전

0: 안 지은 거동 운장의 새가 분명하고
1: 시골 시골

우리 검고 제비턱 쌍구리 눈에 사무장장을 눈누이 번 뜯들고 세무마상에 당당히 높이 앉아 산얼굴 문을 내리듯 세상을 보다 나이에 내려다보니 이 떡이 씨가

0: 18년 중춘이라 와룡 강을 탕도 허니
1: 다 왔어.

0: 수령왕구 수울심이 진청이오.
1: 좋지.
0: 지불과이 평탄하고 인불다이
1: 허리씨가
0: 우성이라.
1: 아이.

0: 천구절 푸른 빛을 띄웠으라. 시문에 달아라 문을 다림뷰. 동자야, 선생님 개업시냐? 동자 나와 여짜오되 선생 깨옵서는 방릉의 최주평과 연암의 맹공이며 매일 서로 버시되야 강호에 배띄워 선유타가 임간에 파돌 일어나가신 지 오래리다. 현덕이 이런 말이 선생님이 오시거든 한종실 유황숙이 배우러 왔더라고 잊지 말고 여쭈어라. 동자 다려 부탁하고 신야로 돌아와 일삭이 넘은 후에 두 번 다시 찾아가서도 못 배웠고 광음이 여류하야 수삼삭 지낸 후에 현은 목욕재계 정의하고 옥백으로 예물을 갖추어 관장과 삼고 초려 찾아갈지. 남양흥중 당도여 시문을 두다리니 동자 나오거날 선생님 개옵시냐. 동자여짜오되 초당에 춘수 깊어 계시나이다.
1: 아, 좋지.
0: 현덕의 반개여겨 관공 장대를 문 밖에 세워두고 완환이 들어가니 소스란 송주성과 청렴한 풍경소리 초당이 앉았구나. 개하에 대시하고 기다려서 있으되 공명은 안라야 아무 동적이 없는지야. 이때 성질을 급히 내요 우리는 부름 뜨고 검은 팔티 거두며 호성 대지로 우리 가가는 한주 금지 우겨입이라. 저만은 사람을 보려고 수자수구를 놓였거나 도망을 비우고 누워 일어나지를 아니하니 불어 그만하여이네. 소재가 초당을 들어가 초당의 불을 퍼 억지르면 공명이 재주가 있다 하나 자나 깨나 죽나 사나 동정을 보아 처마 듣기 싫으면 응당 나올 터니 노끈으로 결박하여 신야로 돌아가사이다. 엄불에 다방 쓰러지고 끄름에 불을 들고 초당 앞으로 우르르르르르 달려드니 현덕이 깜짝 놀래 이끌고 손을 잡고 현재야 이런 법은 없나니라.
1: 아, 좋지.

그제야 잠을 깨어 풍을 지을 분한디. 초다 안기 춘수 주거니 창해 일지.

받고 평생을 아지라. 동자 들어와 여짜오되 전일 두 번 찾아왔던 유황숙이 밖에서 기다린 지가 거운 반일이 넘었나이다. 광명이 그제야 놀랜 채 오고 의관을 영제 온다. 머리 후인 팔강주

인도하야 예필 좌정 후에 공명이 눈을 들어 견도그 기상을 보니 수수한 영웅기요 창업

0: 하야 단연 정기하고 맑은 기운이 비간에 흐르나니 만구 영웅 기상기라.
1: 아 좋다.
0: 현대기 속으로 칭찬하며 금선이 앉아서 말을 한다. 선생님을 배우고자 세 번 찾아온 뜻은 다름이 아니오라. 한실이 경복하고 간신이 농건하와 총묘사직이 망제 조석이라.
1: 다.
0: 이 몸이 제주로서 갈충보고 허랴하되 병미장과하고 제주단천하와 흥복치 못하오니 사직이 철양하고 불쌍한 게 장생이라.
1: 그렇지.
0: 원컨대 선생께 없어는 유비와 백성을 아끼시와 출산 상조하사이다. 공명이 대답하되 양은 본래 지식이 천박하야 포우야부로 남양 땅에서 춘풍새우 바치나갈고 오라의 풍어리나 지어읊을지언정 국가 대사를 내 어찌하오랬까. 낭설을 들으시고 존강 허행하였나이다. 굳이 사양마다 의니 현들기 할 일 없소. 서한을

냄새가 날로 기울어져서 조정이 협천자 이루어지

눈에 문이 듣거니 듣거니 방울 방울 떨어지고.

다 두 눈에 눈물이 떨어져 양 소매를 적시거날 공면이 감동하여 가기로 허락한 후에 벽상을 가르치며 이건 형주 지도요 저건 서천 41주라 현덕이 형주 지도를 넣고 서천 41주를 넣어 기업을 삼은 후에 관우 장비를 불러 공면과 상면시킨 뒤 예단을 올려 그날 밤 사인이 초당에서 유숙하고 이튿날 길을 떠날 적에 공명이 아우 균을 불러 내 유황숙에게 삼고지 은혜를 갚으려고 세상에 출세하니 너는 부디 송학을 잘 가꾸고 학업을 잃지 마라 신신이 부탁하고 사륜거에 높이 앉아 와륜강을 하지거우 신야로 돌아오니 병불 만천이요 장불 십여이니라 공명이 민병을 조모하여 스사로 팔진법 가르칠지 방포 일성하고 금고를 쿵쿵 울려 조적과 대결할지 방망우 소돈 백학은 뭐라고 정담 얻은 하우돈과 승진 내던 조인 등 개창도 대한 분심 소륙 대병을 조발하여 남으로 제쳐 내려갈지 원망이 장천이요 민심이 소유로구나 현덕이 아들 없어 강하로 물러나니 신야 번등양 조백성들이 현두고 뒤를 따르거나 따라오는 조백성을 참아버릴 길이 바위 없어 조언으로 가소를 부탁하고 이득으로 백성을 이끌어 일행심리 떠날 적에 그때 마침 황혼이라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 현동변전에 수작기 부르죠 펄펄 날리거날 경산을 올라 바라보니 조조 소륙 대병이 물밀듯이 쫓아온다 기치 창금은 팔백산 나뭇잎 깎고 제장이 앞으로 공을 놔둘 적에 문빙이 말을 제쳐 달려드니 이따 본계중차 불갓 제급한 성품 장을 들어 문빙을 물리치고 현덕을 보아야 장판교를 지내갈지 수십만 백성 울음소리 산목중이 아득 하고 최장은 사

생을 모르고 앙철 끙구하며 진을 헤쳐도 망을 간다. 한모롱이 돌아더니 현덕의 일행이 나무 아래 쉬어 앉아 제작모기를 기다릴지. 그때에 조우는 공자선과 양부인을 잃고 일편 단심 버거운 마음 부나임이 추상이라 이진을 바라보니 번차 휘막하는 고동 빨리 장천 구름 속을 편지 넣던 용의 모양 구십춘광 새벽밤에 빠르게는 유성 같고 단상 명호 기상기라 붕 같이 지내다가 한 구설 바라보니 해요 남녀노소 서로 잡고 울음을 우니 좋은 일 크게 외쳐 여봐

0: 하냐?
1: 아, 좋지. 아,
0: 그때의 간부인은
1: 좋다.
0: 운한 장수를 바라보며 따삼을 무릅쓰고
1: 아.
0: 일장 통곡을 째 조조 제장 소녀가 미축을 생금하여 제주로 돌아갈
1: 아,
0: 좋으니 얼른 보고
1: 아.
0: 일성 보양의 소년들을
1: 아.
0: 선뜻 들어 닮아 위진하야
1: 아.
0: 간부인을 호송하고
1: 아.
0: 또한 곳 바라보니 깨양양으로 가는 백성 막직 소행기를 길어 갈바를 방황 그날 여봐

0: 끝말이 어떠한 부인인지 천면 빈집안에 아이를 안고 우드니라 주은이 말을 제쳐 그곳을 당도하니 바이은 부인이 공자를 안고 좌편 발창을 맞고 우편 다리 살을 봐주 일시는 둥글 뿌들고 슬피 앉아서 울음은다. 조언이 말해서 내려 독자여 여짜오되 부인께서 고생하심은 소장의 불충지심이라 죄사 무석이오나 추병이 급하오니 부인은 승마 서행하옵시면 소장이 보호하여 뒤를 닫고 가오리다. 부인께서 이런 말씀 장군께 없선 갈성 간약으로 어찌 두 목숨을 건지리까. 한나라 제실지체 고륙이 이뿐이니 부디 이 아이를 살려 부자 상봉케 함은 장군의 장중에 있는가 하나이다. 공자를 부탁하고 우물에 뛰어들어 자문지사 그날
1: 얼씨구.
0: 조언이 할 일 없이 담을 헐어 시신 묻고 공자 일신 보존하여 갑옷으로 장신허워 만상에 선뜻 올라 채를 쳐도 망할제 앞으로 마연자 뒤로 촉촉 장남 압을 받고 뒤를 지지 초군 일시함정이라 청강금 빼들고 동의가 벌떡 서장을 땡그라 남장을 눌러 북장을 선뜻 이리저리 헤쳐가다 도황중계가 뚝 떨어져 거의 죽게 되었을 제 장합이 바라보고 쫓아온

0: 어느 생명이 그 반지라 뜻밖의 오색 재원의 도황동이르르르하고 전봉진 답이 와 그르르르르르르르르 번개불 번 초곤 단말 용청이라 병력같이 소리 지르고 도황박으로 뛰어나니 장갑이 거불리어 달아나고 주어지 말을 로하 행운 유수로 도망을 장판교 바라보니 이런 대장 먹장 얼굴 장판에 사모들고 조언은 송매하라 오는 취병을 내마그마 조언이 말을 로하 장판교를 지낼째 임피 마구라야 가사 아직용이 되었구나 한 곳을 당도하니 현덕의 일행이 중인들과 언덕 아래 쉬었거늘 조언이 맑게 내려 복자여 여짜오되 간부인을 호송하고 미부인을 모셔오려 하였더니 공자를 부탁하고 우물에 뛰어들어 자문지사커날 조언이 할 일 없이 담을 헐어 시신 묻고 공자 일신 보존하여 근근히 살아왔나니다 갑옷 끌려놓고 보니 아두는 잠이 들어 아직 깨지 아니한지라 조언이 아두 받들어 현덕에게 드리니 현덕이 아두 받아 땅에 내던지며 하는 말이 어린 유자 살리려다 중은 장군을 손상할 뻔하였고 조언이 급히 내려가 아두 안고 여짜오되 소장은 심혈을 다 바쳐도 만분의 일을 갚지 못하겠나이다
1: 다.
0: 이렇듯 서로 위로할째 한 곳을 당도하니 그때여 장익등은 장판교 마상이 높이 앉아 조적과 대결을 하는데 외진을 바라보니 조주와 수류 개병이 불미듯이 쫓아온다 한도는 병양하고 함성은 통창이라 장판교 상 바라보니 이런 대장 먹장 얼굴 장판 삼모들고 조진을 한번 일컬으며 이러년 장익덕은 이곳에 와서 머무른다 한 번을 호통하니 하나를 때 그르르르르 무너져 백호가 되는 문듯 두 번을 구함질러 놓으니 땅이 툭 떠난 듯 세 번을 호통하니 시비간 장반교가 중동에 절탓 무너져 흐른 암물 위로 출렁나는 새것들 되지 조구디 황황어요 하고 그리 가닥 마호 조진이 쟁을 쳐서 대병하야 물러가니 이끄고 위험장하다 강하로 물러나와 견벽 풀출할지 그때 강동의 손권 주유 한나라 공명 선생 높은 이름 듣고 노숙을 보내어 좋은 말로 유인 커날 공명의 깊은 지혜 거짓 속은 채 가기로 허락한 후에 현주전 하직하니 현주 대경탄왈 분분한 천하득실 선생님만 믿삼는 뒤 출타국이 웬 말이오 심양 처분하옵소서 공명이 가만히 여짜오되 이때를 헤아리니 오왕 손건하고 위견 조조원이 한실이 미약이라 신이 이때를 타 오나라 들어가 손건 주유를 격동하여 조조와 싸움을 붙이고 신은 도주 이환하여 중도 이기하오면 오위 양국 형세를 일안으로 도치하여 자의 득공할 터이오니 현주는 뭐 염려치 마르시고 금 동짓달 20일 해시에 자룡에게 일엽선 주어 남병사나 오강옥으로 보내소서 만일에 때를 넘기오면 신을 다시 대면치는 못하리다 하! 지우고 흘러나와 공명선생 그 동보소 노숙달

들어 좌우를 살펴보니 야관 밖대로 장소 등 십여인이 일자로 들어서서 설전군 유가 분분할 때 소다이 묻는 말씀 한두 말로 물리치지 그이구나. 공명 선생 손중무호의함이 주유를 격동하고 대략이 무궁원이 주유 부지런히 시기하야 천죽을 줄 모르고서 육탈공명 가소롭다. 삼일이 안심만전을 이랴무 좀

0: 황통의 연안계와 황계의 고유견들 공명기부 아니했진대 견이래서 성공어리
1: 좋다.
0: 그때 적벽강 조맹덕은 백만 대병을 조발하여 천여조 전선

오늘 혹해올지 좋다 동산월색은 여도 백일이오 장강길 때는 유홍 손전이라

0: 나처 번성이요.
1: 아우 씨오 허이 다
0: 보글보니 오리미로구나.

0: 어찌 성공 못할소가 내 나이 54세로 여드 강남이면 향불기야 딱태병 공작의 좋은 집에
1: 다 헐

같이 행당이 나은 누족할지라

0: 결단느냐.
1: 아, 좋지.
0: 만승 체험을 한 사람께
1: 좋지.
0: 맡겼으랴 특천아 흔연 후예.
1: 다 으시고
0: 천근상 만호절을 차례로 봉하리라.
1: 어이, 좋다. 어이.
0: 운무장조리 영.

0: 신사들이 승기를 내어 주역을 장식하고 노래 흘러 춤도 추고
1: 좋지?
0: 서름 캐워 곡하는 놈 이야기로 웃는 놈 투전하다가 다투는 놈 반치 중에 요구는 놈 진치 중에 토하는 놈 잠에 지쳐 서서 자다 창 끝을 나가

0: 물갱이라 장하의안군사 펑치부선 손에 들고 여왕여치 식승발광 터진 듯이 울음을 온다.
1: 다
0: 한군사 내다르며 아나 이에 승상은 지금 대군을 거나리고 천리 전장을 나오시어 승부가 미결되어 천하 대사를 바라는디 왜 이리 요망스럽게 울음을 우느냐? 우지 말고 이리 오너라. 나하고 술이나 먹고 놀자. 첫 군사 연하여 왈 네 말도 옳다마는

면달이나 퇴명

0: 얼씨구 얼씨구 다
1: 이러 다시 설 이우니 또 한 권사 내다르며 부모 생각 네 서름은 성유 지심이 기특하구나. 전장에 나와서도 효성이 지극하니 너는 안 죽고 살아가겠다. 그 중에 또 한 군사가 나온 한디. 여 봐라 군사들아, 네 설금을 들어라. 너의 내 설금을 들어봐라. 나는 남의 오대 독신으로 열일곱의 장가 들어. 그 노십 장군 도로 쓰라

무한 단원 따원이지 마누라가 앵간공을 다 들여 명산의 찬유

0: 집에 들어있는 날은 상주 조항 당살 천룡 뭉천구는 그 최신제로 지급 최왕성을 드리니 공도원 담부르지며 힘든 남이가 끝거리라. 그날부터 태지에서 석부정부자하고 활부정불식하고 이불청은성목 불실약세가야 14일염염차들이 하루난 해부김이가 있구나.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온 배족 탄생하니 딸이라도 반가울제 아들을 낳았구나. 열손에다가 떠봐 들어 땅이 뒤날이 전이 없이 삼칠일 다 지내고 꼬르륵 싹듬어 가니 방바닥에 살이 올라 터득터득 도는 양 빵끝 운던 양 좋다. 엄마 아빠 도리도리 조염절 광수마 둥둥 내 아들 내 아들 이제 내 아들 옷걸음에 돈을 채워 감을 사 껍질 벗겨 소리 들려 그르며
1: 아 좋지.
0: 조야 사랑이 정

좋지. 나 내려 왜 난 소리 아니 갈 수가 없던구나. 사당분을 열어놓고 통곡 재배 아직은 칸칸하는.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 MHz, 부산 1원 FM 98.5 MHz, 대구 1원 FM 107.5 MHz, 대전 세종 1원 FM 90.5 MHz, 광주 1원 FM 99.3 MHz, 전주 1원 FM 95.3 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 MHz, 청주 1원 FM 107.5 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 MHz, 제주 1원 FM 91.3 MHz, 서귀포 1원 FM 106.9 MHz, 목포 진도 1원 FM 94.7 MHz, 남원 1원 FM 95.9 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 MHz, 제천 단양 1원 FM 90.1 MHz, 충북 영동 1원 FM 99.3 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가슴 뛰는 일도 누군가를 향한 설렘도 자연스레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요. 그저 덤덤하게 살아가는 것이 순리라 여기면서 마음의 문을 지그시 닫아 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빙글에 미소를 짓게 됐습니다. 여든을 훌쩍 넘긴 한 어머니께서 노래 교실에 다니기 시작하셨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옷장을 열고 이 옷 저 옷을 입어보시더랍니다. 화사한 립스틱도 하나 장만하시고요. 알고 보니 노래 교실에서 유독 눈길을 주고 말동무를 청해오는 고운 인연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 이런 손사래를 치시면서도 감출 수 없이 번지는 그 환한 웃음. 그 웃음 덕분에 가족들도 기분 좋은 활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곱게 보이고 싶은 마음, 나를 다정하게 바라봐주는 눈길에 가슴 한구석이 콩닥거리는 설렘은 청춘만의 특권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한 사람의 마음을 가장 눈부시게 밝혀주는 건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관심이고 설레는 사랑일 테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남도민요 사철가입니다. 가야금의 지성자, 장구의 김청만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남도민요 사철가였습니다. 가야금의 지성자, 장구의 김청만이었습니다. 오늘은 10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0월의 첫 월요일 새벽인데요. 여든이 넘은 연세에 노래교실에서 수줍은 설렘을 마주하신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 들려드렸죠. 사실 우리 시니어 청취자분들, 내 마음이 무얼 원하는지, 내 가슴이 언제 뛰는지조차 잊은 채 살아오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유, 이 나이에 무슨 연애, 무슨 설렘, 그렇게 스스로 경계를 그을 때도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은요, 우리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생동감, 생명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거창한 로맨스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오늘 월요일인데요. 무표정하게 굳어있던 내 마음에 화사한 분홍빛, 핑크빛 물을 한 방울 톡 떨어뜨리듯 좀 더 생기 있고요. 낭만 가득한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1부에서는 우리 가락의 깊은 멋을 다정한 해설과 함께 만나는 시간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 더하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방방곡곡 문화 소식을 실어 날라드립니다. 풍경 소리 만나보실 거고요. 서로 다른 세대가 마주앉아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에 다리를 놓아보는 월요일 코너 주민번호 1234까지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두각시 전해드리죠. 연주의 이생강 한국 전통무용 음악 연주단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제작한 새음원 시리즈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2년에 제작한 이현아의 정가 음반 가운데 여창가

가곡 개면조 평농 북두칠성을 들어보겠습니다. 가곡은 시조시를 노랫말 삼아 가야금과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장구 같은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들으실 평농 북두칠성은 그리더님을 만난 어느 밤의 간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북두칠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께라는 구절로 시작해서 일곱 별을 하나하나 부르며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더님을 어렵게 만났지만 마음속 이야기를 채 나누기도 전에 벌써 날이 밝으려 하니 샛별이 뜨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밤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하는 마음을 별에게 빌고 있는 건데요. 이 노래를 부르는 이현아는 가곡과 시조, 시창을 두루 익혀온 정가 소리꾼입니다. 시각장애인 전통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에서 꾸준히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우리가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맑음, 영롱함이 이현아의 목소리에서 묻어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노래를 감싸는 관현악의 흐름에도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이어지는 노래와 여러 악기에 절제된 반주가 만나 한 편의 시조가 어떻게 음악으로 펼쳐지는지 천천히 따라가 보시죠. 이현아의 노래 한정원의 단소, 정각회의 반주로 듣습니다. 여창가곡 개면조 평농 북두칠성입니다.

이현아의 노래로 평농 북두칠성 듣고 왔습니다. 하늘에 북두칠성에게 고이 아뢰는 마음을 긴 호흡에 담은 곡이었는데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어지는 정가에 가

락이 그 기다림과 아쉬움을 우리 마음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다음 시간에도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에 담긴 의미 있는 우리 음악 한 곡을 꺼내 듣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세악 대취타입니다. 연주의 가즈나케입니다.

0: 이번 곡은 세악 대취타였습니다. 연주의 가즈나케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니 오랜만에 땀 좀 내볼까 하고 밖으로 나가 걷는다거나 가볍게 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운동할 때는 괜찮았는데 집에 돌아오니 무릎이 욱신거리고 다음날까지 불편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릎 통증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은 관절 상태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의 연령대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무릎 관절 안에는 뼈와 뼈가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충격을 줄여주는 연골이 있습니다. 이 연골이 점차 닳고 손상되면서 통증과 염증이 생기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처음에는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린 뒤에 무릎이 아픈 정도로 시작할 수 있지만 관절의 변화가 진행되면 평소 움직일 때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손상된 관절 연골은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통증을 계속 참기보다는 초기에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는 통증의 정도와 관절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진통제나 소염제 같은 약물 치료를 하고 필요하면 관절 주사나 물리치료 또 운동치료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무릎이 아프다고 움직임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처럼 관절에 충격이 비교적 적은 운동으로 무릎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하면 관절에 부담을 덜고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아픈데도 참고 뛴다거나 갑자기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무릎을 굽히는 자세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는 계단을 반복해서 오르내리는 동작은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하고 나서 무릎이 보내는 통증은 무조건 참아야 할 신호도 또 무조건 운동을 그만둬야 할 신호도 아닌 겁니다. 반복되는 통증이라면 먼저 무릎 상태를 확인하고 내 관절에 맞는 운동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움직이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경상도 성주풀이 들려드리죠. 소리의 김덕명입니다.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1: 하늘 천 따지 가물 현 누룩항 천지 혼낭 생긴 후에 이를 승진이 밝았다. 산천이 개탁하고 만물이 건승할 때 금년 해본 이 동네 진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단명자는 수명장수 박복자는 부귀영화 공명무자자는 자승장승 경고자는 적덕주차 농사자는 장원하고 상업자는 재수대통 나갈 때는 간짐지고 들어올 때는 온짐지고 자꾸 잡시는 물알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성주야 성주님 모실 터를 닦자 함경도라 백두산은 두만강을 둘러있고 두만강 전기가 떨어져서 평안도 모양산 생겨서 모양산 전기가 떨어져서 대동강이 생겼네 대동강 전기가 떨어져서 항해도 구월산 생겨서

9월 산전기가 떨어져서 재령강이 생겼네. 재령강 전기가 떨어져서 강원도 금강산 생겨서 금강산 전기가 떨어져서 임진강이 생겼네. 임진강 전기가 떨어져서 경기도 삼각산 생겼소. 삼각산 전기가 떨어져서 한강이 생겨서 한강 전기가 떨어져서 충청도 계룡산 생겼소. 계룡산 전기가 떨어져서 백마강이 생겼네. 백마강 전기가 떨어져서 전라도 지리산 생겨서 지리산 전기가 떨어져서 영산강이 생겼네. 영산강 전기가 떨어져서 경상도 태백산 생겨서 태백산 전기가 떨어져서 낙동강이 생겼네. 낙동강 전기가 떨어져서 양산 금정산이 생겨서 금정산 전기가 떨어져서 이집트가 생겼네. 내리온다 내리오 지신 지신이 내려와 하늘이 생겨서 갑자연 땅이 생겨서 월축년 갑자 월축이 생긴 후에 천지일월이 생겨서 천지일월이 생긴 후에 인간세상이 생겨서 인간세상이 생겨서면 성주본이 없을 손양 성주본이 어떠네요.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 본일내라 제비원에다 솔씨를 받아 대평소평에 던졌네. 강남 같은 연자가 그 솔씨 무르다가 던져서 던져서 거지봉산에 던져서 이소를 길어낼 때 삼정성이 물을 주고 육판서가 길어내니 낮이 되면 태양을 받고 밤이 되면 이슬을 받아 이소리 점점 자라나서 타박소리 되었네. 타박소리 자라나서 보독소리 되었네. 보독소리 자라나

따라 치치따라 거지봉산을 치치했다. 나무 하나를 잡아보니 까마까치가 집을 지어 그 나무가 부정해. 그 나무를 벼리고 또 한 나무를 잡아보니 항새 득새가 집을 지어 그 나무가 부정해. 그 나무를 제끼 두고 또 한 나무를 잡아보니 강산하고 제일 못

이런 산신님은 옥당에다가 모셔놓고 선망 후망 조상님

무도 열석달 무병 무탈 전지하소 주은 일례 주은 일례 대주 양반의 주은 일례 금년 해부

돌리자 아게자게 살가니에 토양판이 걸렸네. 여루여루 부가 북신을 울리자 동쪽에서 회원나무 가둥구리도 디디고 남쪽에서 회원나무 분나무도 디디고 서쪽에서 회원나무 청사이도 디디고 북쪽에서 회원나무 가시덤불도 디디자 여루여루 조례야 조례시를 울리자 하라지게 이르도 살천석을 이르고 하라지게 이르도 살만석을 이르자 큰 소톤 단말지 이 작은 소톤 서말지 이 소태 곤양지여 부모 봉양하여 보세 여루여루 부가 부엌신을 울리자 자부잡신은 우랄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용왕아 요왕신을 울리자 동해바다 요왕아 남해바다 요왕아 서해바다 요왕아 북해바다 요왕아 7년대한 가물음에도 우물청청 디디주소 구연장마 홍수에도 우물청청 디디주소 추나추동 사시절에 실세없이 따라도 우물청청 디디주소 자구잡시는 물알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장뚜가 장뚝신을 울리자 강원도 보리 날아와서 이 장뚝에 굴치자 고장은 매화사 색깔이는 붉으사 기름장은 타라사 색깔이는 까마사 된장은 누르사 막장은 달아서 굴치자 굴치자 이 장뚝에 굴치자 자꾸 잡시는 물알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름

용마가 티 밀어주고 마구자 마구자 도둑 놈을 마구자 자구자 치는 물을 까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도장아 도장신을 울리자 하라지게 개리도 살천석을 개리고 하라지게 개리도 살만석을 개리자 마구자 마구자 도적넘을 마구자 자꾸 잡시는 불알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경상도 성주풀이 잘 들으셨습니까? 소리의 김덕명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1부 마무리 곡입니다.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늦은 자진몰입니다. 가야금의 이승연, 장구의 이종길입니다.

1부 마무리 곡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늦은 자진몰이었습니다. 가야금의 이승연, 장구의 이종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월요일 코너 주민번호 1234 진행됩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지역축제와 야외공연 등 행사가 많은 요즘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 인파 속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입장이나 퇴장으로 행사장 출입구에 사람이 몰릴 땐 앞사람을 밀지 말고 안내에 따라 차례차례 움직입니다. 좁은 골목, 계단, 내리막길 등에서 어깨가 부딪힐 만큼 붐빈다면 더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특히 인파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땐 흐름에 몸을 맡기고 양팔을 가슴 앞에 모아 숨쉴 공간을 확보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져 일어나기 어렵다면 몸을 옆으로 둥글게 웅크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 보호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소리의 웅장한 숨결이 가을 하늘 아래 울려 퍼질 서울 광화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선선한 10월의 바람이 불어오는 월요일, 어느덧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우리가 흔히 국악하면 소박하고 정적인 가락을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수십 가지의 전통악기가 한데 모여 웅장한 화음을 뿜어내는 국악 관현악은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국악 관현악의 무한한 변신과 새로운 가능성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대규모 음악축제가 펼쳐지는데요. 2016 대한민국 국악 관현악 축제입니다. 내일인

10월 6일 화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꼬박 10하루 동안 서울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1개 악단이 매일 밤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그야말로 파격과 조화의 장인데요. 비파와 마두금 같은 동아시아 악기부터 첼로와 바이올린, 재즈 선율까지 장르와 국경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축제 문을 여는 내일 첫 무대는 KBS 국악관현악단이 장식합니다. 첼로와 국악관현악이 빚어내는 강렬한 매력을 담은 협주곡으로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고요. 10월 7일엔 몽골과 중국, 일본의 전통악기가 어우러지는 평택 시립국악관현악단의 이색협연, 그리고 9일엔 승무와 해금이 어우러지는 진주 시립국악관현악단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동해안 별신굿의 에너지를 담은 중앙 국악관현악단의 특별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 날 17일 폐막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데니 구의 감미로운 협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전통의 선율 위에 현대의 감각과 젊은 에너지를 더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소리의 힘, 세종 문화회관으로 발걸음하셔서 가슴 깊은 곳까지 울리는 풍성한 우리 가락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2026 대한민국 국악관현악 축제, 오늘 풍경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곡은 판노름입니다. 연주의 KBS 국악관현악단입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들으신 판노름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황유종 작곡의 은하수입니다. 은하수는 견우와 직녀의 전설을 그린 곡인데요. 모두 세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악장에서는 서로를 향한 그리움이 노래하듯 흐르고 두 번째 악장에서는 흥겨운 가락으로 만남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마지막 악장은 힘차고 느리게 시작해 사랑의 춤을 그리며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움에서 만남으로 이어지는 두 사람의 이야기, 백혜숙의 가야금 연주와 이두원의 장구 연주로 은하수 듣겠습니다.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백혜숙의 가야금 연주와 이두원의 장구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은하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계희의 생황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흥 듣습니다.

들려드린 곡은 흥이었습니다. 생황연주의 김계희였습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 2000년대생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세대와 성별을 구분하는 숫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234. 1부터 4까지 얼핏 간단한 숫자지만 여기에는 수백, 수만 가지의 생각과 시각차가 존재하는데요. 가깝고도 너무 먼 우리의 거리를 주민번호

1, 2, 3, 4에서 좁혀가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별걸 다 대신해주는 세상입니다. 세탁물을 문 앞에 내놓으면 가져가서 빨아다 주고 청소도 장보기도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까지 대신해준다고 하는데요. 바로 쓰레기 버리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종량제 봉투 하나 내다 버려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먹고 남은 배달 음식, 플라스틱 용기, 유통기한 지난 소스병, 다 쓴 화장품 용기까지 분리수거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건 일반 쓰레기인가 플라스틱인가, 라벨은 떼야 하나, 씻어서 말려야 하나, 골치 아프게 고민하지 말고 정해진 봉투에 한꺼번에 담아서 현관문 앞에 내놓으라는 건데요. 신청은요, 휴대전화로 하고 업체가 가져간 뒤 종류별로 다시 선별하고 필요한 경우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척해서 재활용할 것은 따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공짜는 아니죠. 업체에 따라 무게 등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내는데요. 우리 1, 2세대 분들 가운데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쓰레기 버리는 것까지 돈을 들여서 시킨다고? 그렇죠. 분리수거 한번 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굳이 돈까지 써가며 남한테 맡기나 싶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계산법이 조금 다릅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산 건 쓰레기 버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은 돈의 가성비만큼이나 시간의 가성비를 따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하모니카 산조 열림 전해드립니다. 하모니카 연주의 박종성입니다.

하모니카 산조 열림이었습니다. 하모니카 연주의 박종성이었습니다. 주민번호 1234, 오늘은 쓰레기 처리까지 외주업체에 맡기는 3-4세대가 시간을 쓰는 방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등장한 데에는 생활이 달라진 영향도 큽니다. 특히 배달 음식을 자주 먹으면 용기는 금세 쌓이는데요. 내용물 비우고 헹구고 재질 확인해서 나누다 보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죠. 그래서 요즘 소비에는 재미있는 계산법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내가 직접 하면 돈은 들지 않겠지만 대신 내 시간이 얼마나 들까? 예전에는 돈을 아끼려고 뭔가를 직접 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었다면 요즘은요, 돈을 조금 쓰더라도 그 시간과 수고를 다른 데 쓰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식당에 줄 서는 시간을 줄여주는 서비스, 장을 대신 봐주는 서비스, 청소와 빨래를 맡기는 서비스가 요즘 호황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요, 쓰레기를 맡겼다고 해서 환경까지 나몰라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 수거 서비스는 가정에서 한꺼번에 내놓은 폐기물을 가져가서 선별 시설에서 다시 종류별로 가르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골라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세대에도 비슷한 변화가 많았습니다. 집에서 일일이 손빨래하던 시절엔 세탁기를 사느라 돈을 쓰는 것도 결국 시간과 에너지를 사는 일이었고요. 직접 담그던 장이나 김치를 가게에서 사 먹기 시작하면서 대신 시간을 얻게 되죠. 이제 그 범위가 쓰레기 버리기까지 확장된 겁니다. 그것까지 돈 주고 해? 네. 처음엔 이렇게 놀랄 수 있겠지만 시간을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점점 다양해지는 세상에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대신 그 시간에 뭘 할 건데 라고 질문을 바꿔서 던져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민번호 1234였습니다. 이어서 수령음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주의 가향입니다.

가향의 연주로 들으신 수령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마무리 곡 소개합니다. 깊은 물 돌고 돌아입니다. 피아노 병창의 최준입니다.

마무리 곡 깊은 물 돌고 돌아 들으셨습니다. 피아노 병창의 최준이었습니다.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바람을 견딘 열매처럼 우리의 삶도 깊이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어의 드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사는 게 퍽퍽하게 느껴지고 남들과 비교하느라 마음까지 지치는 날, 9살 어린이가 쓴 동시 한 편이 뜻밖의 위로가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참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아이의 순수한 시선을 잠깐 빌려보면 우리 주변엔 공짜가 참 많고 그래서 고마워할 것도 참 많습니다. 공짜로 주어진 10월의 아침, 그리고 이 연휴도

마음껏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10월 5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이 내 쌀 시작하겠습니다.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10월 5일 월요일 방송 첫 곡은요. 정지선의 가야금 연주곡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함께 했어요. 자,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쉬는 날은 왜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연휴가 길어도 연휴 마지막 날에 느끼는 감정은 항상 이래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 거야? 이런 마음인 거죠.

자, 늦잠 잘수 있는 여유, 가족들과 느긋하게 보낸 시간. 이런 것도 근데 쉬는 날이 주는 선물이잖아요. 남은 쉬는 날 하루 뭔가 특별한 거, 프리미엄 뭐 이런 거 말고 내 앞에 있는 것들 중에서 공짜지만 정말 좋은 것들 하나씩 잘 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하고 쾌적한 자리 여러분 위해서 비워 놨으니까요. 2시간 편히 쉬다 가시고요. 떠오르는 이야기나 신청곡 있으시면 저희에게 나눠 주십시오. 창호이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나눠주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양반들의 음악 듣습니다. 나무님이라는 노래인데요. 전범성과 양반들이었잖아요. 지금 활동하는 양반들 멤버들하고는 다른 이전, 그러니까 일기 멤버들 이렇게 표현하면 더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들과 함께한 음악입니다. 나무님 함께 들어보죠.

양반들의 음악 나뭇잎에 이어서 참 좋은 목소리를 가진 최유리의 동그라미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최유리 씨가 우리한테 널리 알려진 게 2022년에 발표한 숲이란 노래였잖아요. 지금 들려드린 이 노래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를 때, 그러니까 2년 전 첫 EP 동그라미의 타이틀곡인데요. 그런 거 보면 잘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널리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훌륭한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다. 꼭 잘 알려진 것만 좋은 음악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음악들 저희가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오뉴얼의 연주로 들어봅니다. 피러펫.

2021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금상수상곡입니다. 여행의 두근거림을 표현한 음악 오뉴얼의 피러펫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리엔탈 얼터너티브 록밴드 놀플라워의 노래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는데요. 얼터너티브 록밴드는 많이 들어봤어도 이 앞에 오리엔탈이 붙습니다. 뭔가 동양적이거나 한국적이다라는 건데요. 잘 살펴보면 국악기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국악기 아쟁을 포함한 독특한 구성의 밴드 음악 백년해로 오늘은 함께 들어보는데요. 꼭두각시 노름의 멜로디를 영감받아가지고 그 아쟁 연주를 펼쳐내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백년해로 함께 들어보죠.

0: 롤플라워의 백년회로에 이어서 이병욱이 작곡하고 김일륜이 불렀습니다. 가시버시 사랑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악인 가요의 방아요 듣는데요. 지난 7월에 창호이들인 햇살 목요일 초대석에도 이분들이 출연했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 초창기에 발표한 음악입니다. 심청가 중 방아타령 대목을 재해석한 크로스오버 곡 방아요 함께 들어보죠.
1: 한 곳을 당도하니 부인들이 방아를 찢노라고 히히하하 웃음소리가 야단이로구나. 아, 여보시오 봉사님, 이리 와서 방아 좀 지어주면 술도 주고 밥도 주고 고기도 주고 게다가 이 담뱃대까지 주지. 네, 그럼 한번 지어볼까?

부인들이 능을 청하지. 아따 저기 가는 저 봉사도 황성잔치 가는 봉사지. 아 저렇게 무심히 갈 것이 아니라 이리 와서 방아 좀 찧어주고 가지. 아니 멋이었죠? 공연이 방아를 좀 찧어줘. 아 방아를 찧어주면 이것저것 다 주지요. 거실없이 여러가지 끝. 그러면 우리 모두 다같이 방아 소리를 맞춰가며 한번 찧어볼까?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오늘은요 유지승 명창이 부른 서도민요 중에 한 대목을 갖고 왔어요. 잘 듣고 효과음에 가려진 단어를 맞춰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잘 들으셨죠? 여기서 시집을 안 가겠다고 해놓고는 땡땡이 들리는 바람에 할 수 없다 고 했는데요. 효과음에 가려진 땡땡은 무엇일까요? 옛날에 신부가 시집 갈 때 타고 가던 거래요.
1: 오.
0: 보기 드려요. 1번 마차, 2번 가마, 3번 인력거, 4번 오토바이? 아, 진짜 PD님! 옛날에 오토바이가 어디 있어요? 암튼 요거는 사람이 직접 들어서 옮기는 탈것인데요. 지체 높은 분이 행차할 때도 많이 탔대요. 이제 아시겠죠?
1: 네, 청우가 오늘은 유지숙 명창의 서도소리 청사초롱에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에는 지체 높은 분들이 이동할 때 많이 탔고요. 특별히 결혼하는 신부가 타는 이것은 꽃땡땡 꽃 이거 라고 불렸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 많은 도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김용우와 이한이가 함께 부른 자지나리 함께 듣습니다.

자, 가사가 참 재미나죠. 시집을 안 가겠다고 맹세까지 해놓고는 이게 들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다고 노래합니다. 옛날 혼례 때 신부가 타고 이동하기도 했던 이 탈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마차, 2번 가마, 3번 인력거, 4번 오토바이입니다. 사람이 직접 들거나 메고 이동했던 탈것인데요.

0: 자진아리 김용우 이하니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청호의 퀴즈 풀고 계시는데요. 유지숙 명창의 소리 청사초롱에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가사가 아주 재미났는데요. 시집을 안 가겠다고 맹세까지 해놓고 이게 들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자, 옛날 혼례 때 신부가 타고 이동했던 이 탈 것은 무엇일까요? 가 문제였고요. 복인에게 다시 불러드리면 1번 마차, 2번 가마, 3번 인력거, 4번 오토바이였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정답 많이 보내셔가지고 누가 선물 받을지 고르는 게 큰일일 것 같습니다. 자, 창으로부터 정답 발표 들어보죠.
1: 오늘 정답은 2번 가마였어요. 근데 한철이 삼촌, 지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시집 안 가겠다고 맹세까지 했다면서 가마는 왜 탄 거래요?
0: 아, 그게 말이지, 정말 가기 싫은 게 아니라 뭐 쑥스럽고 부끄럽고 그래서 안 간다고 했던 거 아닐까? 근데 막상 가마가 오니까 못 이기는 척 탄 거지.
1: 그려? 휴, 지는 진짜 여자 맘을 당최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거 맞죠?
0: 그렇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국악방송 홈페이지 창호의 드린 햇살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당첨자들께 개별적으로도 문자 드리니까요. 선물 받으실 주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자, 창호 보내면서 오철의 노래 김주리의 여러분의 연주로 동동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한 예인의 두드림이 시대를 건너 새로운 세상을 엽니다. 사물놀이의 창시자 이광수 명인. 그의 예술 인생 69년을 담은 공연 개벽이 막을 올립니다. 모두의 평안을 비는 이광수 명인의 비나리를 시작으로 승무와 선소리 산타령, 사물놀이와 광대무, 무병장수와 벽사를 기원하는 판국과 사자춤까지 하늘과 땅이 열리고 한 사람의 마음도 열리는 감동의 공연 춤자의 예술단 기획공연 개벽은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성남 아트리움 대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 신은 신발은 발에 익지 않아 조금은 불편하고 낯선 동네의 버스 정류장에선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조금은 망설이게 되는 낯선 순간들. 새로움은 설렘 만큼이나 두렵기도 한데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조심스레 내디딘 작은 발걸음은 낯설었던 길을 조금씩 익숙한 길로 만들어줍니다. 조금 서툴러도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디딘 한 걸음이 어제와는 다른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테니까요.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연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 배우로도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파뭉카스의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이 노래 너튜브에 이 노래 조회수가 2억 4천만 회더라고요. 뭐 당연히 인도네시아 인구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4천만 회는 엄청난 조회수입니다. 그의 인도네시아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얼터너티브 송 상도 수상을 기록했습니다. 자, 제가 노래 들어보니까요. 사실 뭐 완전 영미권의 팝 같아. 이게 칭찬이기만은 하지 않잖아요. 사실 뭐 한국 사람이면 인도네시아 사람이면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진 자신들의 음악을 펼쳐내는 게 맞긴 한데 그러나 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같은 게 있어서 완벽한 완벽에 가까운

영미권의 팝음악 그런 느낌을 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파문카스의 To The Bone이라는 노래, 와 정말 세련된 팝 멜로디를 가지고 있고요. 가사도 당연히 영어입니다. 아시아 음악계를 넘어선 수준의 노래로 저는 들려지던데요.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어떨지 기대하면서 들어봅니다. 파문카스, 인도네시아 싱어송라이터의 노래 To The Bone.

0: 파문카스의 투더본 듣고 왔습니다. 자, 요즘 사람들은 어떤 트렌드에 관심을 갖는지 전다연 박사님의 소개로 트렌드 알아보는 코너죠. 트렌드 코리아 바로 만나봅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은 어떤 단어들로 설명될지 요즘 사람들의 선택과 소비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 연구위원이신 전다연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1: 네, 요즘 가족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이 엄마와 전시를 보러 가고 릴스를 찍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이 사춘기 자녀와 갱년기를 겪는 엄마가 한 집에서 서로의 변화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0: 그렇죠.
1: 뿐만 아니라 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집안일이나 돌봄을 맡는 대가로 생활비를 지원받는 전업자녀라는 개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0: 전업자녀요?
1: 네, 가족이라는 이름은 그대로지만 가족이 함께 지내고 놀고 서로를 돌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0: 예.
1: 오늘은 요즘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달라진 가족의 형태와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0: 네, 사실 가족 끼리 지내는 방식이 불과 얼마 전하고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좋습니다. 요즘 가족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우선 이 가족이 여가를 보내는 양상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0: 예.
1: 가족끼리 외식을 하고 여행을 하는 일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0: 그럼요.
1: 근데 최근에는 이 가족이 돌봄과 의무의 관계를 넘어서 이 취향과 여가를 나누는 마치 친구 같은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0: 와.
1: 해외여행을 가고요. 전시 팝업을 가고요. 네. 쇼핑하고 찍은 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하죠.
0: 오, 진짜 친구하고 노는 그 코스 그대로네요.
1: 네, 맞습니다. 이 알바 천국에서 2026년 Z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0: 예.
1: 이 응답자의 49% 정도가 엄마와의 관계를 친구 같은 사이다라고 답을 했고요. 이 최근 1년 안에 엄마와 단둘이 외출한 경험은 85% 정도라고 합니다.
0: 많으네요.
1: 네, 그리고 이 외출 경험자 가운데 37%는 주 1회 이상 엄마와 둘이 외출한다라고 답을 한 거죠.
0: 예.
1: 이 과거보다 외출이 늘었다는 응답도 32%나 됐다고 합니다. 이 외식, 쇼핑, 카페 등 이 친구와 할 법한 활동을 엄마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0: 네, 문제는 여기 어디에도 아빠는 안 보인다는 거. 제 주변에도 엄마와 아들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면 대체로 아, 딸과 엄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들과 엄마도 제법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단 아빠는 좀 없다 여기에서.
1: 네, 맞습니다. 사실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이 네. 통계 자료에서
0: 있어요?
1: 아빠 네 있습니다.
0: 오.
1: 아빠를 친구 같이 여긴다라는 비율은 10% 미만이었습니다.
0: 아, 와, 와, 아버님들 좀 애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이면 절친보다 더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SNS에서는요, 이 부모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콘텐츠도 부쩍 많아졌는데요.
0: 오오.
1: 이 딸이 유행하는 릴스나

0: 춤을 부모님께 알려주고 엄마의 아, 반응을 찍거나
1: 본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같이 춤추는데 어느 쪽이 딸이고 어느 쪽이 엄마인지 모를 정도로 요즘 어머니들
0: 네 젊으시죠.
1: 아, 그렇더라고요.
0: 뿐만 아니라 엄마와 일상을 함께하는 브이로그를 올리기도 하고 이 부모님의 말투나 세대 차이에서 생기는 이 엉뚱한 장면을 소재로 삼기도 하죠. 그래서 일부 브랜드에서는요 이 발빠르게 이 모녀가 함께 핫플레이스 인기 많은 장소들을 즐기는 모습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0: 최근에는요 이런 한 관계를 부르는 신조어로 엄미새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1: 엄미새.
0: 네, 엄마를 네. 무척 좋아하고 일상을 함께하는 자녀를 유쾌하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1: 아, 엄미새.
0: 네, 비슷한 단어로 언니와 가까운 언미새나 동생과 친한 이 동미새라는 단어도 쓰이고 있습니다.
1: 여기서도 형미새는 없어요.
0: 아, 네.
1: 예전에는 엄마랑 너무 친하면 뭐 마마보이, 마마걸 이런 식으로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좀 다른가 보네요.
0: 요즘은 오히려 그걸 약간은 자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0: 심지어 나는 엄미새야 라고 자기소개로 요 엄미새라는 단어를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1: 예.
0: 이러한 변화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친구를 만나는데 드는 비용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아...
0: 최근에 프렌드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친구를 의미하는 프렌드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친구와 만날 때 식사, 카페나 술자리, 여행, 경조사 등의 이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커지고 있는 현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 아, 진짜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친구 만나서 밥 먹고 커피만 마셔도 돈이 꽤 들잖아요.
0: 네, 그 비용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1: 네.
0: 실제로 요 Z세대 6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가 친구와의 만남이나 모임 비용을 부담스럽게 느낀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71% 정도는요 최근 1년간 이 친구와 만나는 비용들을 줄였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이 지출을 줄인 응답자 가운데 84% 정도는 이 모임 횟수 자체를 줄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 와.
0: 이 친구를 만나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통계 자료인 것이죠.
1: 네. 만나기는 하지만 만나서 뭐 좀 덜 먹고 커피 마시는 거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만남의 경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약속 자체를 그냥 줄여버리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근데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성인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1: 예.
0: 2024년 청년의 삶 실태 조사에서는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무려 54.4%가 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이 동거 청년 중에서 56.6%는 독립하지 못한 이유로 이 경제적 여건 때문이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1: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우리나라. 특히 뭐 수도권은.
0: 네, 맞습니다. 이 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요.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거나 외출할 기회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1: 그렇죠.
0: 근데 물론 이런 경제적인 이유만이 이러한 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0: 이 경제 외의 배경으로는 익숙한 관계가 주는 이 정서적 안정감을 생각해 볼 수 있죠.
1: 아, 뭐 서로 다 아니까. 태어날 때부터 함께하던 사이였으니까 메뉴 정할 때도 편하고 취향하니까 뭐 말 안 해도 알고 또 뭐 먹는 식성은 당연히 엄마가 해주는 밥 계속 먹었기 때문에 식성도 닮을 있을 수밖에 없고 그죠?
0: 네 맞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이론이 있는데요. 사회적 기준선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1: 사회적 기준선 이론?
0: 네, 이 이론에서는요 신뢰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내가 이 상황을 덜 위협적으로 느끼고 이 필요한 노력을 덜 크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이론인데요. 이 가족과는 말씀 주신 대로 이 서로의 성격과 취향을 오래 알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보다 훨씬 더 심적으로 안정감 있고 편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1: 예, 예전에는 가족을 식구, 말 그대로 밥은 가족이랑 같이 먹고 노는 건 친구랑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요즘

요즘은 밥도 뭐 가족이랑 먹고 놀기까지도 가족이 친구 역할까지 다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한곡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누죠. 악뮤의 노래 Happy Bless You.

0: 상큼한 음악 악뮤의 Happy Bless You 듣고 왔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 연구위원 전다현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가족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가까워진 만큼 서로의 변화,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이런 것도 더 가까이서 보게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달라진 것은 여가만이 아닌데요. 예. 이 가족 구성원의 몸과 생애 주기를 서로 어떻게 이해하고 조율하는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가족에서는요. 이 자녀의 사춘기와 부모의 갱년기가 한 집 안에서 겹쳐져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0: 맞죠.
1: 네, 한쪽은 예민한 성장기, 다른 한쪽은 중년의 신체적, 심리적 전환기로 들어서면서 서로 다른 변화가 가족 안에 동시에 놓이

0: 게 되는 것입니다.
1: 네, 사춘기 자녀의 갱년기 부모,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극도로 예민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0: 네, 이런 일이 많아진 배경에는요,
1: 예.
0: 이 부모가 되는 시점이 과거보다 이 늦어지는 흐름이 있죠.
1: 아, 원래는 사춘기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난 이제부터 갱년기 들어갈 테야, 이거였는데,
0: 네.
1: 비슷한 시기에 그걸 겪을 수밖에 없는.
0: 네, 2025년 평균 초혼 연령은요,
1: 예.
0: 남성 33.9세, 여성 31.6세였다고 합니다. 많이 늦어졌죠.
1: 그러네요.
0: 이 첫째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평균 연령도 33.2세라고 하는데요. 이 첫째와 출산 연령의 추이도 살펴보시면요.
1: 예.
0: 1995년에는 26.5세였다면,
1: 아.
0: 2010년에는 30.1세, 오늘날에는 33.2세가 된 것이죠.
1: 점점 첫째 아이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있네요.
0: 네, 이 변화를요, 한 가족의 시간표로 옮겨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1: 예.
0: 예를 들어서 2010년에 평균 30.1세로 첫째 아이를 낳았다면, 아이가 2026년 16살일 때 엄마는 46, 요 갱년기를 거칠 시기라는 거죠.
1: 아, 그러네요.
0: 네, 이 가족의 변화는요, 두 생애 주기가 겹치는 데서 끝나지 않은데요. 이더큰 변화는 갱년기를 가족이 대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갱년기를 나이가 들면 겪는 변화로 여기고 혼자 참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 아이고.
0: 근데 요즘에는 이 몸의 변화를 검색하고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가족에게 알리고 생활 방식을 함께 조정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1: 사실 예전에는 아유, 그 나이엔 다 그래 하고 넘겼는데 요즘은 주변에 얘기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저희 애청자분들도 게시판에 문자 보내실 때 갱년기입니다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들 많거든요.
0: 네, 맞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7년에서는요,
1: 예.
0: 이런 변화를 하프 시그널이라고 부르는데요.
1: 하트 시그널이 아니라
0: 네,
1: 하프
0: 하프
1: 시그널.
0: 시그널.
1: 네.
0: 네, 축구에서 우리가 전반전이 끝나는 타임을 하프 타임이라고 보는데요.
1: 예.
0: 이 갱년기를 인생 전반전이 단순히 끝났다가 아니라 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고 이 후반전을 준비하는 요 전환점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1: 아하.
0: 여기서 핵심은요, 요 증상 자체가 갑자기 달라졌다는 게 아니고요. 이 갱년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와 그 변화를 둘러싼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 네.
0: 예전에는 갱년기를 숨기는 것이었다면은
1: 네.
0: 최근에는 요 사춘기와 갱년기가 싸우면은 갱년기가 이긴다라는
1: 우와.
0: 말이 나올 정도로
1: 원래는 사춘기가 이겼는데 최근에
0: 그쵸.
1: 바뀌었네요.
0: 네. 이 갱년기를 가족 내에서도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1: 와, 나 갱년기야. 주변에 알리는 걸 갱밍아웃이라고 하던데요.
0: 네, 맞습니다. 이 갱년기를 겪거나 경험한 사람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내가 갱년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꺼려진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이 3%에 그쳤다고 합니다.
1: 와.
0: 이 갱년기를 입 밖으로 내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던 분위기가 약해지고 자신의 상태를 알리는 요 갱밍아웃이라는
1: 예.
0: 표현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 개인이 요 변화에 이름을 붙이면서 가족도 이걸 성격이나 기분 탓으로 넘기지 않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문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1: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해라고 했 라면 이제는 아, 몸의 변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시선으로 주변에서도 봐주죠.
0: 네, 맞습니다. 실제 요 가족들의 대응도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1: 예.
0: 이 아내가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남편이 곁에서 이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요.
1: 오, 착한 남편.
0: 아내가 새로 시작한 이 취미 활동 테니스를 함께 하면서 요 갱년기를 응원하는 요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1: 네, 혼자 끙끙 앓으면서 갱년기를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가족이 같이 그 시기를 적응해 나가는 거네요.
0: 네, 최근에는 이 갱년기를 둘러싼 상품과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1: 아, 그래요?
0: 네, 이 제약회사에서는요, FSH 수치를 확인해서 요 갱년기 여부를 검사하는 이 가정용 검사 키트의 인기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 갱년기 관련된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1: 그렇군요.
0: 관리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데요. 갱년기에 흔한 수면 문제와 열감에 대응해서 수면 상담과 맞춤 친구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고요.
1: 예.
0: 이 여성의 생애 주기별 건강 위험을 반영한 보

0: 보험 상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잠부터 운동, 상담, 건강관리까지 일상 전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요 갱년기와 관련된 산업도 커지고 있는
1: 야,
0: 거죠.
1: 이런 건 반가운 소식이네요.
0: 네, 최근에 회사에서도요, 요 갱년기를 직원 복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 예.
0: 이 이케아라는 가구 회사에서는요, 이 갱년기 직원을 이 갱년기 자체를 개인이 알아서 감당해야 될 문제로 두지 않고 아예 직장 가이드에 넣었다고 합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이 갱년기를 겪고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유연 근무나 냉방 공간, 여벌 유니폼 같은 이런 구체적인 업무 환경 조성도 제시하고 있다고 해요. 이 갱년기가 회사의 공식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아, 뭐 유연근무, 냉방공간 마련, 여벌 유니폼 제공. 이거 사실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니까요.
0: 맞습니다.
1: 네, 갱년기이신 뭐 직원분들에게는 와, 회사가 나를 이렇게 잘 읽어나가고 있구나, 나를 위해주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것 같아요. 자, 이제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갱년기를 하나의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이 갱년기가요, 가족의 핵심 주제로 떠오르는 데는요, 이 갱년기를 맞는 세대적 특성도 있습니다. 지금 갱년기를 겪는 세대는요, 이 X세대인데요.
1: 예.
0: X세대는 자기 표현과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면서 기존의 관습을 바꿔온 세대입니다.
1: 오호.
0: 그래서 이 세대가 갱년기를 겪으면서 뭔가 나를 좀더 표현하고 바꾸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아, 그런데 말입니다. 남성도 갱년기가 있다던데요?
0: 아, 맞습니다. 요 갱년기는요,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변화는 아닌데요. 남성도 중년 이후에 피로감이나 무기력, 수면 문제, 기분 변화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1: 예.
0: 이 어떤 사람은요, 이유 없이 눈물이 많아지거나 이 감정이 흔들리는 식으로 변화를 느끼기도 하는데요.
1: 예.
0: 이 남성과 관련된 연구에서는요, 이 강인하고 혼자 해결해야 된다는 우리가 남성성에 관한 이 규범 자체가 이 갱년기 남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장벽이 될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 역할이 강할수록 이 무기력이나 우울감을 몸의 변화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약해졌나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1: 그러네요. 아, 이게 분명히 갱년기라서 느끼는 감정과 몸의 변화일 텐데, 그걸 그냥, 아, 내가 약해졌구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자책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0: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남성의 중년기 변화도 이 가족 안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 네.
0: 이 아빠의 몸과 감정 변화를 성격 탓으로만 넘기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도움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엄마의 변화만 볼게 아니라 아빠가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세 분의 가야금 연주로 듣는 해피니스. 이세 분이 다 가족이시네요. 문재숙 어머니, 그리고 두 따님 이슬기, 이한이 세 분의 연주로 듣습니다.

0: 전다연 박사님 KTX 많이 타세요?
1: 네, 많이
0: KTX에서
1: 탑니다.
0: 나오는 음악이잖아요.
1: 아,
0: 딴딴
1: 맞네요.
0: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자, 이슬기, 이하늬, 문재숙 세 분의 가야금 연주로 해피니스 듣고 왔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트렌드 코리아, 전다연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요즘 가족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놀고 서로의 몸과 마음의 변화까지 이해하는 가족. 그런데 가족을 가장 현실적으로 묶어주는 건 결국 돌봄이겠죠?
1: 아, 네, 맞습니다. 가족의 여가가 달라지고 이 신체 변화를 함께 조율하는 모습까지 살펴보았는데요.
0: 예.
1: 이제 돌봄을 보면요, 또 다른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0: 오호.
1: 가족이 가까워졌다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누가 실제로 돌봄을 맡느냐에 따라서 이 가족 관계의 중심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0: 맞아요.
1: 과거 가족 갈등의 대표 장면은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였죠.
0: 맞아요.
1: 요즘은 장모와 사위 사이에 요 장서 갈등도 자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0: 장서 갈등요.
1: 네.
0: 이게 아무래도 육아를 친정 쪽에서 많이 도와주면서 생기는 갈등이겠죠?
1: 맞습니다. 이 장서

갈등이 갑자기 생겼다기보다는 아이를 낳은 딸이 친정엄마에게 육아를 부탁하고 장모가 일상 돌봄을 맡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 장모와 사위가 양육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관계가 되고 있는 거죠. 이 돌봄을 맡는 쪽이 아이의 생활과 양육 방식에 영향력을 갖게 되고 사위는 도움에 기대면서도 이 부부의 결정권을 지키고 싶어하는 요런

0: 이 조모의 손자녀 돌봄을 통해서 친족 관계가 부계 중심에서 양쪽 가족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서 갈등이 장모와 사이의 단순한 갈등 성격 차이라기보다는 예. 이 육아를 맡는 외가 쪽의 역할이 커지면서 가족 내 영향력의 경계가 다시 재구성하는 장면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1: 예, 아이를 봐주시는 건 당연히 고마운데 또 어떤 면에서는 육아 방식까지 달라지면 이건 좀 조율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마음 상하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0: 네, 이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이 이 손자녀를 돌보는 경험이 있는 요 조부모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1: 예.
0: 이 조부모는요 하루 평균 6시간 정도 그리고 일주일 주 평균 26.83시간 정도 손자녀를 돌봤다고 합니다.
1: 이거 적은 시간 아니에요.
0: 그쵸.
1: 하루 6시간.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또
0: 그쵸.
1: 아이들 보는 게 쉽지 않으신데.
0: 물론 가까운 가족의 돌봄이 언제나 자발적이고 이런 다정한 도움인 것은 아닙니다.
1: 예.
0: 이 조사에서요. 손자녀를 돌본 조부모의 절반 정도 53% 정도가 돌보고 싶지 않았지만
1: 아하.
0: 자녀의 사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다라고 답을 했고요. 이 돌봄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 46.8%는 이 손자녀를 그만 돌보고 싶다라고 아, 응답했다고 합니다.
1: 굉장히 솔직한 응답이네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고 내 손주니까 아유 내가 좀 힘들어도 팔꿈치 쑤셔도 내가 안아줘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 마음인데 속마음은 다르네요. 힘들어 하시네요. 옛말에 애 봐준 공은 없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만큼 손주 돌봄이 힘들어도 가족끼리라서 당연히 여겨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0: 네, 돌봄이 근데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모습도 최근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1: 자식들이 부모를?
0: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0: 이 전업자녀라는 말이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1: 전업자녀요?
0: 네.
1: 자녀가 업인가요?
0: 네, 맞습니다.
1: 그 얘기예요?
0: 네, 전업인
1: 아, 진짜로.
0: 겁니다. 네, 이 전업자녀는 이 집안일과 부모 돌봄을 맡는 대신에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받는 성인 자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픈 부모를 돌보려고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쉬는 사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1: 예.
0: 이 가족에 따라서는 한 자녀가 부모님의 병원을 동행하거나 일상 돌봄을 맡고 다른 형제 자매가 그 자녀에게 생활비나 간병 비용을 보태기도 하죠. 이 한 사람의 돌봄 노동을 형제들이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1: 예, 이럴 때는 형제 자매 많으면 든든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뭐 시간이든 비용이든 나눌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요.
0: 네, 여기에는 세대 간 경제력의 변화라는 배경도 깔려 있는데요.
1: 세대 간 경제력의 변화.
0: 네, 네, 경제권을 갖는 주체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1: 오호.
0: 이 취업, 주거 여건 때문에 청년 세대의 독립은 어려워진 반면에 일부 부모 세대는 이 축적한 자산과 소득으로 성인 자녀를 지원할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1: 그러네요.
0: 이 전업 자녀를 연구한 한 연구에서도요. 이 X세대 부모의 근로, 자산 소득과 자녀가 노동으로 지원하는 이 현상을 요 배경으로 짚고 있습니다.
1: 오.
0: 이 관계에서는요. 부모는 주거비와 생활비를 제공하는 요 경제적 힘을 갖고 있고 자녀는 그 지원을 바탕으로 집안일과 돌봄을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시간과 노동에 기대게 되고 이 부모의 자산이 자녀를 지원하는 동시에 자녀의 돌봄 노동이 부모의 노후 생활을 뒷받침하는 구조입니다. 부모가 가진 경제력과 자녀가 제공하는 돌봄이 맞물리면서 가족 안의 권한과 역할이 다시 짜이고 있는 거죠.
1: 예, 결국 가족 안에서도 돈, 시간, 돌봄을 누가 얼마나 내놓을까를 계속 맞춰가는 거네요.
0: 네, 이 가족 돌봄이 많아지면서 이를 금전적 돈으로 지원하거나 그 가치를 계산해 보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1: 예.
0: 이 서울시에서는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친인척 돌봄에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수행하고 있고요.
1: 어허.
0: 영국의 금융회사 썬라이프에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조부모 연봉 계산기라는 것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1: 조부모 연봉 계산기 뭐죠?
0: 네, 이 썬라이프의 2026년 조사에 따르면요. 이 조부모가 평균 주 10시간 정도 손주를 돌볼 경우 요거를 임금으로 환산했을 때 그 돌봄의 가치는 연간 1,620만 원 정도라고 추산해 주는 거죠.
1: 우와, 그럼 되게 많은.

0: 네요.
1: 네.
0: 연간 1,600만 원이면. 자,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면 요즘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것 같기는 합니다.
1: 네, 그렇게 볼수 있는데요. 요즘 가족들은 함께 놀고 취향을 나누는 상대가 되기도 했고요. 이 중년의 신체 변화를 함께 이해하는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0: 예.
1: 뿐만 아니라 요 육아와 부모 돌봄 생활비를 나누는 안전망이 되기도 했죠.
0: 그러네요. 더 가까워졌어요, 확실히.
1: 네, 근데 여기에는 요 애정만큼이나 현실적인 조건이 요 배경이 되는 거죠. 친구와의 만남에는 비용이 들고 육아와 노인 돌봄에는 공백이 생기고 청년의 독립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0: 예.
1: 이 부담을 가족들이 서로 메우는 모습이 요즘 가족의 가까움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0: 네, 가족끼리 더 가까워진 만큼 서로 의지해야 할 일도 많아졌다고 할수 있겠어요.
1: 네, 이 가족 중심적인 경향이 커졌다는 것은 가족이 더 여유로워졌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사회와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족이 더 많이 맡게 되었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0: 예.
1: 이 가족이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는 있지만, 이
0: 있고.
1: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돌봄과 경제적 지원을 무한히 제공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가족의 과제는요, 요
0: 네.
1: 사랑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이 감당해야 될 비용과 책임을 어디까지 나눌 수 있는가를 정하는 데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0: 네, 가족의 모습은 달라져도 결국 오래 잘 지내려면 서로의 형편,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게 먼저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끝곡 들으면서 전다연 박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3주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보내드리면서 이승환의 가족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안비취 씨는 민요와 함께 가곡, 승무, 궁중무용 등을 고루 익힌 전통적 가무악 일체의 종합예술인이었다. 1926년 서울 효자동에서 태어난 안 씨는 유성기로 듣던 송만갑, 이동백 등의 가락에 매료돼 13세 때 가출, 하교일 문화로 들어갔다. 하 씨에게 2년간 가곡을 익힌 그는 한성준으로부터 승무를 배우는 한편 경계 민요의 대가인 최정식을 만나 민요의 진수를 접하고 민요로 방향을 돌렸다. 59년 한국민속예술단을 조직해 공연을 통한 민요 보급에 나서는 한편 국악협회 주최로 전국 민요 경창대회를 개최, 민요의 저변 확대에 힘썼다. 75년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그는 이춘희 등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내기도 했다. 1997년 1월 3일 안비취 명창 타계 후 다음 날인 1월 4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안비취 명창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능보유자의 자리를 이어받은 이춘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제가 선생님 만나기 전부터 그 선생님을 굉장히 뭐야 우상이라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선생님을 존경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사실은 제자를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이창배 선생님은 정말 당신이 마투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넘겨주시는데 정말 저는 감동했죠. 그 안비 선생님의 그 목수임 야질자질한 그런 목이 너무너무 제가 닮고 싶었고 그렇게 닮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요. 안비 선생님이 경기 소리를 하기 전에 가곡 가사를 전가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조금 특이한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섬세한 게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먼저 배웠었기 때문에 그런지 성격도 굉장히 섬세하셔요. 선생님이 계실 때 큰 공연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 아우르는 형. 그러니까 우리 경기민요를 대잔치로 하면서 판소리는 판소리대로 또 이렇게 같이 아우러가면서 이렇게 하신 게 너무 대인이랄까. 그래서 그때 장덕화 선생이 있을 때 그 악기하는 선생님들이 다 그 선생님은 참 여장부고 여걸이다 이런 별명을 할 정도로 안비 선생님을 굉장히 따랐어요. 안비 선생님이 참 안목이 대단하세요. 뛰어나시고 판단력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말씀도 참 잘하시고 조리 있게 그리고 선생님이 좀 품격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여간 골고루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에요. 선생님은 특히 강조한 게 자세, 표정 그렇게 함부로 몸을 까부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제가 지금 제 제자한테 하고 있거든요. 경기민요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잔치 분위기로 흐른다. 부르는 사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소리의 품격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고요. 경기민요가 품격이 격상하느냐 격하하느냐 이거를 나 하나에 달렸다라고 생각해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하고 저는 스승과 제자라는 걸 떠나서 부모 자식 같은 그런 정감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선생님이 지금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생님한테 물어볼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0월의 국악인 안비취 명인의 제자로서 경기민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춘희 명상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주말이면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떠나고 싶어지죠. 이번 가을엔 우리 음악과 함께 여유로운 토요일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전시립연전국악단이 매달 토요일마다 우리 전통음악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상설 공연 토요국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10월 10일엔 전통음악의 다양한 장르를 한자리에서 만납니다. 대금독주 청성곡을 시작으로 가야금 병창 춘향가중 사랑가 산조합주가 이어지고요. 민속무용 호남건무와 연희 설장구까지 전통음악과 춤, 연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이어서 10월 24일엔 가을의 정취를 담은 낙엽 위의 선율이 펼쳐집니다. 임교민의 클대와 박경훈의 네잎클로버, 이정훈의 달빛정원 등 신뢰악을 비롯해서 내화타령과 너영나영, 아리랑 연곡 등 민요도 만나볼 수 있고요. 마지막은 원일 작곡의 신뱃놀이가 장식합니다. 10월 10일과 24일 대전시립연전국악단이 선보이는 상설공연 토요국악, 깊어가는 가을 보고 듣고 즐기는 우리 음악과 함께 여유로운 주말 보내보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공연 일정과 관람 방법은 대전시립연전국악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무용수가 추는 전통춤이 여러 명의 움직임으로 이어진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전통춤의 아름다움을 대극장 규모의 군무로 풀어낸 무대가 다시 관객을 찾아옵니다. 바로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정기공연 상선약수인데요. 10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오후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집니다. 상선약수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데서 출발한 작품인데요. 물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듯 서로 다른 전통춤이 하나의 흐름으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무대 위에 담았습니다. 특히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동무의 군무화입니다. 태평무와 훈령무, 승무, 살풀이춤, 한량무, 산조춤, 탈춤, 장구춤까지 모두 8가지 전통춤을 여러 무용수가 함께하는 군무로 재구성했는데요. 한 명의 무용수가 보여주는 섬세한 움직임에서 더 나아가 많은 무용수가 함께 움직일 때 만들어지는 큰 에너지와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10월 15일과 16일 오후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지는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상선약수. 자세한 내용과 예매 방법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전통문화 가운데는 오랜 시간 이어져온 의례를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무형유산이 있습니다. 10월엔 이러한 전통 불교 의례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공개 행사가 이어지는데요. 먼저

0: 10월 16일과 17일 경남 창원 백운사 수륙도량에선 2026년 순국 선열 호국 역량을 위한 아랫역 수륙제가 펼쳐집니다. 수륙제는 물과 육지를 떠도는 모든 영혼을 위로하고 평안을 기원하는 불교 의례인데요. 이번 행사에선 장엄한 의례와 함께 작법무와 불교 음악을 선보입니다. 의례는 여러 절차가 이어지면서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불교 의례와 전통 예술이 어우러지는 장면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 10월 18일과 19일에 서울 봉은사에서는요. 국가무형유산 봉은사 생전예수제가 열립니다. 생전예수제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업을 돌아보고 미리 공덕을 쌓으며 사후에 명복을 기원하는 불교 전통 의례인데요. 평소 공연장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통 불교 의례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마음을 위로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온 의례의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우리 전통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902년 121명의 한인 이민단이 인천 월미도를 떠나는데요. 20대 젊은 청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이듬해인 1903년 1월 13일에 하와이에 도착하는데요. 대부분 사탕수수, 파인애플 농장의 노동자로 배치되고요. 하루 10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연이은 수재가 발생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무렵이라 이민의 길을 선택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긴 이민 생활을 하던 이들의 동반자를 구하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서로 사진을 주고받아 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이 성사되면 신부를 보내는데요. 그래서 이들을 사진 신부라 불렀고요. 실제 사진만 보고 부부의 연을 맺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와이 이민 1세대들의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세계 여러 나라로 떠난 한민족을 생각게 하는 날, 세계 한인의 날입니다. 오늘의 산책길은 해령 서유라 지곡 들으며 시작합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